여러분께서는 지금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괜찮은 아침 함께 듣고 계십니다. 앞서 오늘 풍성한 찬양들로 이 SOS 시간을 좀 대신하고 있는데요. 많이 허전하네요. 우리 최재호 목사님 다시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피서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눴습니다. 피서를 다녀왔다고 해서 여름이 끝나진 않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면 뜨거운 햇살도 또 해야 할 일들도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분명히 다른 건요, 잠시 쉬고 온 사람과 또 쉬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쉬고 온 사람은 다시금 무언가를 열망할 힘이 있습니다. 힘차게 도약할 그런 에너지가 비축되어 있고요. 쉬지 못한 사람에게는 안타깝지만 조금 더 고갈되는 그런 게 있겠죠. 근데 이게 비단 육체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영적으로 참 위험한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점점 다음 세대는 위기라고 하죠. 뭔가 세상의 흐름이 하나님의 섭리와 좀 비껴나가는 것 같죠. 세상에 너무 많은 유혹과 또 핍박들이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머물면서 힘을 얻어야 하는 건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자 꼭 필요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리고 극동방송이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을 선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머무르시면서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새로워지시길 바랄게요. 그랬을 때 정말 독수리같이 하나님을 향해 다시금 날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여러분들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찬송가 프로젝트의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까지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괜찮은 아침 이제 인사드릴 시간이 되었는데요. 우리 이사야서의 이 말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와 같은 힘을 얻을 것이라 라는 이 말씀이 가끔 우리가 그냥 너무나 쉽게 그리고 익숙하게 읊조리거나 반복하는 성경 구절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름의 시기, 특별히 피서와 휴가의 시기를 맞아서 이 말씀의 진가를 다시 한번 아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구나. 내 앞에 있는 현실을 없애진 않으시더라도 이 현실을 이겨나갈 힘을 나에게 허락하시고 이겨나갔을 때 주시는 또 보상이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요. 저는 이제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괜찮은 아침 김아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꼭 행복해 주세요.

Sunday. What the hell you? 극동방송 트러블러 은혜가 시원히 쏟아지네. 기쁨과 행복이 쏟아지네. 아,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행복이 있는 아름답고 젊고 건강한 평강교회 윤석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봇의 포도원. 나봇의 포도원은 나봇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였습니다. 근데 그 나봇의 포도원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나봇의 포도원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은 말씀의 현장이었습니다. 다음께 21절 말씀 시작.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아멘. 왜 하필 나봇의 토지에서 만났을까요? 그 많고 많은 장소가 있는데, 그렇죠? 그 많고 많은 곳인데 왜 성경은 꼭 집어서 나봇의 토지에서 요람과 예후가 만나게 되었다는 사건을 명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25절 말씀 시작. 예후가 그의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주신 그 예언이 이때 이곳에서 이루어졌다, 말씀이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입니다. 무엇을 다 이루셨습니까? 주님이 하고 싶으신 것, 주님이 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 전날 기도하셨던 그 내용,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잔이 지나가는 것이 주님의 원하심이었지만 그 다음 기도가 중요합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삶이셨습니다. 왜 예수님이라고 주님이 바라시는 것, 원하시는 것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마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뭐 한 거예요? 복종하는 거였어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신앙의 삶이 무엇이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하나님을 모를 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없을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예수님과 관계가 없으니까 나 좋은 대로 하면 되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가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걸어가려는 사람은 이제 바뀌는 거예요. 내 마음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쉐마잖아요.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의 백성의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도 이 땅에 사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주님도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며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평강성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9명이 저 태국 땅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와서 환송도 해주고 잘 다녀오라고 격려도 하고. 여러분, 처음 우리가 한 5, 6년 전에 메아파타나 샬롬교회를 처음 우리가 세울 때, 처음 제가 답사를 갔을 때 그 땅이 어떤 땅이었냐면 그냥 망고나무 가수원이에요. 망고 가수원. 예배당이 되고 있는데 다 쓰러져가는 뭐죠? 외양간 같은 그저 초라한 예배당. 벽도 없어요. 나무 4개 박혀 있고요. 지붕이 있고요. 바닥 콘크리트로, 세멘트로 발라놓은 게 그게 예배당이었어요. 옆에 있는 그 짠 전도사님의 사택은 아래층에는 닭 키우고 개 키우고 돼지 키우고요. 그 위에 대나무로 된 집에 사셨어요. 그곳에 답사 가서 이곳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실까 기대하며 우리가 그곳에 메아파타나 샬롬교회를 세우고 또 많은 분들의 기도 가운데 사택과 남학생 기숙사가 세워지고 몇 년 뒤에 제가 그 다음에 가봤더니 미국 교회에서 이 교회에 더 힘을 실어주고자 식당도 세워주고 또 여학생 기숙사도 세워줘서 그 망고 가수원이요 건물 네 동이 들어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세워졌던 예배당과 사택과 남학생 기숙사 그리고 식당 그리고 여학생 기숙사 네 동이 쫙 들어서서 그것이 지금 치앙마이 메아파탄의 랜드마크가 됐어요. 그곳에 서로 들어와서 기고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고 신앙 훈련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곳에 좀 분주하게 메아파타나 샬롬교회, 메소이 센터 또 그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돌아보고 돌아올 선교팀이 거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역사를 체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너희는 먼저 우리가 정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라 하신 그 말씀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경상도 땅도요 부산과 울산 마산 창원 이쪽 땅이 초창기 선교사들이 선교를 했는데 호주 선교사가 호주 선교회에서 선교를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호주 선교부에 있는 빅토리아 선교부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 후원비를 지원해서 저 부산에 가면 보건병원 아시죠? 맥켄지 선교사였던 보건병원을 비롯한 많은 교회들이 세우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울산 지역도 돌아보게 되어지고 울산의 교회가 세워지면서 한국교회 복음의 태동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런 상관도 없던 저 호주 사람들이 그 빅토리아 선교회에서 이 경상도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모집해서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 아름다운 손길이 있었기에 한국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도 저 태국 땅에 복음의 비친 자로 말씀을 이루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말씀의 현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평강성도의 삶과 우리 평강교회에 임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배경을 잘 이해하시려면 열왕기상 21장을 가서 보셔야 됩니다. 아합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자기 왕궁터 가까운 곳에 정말 풍성한 기가 막힌 아름다운 포도원이 있는 거예요. 근데 포도원의 주인을 알아봤더니 누구예요? 나봇이에요. 나봇. 나봇에게 제안합니다. 나봇이요, 당신의 포도원이 좋으니 값을 얘기하소서. 아니면 다른 걸 내가 줘서라도 토지를 바꿔서라도 그 포도원을 내가 갖기를 원합니다 라고 나봇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봇은 이런 지하에 거절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지파에 주신 기업이니 기업을 다른 지파에 물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거절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봇이 알아누우니까 그의 아내 이세벨이 못됐죠. 남편이 알아누운 모습 보고 이 나봇과 나봇과 그 아들들에 대해서 중상모략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과 왕을 모독했다고, 신성 모독했다는 것을 거짓 증인 두 사람을 내세워서 나봇을 돌로 맞아 죽게 하는 거예요. 이 일이 벌어지자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보내셔서 나봇에게 심판을 얘기하시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고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아합이요, 믿음이 좋은 건지 처세가 좋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깨닫기는 빨리 깨달아요. 그리고 겸비하여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요, 겸비하여 기도하는 아합의 기도를 들으셔요. 그래서 열왕기상 21장 마지막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임할 그 심판을 미루셔서 네 아들 때에 심판을 이루라고 약속하셔요. 근데 그 심판이 바로 오늘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합의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를 들어 사용하셔서 말씀하십니다. 10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사대를 지내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누가 행했다는 거예요? 이 예후가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십니다. 내가 부름받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나의 뜻, 나의 소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하나하나 이루어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예후의 삶이었듯이 오늘을 사랑하는 평강성도의 삶 속에서도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며 내게 주신 그 사명의 말씀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말씀의 현장이 평강성도의 삶의 현장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것,

그것을 찾고자 기도하고 그 뜻을 알고자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 삶을 이루어드리고자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삶이 되어져서 말씀의 성취 현장에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는 평강성대 아름다운 믿음의 삶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나봇의 포도원은 순교의 현장이었습니다. 다음께 26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라 하는지라. 아멘. 민수기 3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의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라 하셨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두 지파의 기업을 쭉 나누는데 이 슬로보아스의 가문은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기업을 누구한테 줬어요? 아들한테 줬거든요. 참 불공평한 것 같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어쨌든 아들에게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기업을 아들이 아니니까 아버지 기업을 이어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호소를 합니다.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소서. 대신 우리가 우리 주신 기업이 다른 지파에 가면 안 되니까 우리는 누구에게만 결혼하겠습니다. 같은 지파의 사람에게만 결혼을 해서 우리 지파의 기업이 다른 지파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호소했고 그 호소가 이루어져서 그 지파의 기업이 다른 지파로 무르지 않도록 허락하신 것이 민수기 마지막 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나봇이 무엇 때문에 그 포도밭을 지킵니까? 아합이요, 아합은 왕으로서의 왕의 기업이 있고 우리는 우리 지파로서의 나봇의 포도원은 나봇의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물을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유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에 왕이 아무리 어떤 좋은 조건을 내세울지라도 우리는 바꿀 수 없다라는 신앙적인 태도를 분명히 한 것이었습니다. 성경 한 절을 지키고자 말씀을 지키고자 그들은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하는 것이 나봇의 가문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봇을 죽인 왕은 그 상속자였던 그 맏아들에게도 같은 요구를 하나 그 아들도 똑같이 아버지의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또 그 아버지의 신앙을 바라보고 자기 형의 신앙을 이어받았던 그 남은 동생들도 똑같이 내 아버지가 지킨 믿음의 신앙, 내 형님이 지킨 그 믿음의 신앙, 나도 이 믿음 지키고자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순교의 현장이 바로 나봇의 포도원이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 붙들고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는 자, 이 말씀과도 가지고 순교적 신앙을 가지는 자가 오늘 예배하는 평강성대의 신앙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봇의 포도원에서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신앙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정하시는 것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세상에 살면서 조금만 어려우면, 그것이 조금 나에게 손해가 되면, 심지어 그것이 내 생각과 내 이성으로 용납이 안 되면 그 말씀마저 쉽게 저버리고 말씀마저 내 생각대로 곡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평강의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지라도 말씀의 신앙에 대해서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꽃피어지기를 간절히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나봇의 포도원은 심판의 현장이었습니다. 다음께 27절 28절 말씀 시작. 유다의 왕 아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

0: 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들을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람 가까운 그루 빌타에서 친히 그가 무기도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멘. 나봇의 포도원에서 이스라엘 왕 요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본 이 아시아가 도망을 칩니다. 여러분, 아시아는 남유다의 왕입니다. 그 다음에 요람은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 요람은 아합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의 아들이었죠. 그리고 이 아시아는 여호람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여호람의 부인이 아시아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이세벨의 딸 아달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이스라엘의 신앙을 혼탁해 했잖아요. 그 신앙을 누가 가지고 그대로 온 거예요? 아달랴가 그대로 남유다에 가지고 와서 아시아의 아버지 여호람의 신앙을 흔들어 놓습니다. 아버지의 그릇됨을 아시아가 그대로 본받습니다. 심지어 이 아시아도 아합의 사위가 되어집니다. 아합의 집에 여자와 함께 결혼을 합니다. 어머니도 아달랴요, 자기 부인도 아합의 집에 가문의 사람이니까 무엇을 섬기는 거예요? 불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지는 않는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때 왜 아시아가 찾아왔느냐? 어쨌든 요람은 자기의 친척대잖아요. 처가 사람이잖아요. 처가 사람이었던 이 요람이 아람과 전쟁 속에서 큰 부상을 당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요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문병차 아시아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를 빌어서 아시아를 심판하고 계시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합의 집에 사위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그릇된 신앙을 이어받았습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왕이라면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이 아니라 누구의 길을 본받아야 돼요? 다윗 왕의 길을 본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예루살렘 성전이 바알과 아세라가 참 말도 안 되는 이 성전에서 행해지는 것이 여호람과 아하시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가만히 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혼도 뭐 해야 돼요? 믿음의 결혼을 해야 되고요. 친구도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됩니다. 잘못된 관계, 잘못된 만남으로 인해서 이 예후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예후를 통해서 요람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아하시아도 끝내 죽음을 맞이하는 불행을 당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버린 자, 여전히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자, 잘못된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은 자의 최후가 성경은 이러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의 근거가 어디에서? 나봇의 포도원에서 시작된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나봇은 신앙을 지키고자 최선을 다했고요. 그리고 이 예후는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의 현장 속에서 언약을 이루는 자가 되었고요. 아시아는 잘못된 삶을 통해서 그의 말로가 어떠함을 깨달았다면 내가 어떤 믿음의 길을 걸을지 결단하는 자, 정말 나의 삶이 말씀의 현장에 되어지고 나의 신앙이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에 두려워 떨며 말씀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거하기를 힘쓰는 자, 이 아침에 오늘을 살아가는 평강성도의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동구 진성 6길에 위치한 평강교회 윤석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52-252-9114번, 052-252-9114 평강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이제 15년에 대장암 사기였어요. 그랬다가 이제 간으로도 이제 좀 전이가 되고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 이제 한 10시간씩 한 3번의 수술을 이렇게 한 거죠. 5년이 됐네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항암이 이제 3월에 끝났어요. 모든 말씀 하나, 찬양 하나하나가 다 위로가 되는 거였죠. 저한테는. 그래서 투병을 하는데 이제 큰 힘이 됐죠. 정말 저에게는 가족보다 위고 하나님이 최고지만 그 다음이 극동방송인 것 같아요. 저에게는. 정말 생활의 모든 거죠. 지금 현재에도 그냥 늘 틀어놓고 그냥 집에서도 그냥 듣든 안 듣든 늘 틀어놓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정말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될지 정말 말하기도 너무 벅차요.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너무도 정말 그 순간순간을 주님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니까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도 먹고 토하고 먹고 토하더라도 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기회가 된다면 극동방송을 틀어놓고 24시간 정말 큰 힘을 얻으면서 극복하길 바라고 원하지요. 제가 많은 이들을 위해서 전파 선교사로서 일원이 되어서 큰 축복과 은혜를 주길 바라고 내가 또 받잖아요. 그거를 알기 때문에 저 또한 정말 선교사로서 참여할 거를 다짐할게요.
1: 오늘도 울산 극동방송은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 우리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저 믿고 헌신하는 겁니다. 지금 이 생명을 구원하는 사역에 동참해 주세요. 전파 선교사로 영혼 구원 사역에 동참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세요. 전파선교사로 헌신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지금 극동방송과 함께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미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합니다.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리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겠냐? 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누가 로또 당첨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옆에서 덧붙입니다 겠냐? 당첨이 되겠냐? 라는 뜻이죠 아 이번 시험은 벼락치기에도 100점 맞을 거야 에도? 겠냐? 라고 덧붙여서 그게 되겠냐? 이런 식으로 우스갯소리로 말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살면서 이런 겠냐? 라는 의문을 참 많이 던집니다 내 형편이 달라지겠냐? 내 병이 낫겠냐? 우리 집에 좋은 일이 생기겠냐? 어느새 믿음보다 포기가 먼저 입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4장에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일어날 수 없었던 사람이죠. 하지만 바울은 그를 바라보고 그에게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 말을 했을 때 옆에서 누군가는 겠냐? 날 때부터 못 걸었는데? 라고 속으로 비웃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정말 일어나 걸었어요. 사람들은 그게 되겠어 이렇게 의심하는 것도 하나님은 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사람의 계산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믿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안 되겠다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는 담대하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신이는 이 찬양 오랜만에 불러봤습니다. 마마스 브런치의 찬양이었어요. 할 수 있다 하신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우리 주님은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인도한다고 이렇게 찬양을 통해서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되겠냐 이야기했어요. 되겠냐? 겠냐? 이런 의문을 장난스럽게라도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생각과 말들을 하는 것 같아요. 이번 일은 안 될 것 같아. 아니면 병원 결과 뻔하지. 우리 아이가 달라지겠어? 우리 남편이 달라지겠어? 그러다 보면 어느새 결과를 먼저 믿어버려요. 안 될 거라는 결과를 믿고 가는 것 같아요. 내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우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먼저 본 겁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태어나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였는데도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하시면 걸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지 않을까요? 아직 해결된 건 하나도 없는데, 바뀐 건 없는데, 그래도 기도하는 것. 아직 문이 열리지 않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기대해보는 것. 눈으로는 변한 게 없는데 입술로는 먼저 감사하는 것. 어쩌면 그게 믿음인지도 몰라요. 오늘 하루 상황이 아니라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믿음으로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언젠가 우리도 그게 되겠어? 겠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아니요. 하나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날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곡의 찬송 같이 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마커스 워십이었고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강찬의 찬송으로 같이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만사 형통하리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하실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1093번님, 요즘 취업 준비 중인 아들이 있는데 자꾸 안 된다는 말만 듣는데요. 오늘 방송을 꼭 같이 들려주고 싶네요. 사람은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는 못 하실 일이 없으시고요. 불가능이 없으시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아들도 조금 더 힘냈으면 좋겠어요. 아, 날이 더워서 이미 힘내고 있는데 무슨 힘을 더 내냐. 네, 그래도 새 힘을 내야죠. 새 힘 주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7745번님, 저는 올해 환갑이에요. 축하드립니다. 근데 새로운 일을 시작해보려고 하니까 주변에서 그 나이에 되겠냐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 믿고 한 걸음 내딛어보겠습니다. 응원해주세요 주셨어요. 그래요, 지금부터 시작해도 되죠. 제2의 인생 충분히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는 건강으로, 하나님이 허락하는 총기로, 지혜로 잘 해내시기를 응원드립니다. 2358번님이요. 믿음은 결과를 보고 생기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기도한 지 오래됐는데 아직 응답이 없는 것들도요. 그래도 다시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래요. 기도해서 단번에 다 이루어지면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싶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생각

책을 만지시고 지키시는 것을 느껴가는 이 과정 모두가 다 응답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7617번님이요. 파프리카를 먹고 씨를 심었더니 쪼르르 새싹이 나와서 화분에 파프리카가 파랗게 열렸어요. 신기해요. 언제 노란색, 빨간색 파프리카가 될까요? 이런 생활 나눔도 참 좋습니다. 그래요. 먹고 버리는 게 아니라 이걸 또 화분에다 심으셔서 새 열매를 맺었어요. 네, 축하드려요. 이게 믿음이 정말 이 농사와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 씨를 심었더니 오, 정말 믿기지 않게 이게 또 열매를 맺고 이 파란 파프리카가 또 노란색, 빨간색 예쁘게 익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 씨를 심고 계시다면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반드시 때가 이르면 네, 그 열매를 보게 될 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9950번님이요. 안녕하세요. 힘찬 라디오 애청자예요. 무더위에 피디님도 건강 조심하시고 저는 만 55세 생일을 맞았습니다.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모태에서 신앙을 갖고 태어나게 해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요. 일평생 하나님만 경배하길 원합니다. 라면서 신청곡으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주셨어요. 네, 55번째 생일을 맞이하면서 지난 삶을 쭉 돌아볼 때 하는 고백이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 고백이잖아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요. 세상 사람들이 안 된다고 말하는 것도 우리는 주님 덕분에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 주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라면서 이 찬양 같이 할게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피아오십의 찬양으로 같이 고백했습니다. 혹시 오늘도 마음속에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이 찾아온다면요. 그 생각, 그 말, 나의 그 판단보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들을 먼저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눈에는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의 손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덕분에 더 힘찬 날 되시고요. 고맙습니다. 이하영이었습니다.

0: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폭염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중 최고 기온이 33도씨 이상일 때를 폭염이라고 하며 국내에서는 최고 기온이 33도씨 이상이며 이틀 이상 지속될 때는 주의보, 35도씨 이상으로 이틀 이상 지속될 때는 경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폭염 발생 시 야외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외출에 꼭 필요한 경우에는 챙이 넓은 모자와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물병을 휴대해 가능한 물을 많이 마시도록 합니다.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는 햇볕을 가리고 맞바람이 불도록 환기를 합니다. 창문이 닫힌 자동차 안에는 노약자나 어린이를 홀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 경련 등의 증세가 나타날 경우 즉시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휴식을 취합니다. 폭염에 대비해 여름철에는 관련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무더위에 필요한 용품을 준비하며 행동 요령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폭염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 와! 여름이다!
2: 바닷바람 타고 함께하고
3: 으이치! 삽을 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4: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5: 주민길, 퇴근길에도 함께하고
6: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2: 여기는
7: 여기는
8: 여기는 극동방송
9: 서머 스페셜입니다.
10: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8월 24일 월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과 오전 5시 30분에 가을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서울 영락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은성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은혜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 254국에 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 언양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병원 원목실에서 병원전도 봉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병원에 오시는 거동이 불편하신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귀가하실 때까지 동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도봉사에 동참하실 분들은 울산병원 대표전화 지역번호 052 259국에 5000번 지역번호 052 259에 5000 울산병원 원목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과 울산루체예술단이 후원하는 2016 여다교 바이올린 토크 콘서트가 열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여다교의 아름다운 연주와 함께 피아니스트 임주환, 비올리스트 박수환이 특별 출연하며 피아니스트 홍보라의 반주가 더해져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희 교수의 진행으로 함께하는 이번 연주회는 8월 23일 주일 오후 5시 울산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관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대전 유성구 계백로에 위치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한밭제일교회에서 청소년과 장년 공동체를 담당할 목사님

을 모십니다. 건강한 교단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분을 모시며 백석신학대학원 졸업자 해당 사역 유경험자를 우대합니다. 45세 이하이자 운전면허를 소지하신 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택이 지원되며 퇴직금과 자녀학자금이 지원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 한밭제일교회 지역번호 042 541국에 3990번 지역번호 042 541에 3990번 대전 한밭제일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 지원사업 선정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클라리넷 연주회 피리 부는 혜성이와 이상한 나라의 초대가 8월 22일 토요일 저녁 6시 울산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발달장애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연주와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특별 무대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지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 229에 9000번 지역번호 052 220에 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하는 5분 인터뷰.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해요.
1: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우정초 5학년 김봄입니다. 저는 지금 5학년이고 2학년 가을에 입단했어요. 저는 그 교회 권사님이 엄마 선교 여행 같이 하시는 분이 저 합창단 추천을 주셔가지고 해보게 됐어요.
0: 그렇군요. 활동하는 건 어때요?
1: 나라사랑축제 준비할 때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라사랑축제 준비할 때는 합창단 연습 시간이 많아지고 개인적으로 맡은 역할 연습하면 조금 몸이 피곤할 때가 있어서.
0: 그럼 그런 힘든 시간들을 어떻게 견디고 있어요?
1: 친구들이랑 언니, 오빠들과 같이 연습하고 웃으면 좀 극복이 되는 것 같고 사모님들이 준비하시는 간식을 먹으면 좀 힘이 나고 제가 하고 싶었던 역할을 뽑히면 기분이 너무 좋아서 사실 몸이 힘든 생각이 안 나긴 해요.
0: 제일 좋아하는 간식이 뭐예요?
1: 초코우유?
0: 어떤 역할을 가장 좋아하고 지금 맡은 역할은 뭐예요?
1: 저는 소고춤이랑 치어리딩이랑 육군 역할을 맡고 있는데 그 중에서 치어리딩을 제가 하고 싶었던 거여서 좋아요.
0: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은요?
1: 2024년에 처음 미국 케네디 센터에서 한 나라사랑 축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제 첫 해 해보는 거여서. 그때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케네디 센터 무대가 너무 크게 느껴졌었고 무대에 섰을 때 가슴이 완전 쿵쾅거리고 많이 떨렸는데 케네디 센터에서 딱 공연이 끝나고 앵콜곡이 딱 나왔을 때 그때가 좀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0: 합창단을 하면서 가장 좋은 점은 뭘까요?
1: 합창단에 와서 찬양하면 제 기분도 좋아지긴 하는데요. 단순히 스트레스를 풀러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러 오는 곳이라는 합창단을 의미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어린이 합창단은 나에게 보석이며 선물이다. 왜냐하면 내가 처음에는 합창단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지만 해보니까 너무 선물 같은 좋은 거였기 때문이다.
0: 그렇다면 이런 좋은 선물을 주신 우리 부모님께 감사 인사 드려.

0: 볼까요?
1: 엄마, 아빠, 제가 어린이 합창단에서 즐겁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해 주시고 데려다 주시고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덕분에 추억도 많이 만들고 찬양하는 기쁨을 알게 되었어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고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게요. 사랑해요.
0: 신입 단원들을 향해서 환영의 인사도 부탁해요.
1: 여러분, 앞으로 우리와 함께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즐겁게 연습하며 소중한 추억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조금 떨릴 수 있겠지만 선생님과 언니, 오빠, 친구들이 모두 따뜻하게 맞이해줄 거예요. 우리 합창단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길 바래요. 곧 만나요.
0: 수줍은 아이에게도 용기와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곳, 그리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그 재미를 알려줄 수 있는 곳, 바로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입니다.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자세한 안내사항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셔도 되는데요.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를 하나님 안에서 가장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1: 울산 극동방송.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오후교회 최성만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오후교회 최성만 목사입니다. 제가 중국 북경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모 신학교에서 창세기를 강해해 달라는 부탁을 가지고 갔습니다. 제가 머물고 있던 숙소는 왕징이라는 곳이었는데 거기서 버스로 한 40분쯤 타고 가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버스를 타고 내려서 쪽지에 주소를 들고 찾아가는데 방향을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줍잖은 영어로 계속 물었습니다. 놀랍게도 약간 외곽이라서 그런지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강의 시간은 다가오고 길은 알지 못하고 소통이 안 되는데 마치 일본 여성처럼 보이는 한족 여성이 양산을 쓰고 치마를 입고 아장아장 걸어오면서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영어로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주소를 보여주니까 자기 회사가 그쪽 방향이라서 같이 걸어가면 되겠다고 했습니다. 한 3, 40분 정도를 같이 걸어갔습니다. 근데 그 아가씨 목에 십자가 목걸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터기 위해서 혹시 교회를 다니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눈동자가 커지면서 교회가 뭐냐? 이렇게 다시 묻는 거예요. 교회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하니까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야, 이런 분이 있구나 실제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걸어가면서 아까 말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되겠냐 했더니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데 그분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사람들은 죄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더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은 죄를 없애기 위해서 착한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하지만은 이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라고

0: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 질문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말했던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죽으셨다. 누군가 죄를 죄값을 대신 지불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 죄값을 지불하고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된다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내 죄를 사해줄 진실한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내가 믿겠다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짧게 설명하지만 한 30분가량을 주고받고 대화를 했거든요. 목적지에 도착하기 한 10분 전에 이 자매가 양산을 옆에 딱 두더니 무릎을 딱 꿇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그분을 믿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바로 영접기도를 한 겁니다. 한족 전도가 어렵다 그랬는데 놀랍기도 중국에 간 첫날에 한족 여성을 전도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 그 강의하는 장소에서 가까운 거리에 자기 회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는 도자기에 디자인을 그리는 회사였습니다. 점심시간에 가능하면 혹시 우리 회사에 올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해서 우리 신학대학원 교수님 한 분하고 또 다른 목사님하고 자고 세 사람이 점심시간에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갔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이 안에 디자인을 그리는 사람이 한 40명쯤 되는데 이 사람들도 나와 같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직원이니까 또 사장님한테 민폐 끼칠까 싶어갖고 작은 목소리로 기도하니까 제 소매를 툭 쳤습니다. 그러지 말고 여기 있는 사람이 다 들리도록 기도를 해주세요. 괜찮겠냐?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돌아와서 한국에 와서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했는데 다시 중국에 가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가니까 그 안에서 한 형제를 전도해가지고 같이 예수를 믿고 그 이듬해 두 사람이 결혼을 하고 신실한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야,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지만 갈급해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누군가 나를 사랑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외로워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조건 없이 아무 대가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진심으로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립니다. 이분과 함께 새로운 삶을 출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1: 하나님은 언어의 장벽도 국경도 제한받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창조주이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고통으로 우리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 교회로 나가보길 원하시는 분은 지금 샵 3927번 문자메시지 받는 사람 번호에 우물정 3927번을 적어주시고 예수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주세요. 답장으로 신청서를 보내드립니다. 예수님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신앙상담도 해드리겠습니다.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예수 라고 문자메시지 보내주세요. 잊지 마세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기에 지금 당신을 부르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했습니다.

0: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차를 운전할 때 그 사람의 본성이 나온다. 이런 반은 농담이겠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옆에서 치고 들어오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 평소에 잘 드러나지 않는 깊은 마음이 올라온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바꿔 말하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리고 감추고 조심해야 할 것들이 참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도 이 세상에는 참 털어놓고 말할 곳이 없지요. 하지만 주님은 신음과 같은 우리의 작은 목소리도 다 듣고 계십니다. 오늘 누구한테 참 말하기 어려운 그런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 오늘 소망의 기도에서 함께 나누고 또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을 아름답게 응답하시는 그 놀라운 시간이 될 것을 소망합니다. 자, 오늘 생방송 소망의 기도 웅천교회 오석주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목사님. 뭐 계속해서 더운 일정이 이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번 주 그리고 지난주부터 다음 주까지는 이 지역의 공단에 또 산업단지에 계신 분들이 휴가를 많이 가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휴가를 못 가시는 분들, 또 병원에 계신 분들도 참 많을 것 같습니다.
1: 제가 사는 이제 그 저희들은 이제 좀 시골이잖아요. 좀 예. 시골인데 뭐 더위도 더위지만 이게 물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0: 아, 그렇죠.
1: 네, 저희들은 이제 농사 이건 논들을 이렇게 보면서 밭들을 보면서 이제 살아가는데 예. 주변 사람들 다 하는 이야기들이 다 물이 부족하다, 물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면서 예. 또 지내고 있습니다. 휴가도 못 가시고 이렇게 병상에 있는 약한 자들 또 소망의 시간에 또 우리 하나님 좀 소망을 좀 많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0: 아멘. 이번에 가뭄이 벌써 장마가 지나갔다고 했는데 저희는 마른 장마를 겪은 느낌입니다.
1: 거의 비가 없는 장마죠.
0: 그렇죠. 예. 이때 그 우리가 비를 많이 간절히 바라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사실 또 우리 성도들이 이 메마른 우리의 심령이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생명수로 이렇게 좀 가라앉은 것들을 해소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또 병상에 계신 분들, 지금 소망의 기도에 다른 데 털어놓기 어려운 기도의 제목을 적어주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 시간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생방송 소망의 기도, 기도의 제목 올려주기 원하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기도의 제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익명으로 소개하기 원하시는 분은 소개할 기도의 제목 앞에 익명이라고 적어주시면 저희가 익명으로 소개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중보기도팀에서도 계속해서 기도할 거고요. 그리고 이 시간 방송을 듣고 계시는 방송가족 여러분께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 처음에 시작할 때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가뭄을 지금 해결해야 하실 분들, 또 그리고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의 가뭄도 해결하기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연약함으로 또 기도의 갖가지 제목들로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비 준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렇게 감사합니다. 비 한 방울 인간이 만들 수 없는 인간의 그 연약함들을 또 이런 상황 가운데서 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이 땅에 비가 없어서 비 내리기를 원하는 이 갈급한 심령들이 하나님 이 땅에도 많지만 특별히 연약해

0: 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 사마리아 수가승여인 같은 성도들도 많이 있고 특별히 병상에서 연약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연약한 자들도 있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오늘 생수를 공급하여 주시고 치유의 역사를 나타내 보내주셔서 때로는 육적으로 또 영적으로 또 기근으로 하나님 목말라하는 모든 인생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1: 아멘.
0: 아무리 소망이 없는 곳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소망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시기에 우리 모두가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이 아멘. 시간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 아멘.
0: 소망의 아멘.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시기를 원하오며 아멘. 소망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자, 생방송 소망의 기도, 이 시간에 기도의 제목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 다시 한번 문자 안내 드립니다. 샵 3927입니다. 이 번호 우물정 3927, 이 번호가 울산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에 보내시는 문자 번호입니다. 쓰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뜨겁게 기도하고 주님은 들으시고 주님의 시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중보기도팀에서도 전 기도하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익명으로 소개받기 원하시는 분은 익명이라고 적어주시면 저희가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보내주시는 동안에 함께할 찬양입니다. 향기로운 나무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0: 오늘 집을 나서기 전 향기로운 남의 찬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생방송 소망의 기도 오늘 이 시간에 웅천교회 오석주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의 제목을 남기기 원하시는 분, 기도 응답받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분들은 지금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샵 3927번입니다. 우물정 3927 이렇게 문자 번호 적어서 내용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기도의 내용을 함께 나누고 또 읽고요, 기도하고, 그리고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방송가족 여러분께서도 함께 기도하시고 중보기도팀에 전달돼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중보의 기도의 제목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요청하신 분이신데요. 5663번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오후 2시에 저희 자매가 산부인과 쪽 수술을 합니다. 수술 잘 되고 아무 이상 없도록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가정 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올려주셨는데요. 저희 자매가라고 하셨는데 뭐 두 분이 다 수술하시는 건 아니시겠고 아마 그 언니나 동생이 아마 수술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1: 예.
0: 예. 아, 부인과 쪽이면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1: 네. 아무튼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면서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0: 예.
1: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5663님 또 한 자매님이 오늘 부인과 수술을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0: 주님.
1: 어떤 상황인지 어떤 형편인지 알 수 없지만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이 간절한 그 소원 앞에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 수술 잘 되어서 건강한 몸으로 퇴원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수술의 과정에 우리 하나님 간섭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0: 주여, 아멘.
1: 인간의 의학과 인간의 과학을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 의사의 그 손길을, 간호사의 그 손길을, 의사 수술실의 그런 모든 분위기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여 주셔서,
0: 아멘.
1: 오늘날이 오직 생명의 역사가 그곳에 일어나서 수술 잘 돼 건강한 몸으로 퇴원하여 또 하나님을 위하여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옵소서.
0: 아멘.
1: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가는 우리 566님의 삶에 넘쳐나도록 우리 하나님 복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제목입니다. 우리 9215번님 계속해서 믿음으로 올려주고 계신 분이신데요. 남편이 요즘 계속 만성 피곤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육신 강건케 해주시고 또 직분과 생업 잘 감당하도록, 또 지금 8월에 프리랜서로 일하는 남편이 지금 일이 잡혀있지 않습니다. 일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기도의 부탁이 올라왔습니다. 목사님.
1: 아마 자주 보는 기도 제목 같은데.
0: 그러시죠.
1: 그래도 아마 9215님 계속해서 이렇게 올리신다는 것도
0: 예.
1: 대단한 열정입니다.
0: 그렇습니다.
1: 또 남편도 또 만성피곤, 운동도 좀 많이 하시고.
0: 그렇죠. 예.
1: 그래서 또 이겨나갈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0: 예.
1: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0: 주님.
1: 우리 남편을 위하여 계속해서 간구하는 9215님.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남편을 사랑하고 또 가족을 생각하는지 하나님 이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남편의 건강과 직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생업에 복을 더하실 뿐만 아니라 프리랜서로 일하는 이 8월에 또 일이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어떤 삶의 지경들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 만성 피곤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강건하게 하옵소서. 또 열심히 걷게 하시고 운동도 하게 하시고 또 기도도 하게 하시고 또 삶의 새로운 에너지와 활력들을 하나님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면서 또 감당해 나갈 뿐만 아니라 또 영적으로도 살아날 수 있는

0: 이런 힘들도 하나님 더하여 주셔서 이 가정의 가장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성령께서 세워주옵소서.
1: 아멘.
0: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소망의 기도 웅촌교회 오석주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남기기 원하시는 분은 지금 샵 3927번입니다. 우물정 3927번으로 기도의 제목 남겨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7087번님, 최근에 그 친정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의 제목 몇 번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이 림프암이 의심돼서 오늘 대학병원에서 조직 검사를 했는데 이 조직이 충분하게 채취돼서 재검사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엄마가 절에 다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지금 입이 쓰신 상태라서 식사를 못 하시는데 식사도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고 기도의 제목 올려주셨습니다. 아, 육신의 건강, 영혼의 건강 다 함께 올려주셨습니다.
2: 어떤 림프암이라든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 고통 가운데 또 하나님 만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1: 아멘.
2: 고통까지도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또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지 우리도 기도하면서 우리 한번 간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1: 아멘, 주님.
2: 우리 7087님 또 주님 친정 어머니가 또 림프암으로 의심이 되어 조직 검사하고 검사의 결과들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검되지 아니하도록 검사 잘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연약한 가운데 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은혜도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2: 하나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고는 답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1: 주여.
2: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고는 결코 만족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혼을 주신 하나님께서 내가 언젠가 돌아가야 할 그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이 가정에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2: 우리 7087님 어머니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이런 계기를 통해서 이 가정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도 일어날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병도 치유되어서 온 가족과 온 가문이 온 집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의 성령께서 은혜를 주옵소서.
1: 아멘.
2: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2: 아멘.
1: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 생방송 소망의 기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받고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실 분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나눠주시고요. 그리고 올라와서 소개되는 모든 기도의 제목 우리 방송 들으시는 방송가족 여러분께서 함께 뜨겁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가 마친 후에는 우리 중보기도팀에서 받아서 또 계속해서 기도한다라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9839번님, 우리 익명으로 올려주셨는데요. 자, 믿지 않는 남편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핍박합니다. 남편의 마음을 바꾸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올려주셨습니다. 아, 이런 경우가 참 많죠, 목사님.
2: 아, 요즘도 이렇게 핍박하는 남편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1: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일 수도 있고요.
2: 그렇죠.
1: 예. 참 그 마음이 신앙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 되지 않는 가정이 참 슬픈 일이죠.
2: 예, 그 자체가 이제 핍박으로 이렇게 느껴지겠죠. 아마.
1: 그렇죠. 예, 그렇죠. 예.
2: 이 가정에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1: 주님.
2: 남편이 예수 믿지 않아서 많이 이렇게 힘듭니다. 먼저 영적으로 교감이 안 되니까.
1: 주여.
2: 한 사람은 천국 갈 인생이고 한 사람은 지옥 갈 인생이니까
1: 주님.
2: 얼마나 그 괴리감이 느껴지면서 어떤 영적 충돌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가정에 살아난 남편 예수 믿고 남은 인생 주 안에서 교회 나가서 함께 나란히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이런 기쁨을 남은 인생 동안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아멘.
2: 구원이 하나님께 있사오니 구원이 하나님께 있사오니
1: 아멘.
2: 하나님께서 이 남편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예수 믿고 남은 인생 예수 믿는 이 재미로 예수 믿는 이 즐거움으로 교회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기쁨을 이 부부가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옵소서.
1: 아멘.
2: 사랑 여종의 간절한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이 가정에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일어나도록 주의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1: 아멘.
2: 우리 구주 예수 아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자, 생방송 소망의 기도 오늘 이 시간에 웅촌교회 오석주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 남기기 원하시는 분 지금 바로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주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동안 함께할 찬양입니다. 원웨이 싱어즈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0: 목마른 내 영혼, 원웨이 싱어즈의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오늘 이 시간은 웅촌교회 오석주 목사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 남기기 원하시는 분은 지금 바로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목사님, 아까 찬양을 저희가 듣기 전에 그 예수님 믿는 것을 핍박하는 남편에 관한 이야기를 저희가 나누지 않았습니까? 예. 참 문득 드는 생각이, 아, 얼마나 많은 가정이 그 저희가 홀믿음, 짱믿음,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목사님 섬기시는 그 목양하시는 교회 가운데에서도 남편이나 아내가 오지 않는, 그래서 항상 그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요?
1: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요즘은 이게 사실 뭐 많이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는데 또 옛날만큼 이렇게 강도가 심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재미있는 한 사건은 한 남편이 이제 부산에서 이렇게 오시는데 웅촌까지 남편이 매일 데려다 줘요. 매일 데려다 주고 자기는 안 들어오고.
0: 아, 그렇죠, 그렇죠.
1: 그런데 또 이렇게 나이가 들다 보니까 아내를 사랑해서 이렇게 교회까지 데려다 주고 자기는 밖에서 다른 곳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데려가고 하는 그런 예도 있기는 있는데 뭐 언젠가는 예수 믿게 되겠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0: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이 똑같은 케이스였습니다. 그 주차장에다가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이제 심심해서 또 지루해서 한번 교회에 발을 디뎠다가 예수 믿고 장로가 되신 그런 경우도 분명히

0: 있긴 하더라고요.
1: 네.
0: 아, 이 시간에 이 짱믿음으로 정말 어떤 분들은 구두 가져와서 주님, 남편 구두
1: 아,
0: 먼저
1: 맞습니다.
0: 왔습니다. 이
1: 예.
0: 구두 인자도 오게 해주세요. 이제 이렇게 기도하시는 눈물의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오늘 이 짱믿음으로 지금 남편과 아내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목사님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0: 주여, 아멘.
1: 믿음 안에서 가정을 세우고 또 믿음 안에서 부부가 하나님 경외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때로는 인간의 잘못된 어떤 욕심과 선택으로 인하여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여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가 되어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되어 있는지 우리 인간은 알수 없지만 또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또그 남편을 그 아내를 예수 믿게 만든다라면 또 이것까지 더 좋은 일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0: 주여.
1: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남편이 예수 믿지 않아서 사랑하는 아내가 예수 믿지 않아서 또 힘들어하고 또 고통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0: 아멘.
1: 그들의 울부짖음에 하나님 귀를 닫지 마시고 그들의 울부짖음에 당신의 귀를 열으셔서 귀를 기울이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곳에 쏟으셔서 하나님 그들이 다 주님 앞에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그들의 마음에는 항상 함께 예수 믿는 그 가정을 부러워하고 함께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장면을 보면서 내도 내 가정이 저렇게 되기를 원하는 이런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래도 그들도 남은 인생 가운데 그런 복을 누리면서 인생을 멋지게 마무리해 갈수 있도록 이런 모든 가정 위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그들 모두가 다 예수 믿게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으면서
0: 아멘.
1: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아멘. 정말 우리 먼저 믿은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잘나서 믿은 것, 또뭘 잘해서 믿은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주의 전적인 은혜로 먼저 믿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제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모든 가족과 친척, 또 전도의 대상자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또 함께 구원받아서 천국행 같이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소망의 기도 오늘 이 시간에 웅촌교회 오석주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9186번님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뇌경색으로 지난주에 입원했다 퇴원했습니다. 지금 그 후유증으로 비슷한 증상이 오고 있는데 이 약도 부작용이 있어서 식단 조절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이 주시는 그 치유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올려주셨는데요. 그 뇌경색과 비슷한 증상이 또 후유증으로 온다라는 그런 의미 같은데요.
1: 예, 그래도 지금 우리 9186님의 상태는 이렇게 심각한 이런 상태는 아마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약간 이렇게 지나가는 같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건강 관리 잘하시고 몸 관리 잘하셔야 됩니다. 우리
0: 아멘,
1: 하나님
0: 그렇습니다.
1: 앞에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0: 주여.
1: 9186님 이 뇌경색 하나님 지나가고 어떤 후유증으로 이렇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약도 부작용이 있어서 또 식단 조절하면서 이겨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내 인생에 무엇이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잘못되었는지 돌이켜보는 시간도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하루속히 이 뇌경 속에서 일어나서
0: 아멘.
1: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인생의 생사화복과 흥망성쇠의 주권을 쥐고 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시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또 양도하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던져버리고 내 모든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내 속에 부어져서 이 뇌경색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옵소서.
0: 아멘.
1: 사랑한 종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하오며
0: 주님.
1: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어지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0786번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목사님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남편 건강도 많이 좋아지고, 저도 수면제 없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는데, 이제는 약을 먹지 않고도 잠을 잘잘수 있게 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부부의 건강, 신앙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올려주셨네요.

0: 예전에 올려주셨던 기도의 제목 남편분이 많이 안 좋으시고 또이 0786번님도 수십 년간 참 건강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했다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호전이 되고 주의 은혜 가운데 지금 회복의 단계를 걷고 계신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기도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
1: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남편 더 건강하고 또 수면제 딱 끊고 이렇게 참 편히 잘수 있는 거, 잠잘 자는 거 얼마나 큰 복인지 말할 수
0: 그럼요.
1: 없습니다. 이런 은혜를 한번 구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0: 주님.
1: 우리 0786님 사랑하는 남편 많이 연약한 가운데서도 계속 기도함으로 인하여 건강 많이 회복하게 하신 거 참으로 이렇게 감사를 드립니다.
0: 아멘.
1: 하나님 계속해서 남편의 건강에 건강을 더하셔서 또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며 영적 머리로서 또 사랑 아내와 자녀들을 잘 다스려 나가는 멋진 우리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 아내가 이렇게 0786님 수면제로 잠을 자지 못해서 많이 복용하면서 연약한 가운데도 있었지만 또 많이 건강하게 하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모든 수면제 다 끊고 하나님 건강하게 회복해서 신앙의 길을 잘 달려가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 이 방송을 듣는 많은 애청자들 가운데 남편의 연약함도 많고 특별히 밤에 잠을 자지 못해서 수면제를 복용하는 우리 성도들도 애청자들도 참으로 많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에게 건강을 더하여 주셔서 밤에 잠을 잘잘수 있는 이 단잠의 은혜도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0: 아멘.
1: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 앞에 던지면서
0: 주님.
1: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그 평안으로 오늘 밤 모두가 다 잠을 잘 자는 귀한 밤이 되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옵소서.
0: 아멘.
1: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기도의 제목 올려주신 분한분 계신데요. 3233번님, 성심교회 지금 건축을 놓고 참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이 성심교회의 건축을 위해서 기도의 제목 올려주셨는데요.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은 이 울산분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에서 또전 세계에서도 이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정말 마음을 모으고 또 예산을 모으고 기도하여서 또 과정을 함께 하면서 그리고 건축이 끝난 뒤에도 성도가 하나 되는 그 시간과 물질과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1: 저도 한 13년 전에 이제 교회를 이렇게 건축을 해서 지난 지가 벌써 한 13년 되었는데 오늘날 현실 앞에 사실 쉽지 않는 일입니다. 또 많은 어둠의 영들도 또 이런 일에 가만히 있을 리는 없고요.
0: 그렇죠.
1: 여러 가지 영적 전수도 해야 되고 또 성도들의 기도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사실 목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어떤 과정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나라 일이지만은 아무튼 이 성신교회 기도 많이 해서 반드시 승리하기를 이렇게 소망합니다.
0: 아멘.
1: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가 주님의 몸이지만 또 하나님 몸된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될그 공간 예배당을 우리 성신교회가 건축하고 있습니다.
0: 주님.
1: 하나님 지상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 교회들을 통하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교회가 세워지는 그곳에 또 지역사회도 발달해가고 하나님 어둠의 세력들은 물러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교회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을 기억합니다.
0: 아멘, 주님.
1: 하나님 성심교회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시고
0: 주님.
1: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모든 일들을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일을 감당해 나가는 담임 목사님에게 지혜와 명철과 은혜를 더하시고 건강에 건강들을 더하시고 온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게 하셔서 감히 어둠의 세력이 틈을 타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나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시작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고 마지막도 중요하고 입당 후에도 중요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어둠의 세력이 반드시 역사하게 싸우니 그 어둠의 세력들을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난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성전 건축이 잘 이루어져 나가서 그 지역사회에 복음의 전당이 될수 있도록
0: 주님.
1: 주의 성령이 역사하옵소서. 이 모든
0: 아멘.
1: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0: 지금 참 많이 덥습니다. 날씨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메말라가고 있다는 걸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메마를 수밖에 없지 환경이 이런데라고 그렇게 낙심하시고 또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기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다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고 중보할 때 주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 오늘 방송을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 정말 그 기도의 제목조차 올리기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더운 날씨에 영육간에 강건하시도록 위로와 권면의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 소망의 기도의 시간에 지금 애청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 날이 덥습니다. 그렇지만은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0: 아멘.
1: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환경과 자연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니까
0: 아멘.
1: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0: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생방송을 함께한 소망의 기도, 오늘 이 시간 웅촌교회 오석주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저도 인사드리고요. 또 계속해서 소망의 기도는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김정호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길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8월 24일 월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과 오전 5시 30분에 가을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서울 영락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은성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은혜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 언양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병원 원목실에서 병원전도 봉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병원에 오시는 거동이 불편하신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귀가하실 때까지 동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도봉사에 동참하실 분들은 울산병원 대표전화 지역번호 052-259-5000번, 지역번호 052-259-5000, 울산병원 원목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과 울산루체예술단이 후원하는 2016 여다교 바이올린 토크 콘서트가 열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여다교의 아름다운 연주와 함께 피아니

피아니스트 임주환, 비올리스트 박수환이 특별 출연하며 피아니스트 홍보라의 반주가 더해져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희 교수의 진행으로 함께하는 이번 연주회는 8월 23일 주일 오후 5시 울산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관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대전 유성구 계백로에 위치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한밭제일교회에서 청소년과 장년 공동체를 담당할 목사님을 모십니다. 건강한 교단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분을 모시며 백석신학대학원 졸업자 해당 사역 유경험자를 우대합니다. 45세 이하이자 운전면허를 소지하신 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택이 지원되며 퇴직금과 자녀학자금이 지원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 한밭제일교회 지역번호 042-541-3990번 지역번호 042-541-3990번 대전 한밭제일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 지원사업 선정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클라리넷 연주회 피리 부는 혜성이와 이상한 나라의 초대가 8월 22일 토요일 저녁 6시 울산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발달장애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연주와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특별 무대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지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울산시 남구 달동에 있는 최종인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한세로교회와 함께합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8월 5일 수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먼저 간추린 소식입니다. 골프 필드 위 극심한 중압감 속에서 신앙을 바탕으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역전 우승을 이뤄내는 크리스천 선수들이 깊은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과천시의회가 신천지의 상가 건물 용도 변경 신청에 대한 과천시의 불허 처분을 존중하라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종찬 광복회 회장이 광복절 81주년과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을 맞아 식민사관 잔재 청산과 자주독립국가의 위상 확립을 강조했습니다. 국제실명구호 NGO 비전케어가 아프리카 에스와티니에서 400번째 해외 개안수술 캠프를 마쳤습니다. 한국교회 안에서 장애인 목회자들의 부교역자 사역지 청빙 난항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과 인식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어집니다. 골프 필드 위 극심한 중압감 속에서 신앙을 바탕으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역전 우승을 이뤄내는 크리스천 선수들이 깊은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대회 직전 섬마을 단기 선교를 다녀온 뒤 KLPGA 통산 10승을 달성한 이다연 선수를 비롯해 필드 위에서 하나님을 증언하는 크리스천 골퍼들의 신앙 여정을 오다인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1: 경기복에 극동방송 패치를 붙이고 있는 프로골퍼 이다연 선수는 지난 2일 강원도 원주에서 열린 KLPGA 투어 오로라 월드 챔피언십 마지막 날 5번 홀에 치명적인 트리플 보기 위기를 딛고 9번 홀샷 이글을 성공시키며 통산 10승의 금자탑을 세웠습니다. 이다연 선수는 대회 출전 직전인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전남 진도군 조도에서 일주일 동안 주민들의 미역과 토작업을 도우며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목사는 단기 선교 직후 우승을 거둔 이 선수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다고 말했습니다. 이 선수는 힘든 순간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되새기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는 믿음으로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은 다른 선수들에게도 찾을 수 있습니다. 최경주 선수는 재작년 54세의 나이로 연장전 해저드 속 작은 섬에 공이 멈추는 기적적인 파세이브를 거두며 최고령 우승을 거둔 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세계 랭킹 1위 스코티 셰플러 역시 마스터스 우승 뒤 자신의 정체성은 골프 선수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라고 간증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크리스천 골퍼들의 믿음의 행진이 앞으로도 계속 기대됩니다. FEBC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0: 경기도 과천시의회가 신천지의 상가 건물 용도 변경 신청에 대한 과천시의 불허 처분을 존중하라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과천시의회는 어제 4일 제300회 임시회에서 시민 안전과 교육 환경, 공공복리를 고려한 과천시의 용도 변경 불허 처분을 존중할 것을 법원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 신천지는 지난 2023년 과천 별양동 상가 건물 9층을 종교시설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했으나 과천시는 교통과 안전, 지역 갈등을 이유로 불허했습니다. 1심 법원이 신천지 측 손을 들어준 가운데 과천시의 항소로 오는 12일 수원 고등법원의 항소심 선고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종찬 광복회 회장이 광복절 81주년과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을 맞아 식민사관 잔재 청산과 자주독립국가의 위상 확립을 강조했습니다. 이종찬 회장은 교계 인터뷰를 통해 그동안 국정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던 보훈 정책이 보훈부 승격을 계기로 독립과 보국, 민주화라는 세계의 기둥 위에 바로 서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회장은 여전히 남아있는 일제 잔재와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전후 일본의 왜곡된 역사 인식에 맞서 보편 타당한 가치를 지속해서 요구해야 하며 여기에 시민사회와 종교계가 함께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회장은 유네스코가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을 맞아 선생의 평화 정신을 높이 평가해 김구의 해로 정한 뜻을 살려 대한민국이 높은 문화의 힘으로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자주독립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기념운동을 펼치겠다고 전했습니다. 국제실명구호 NGO

0: 요 비전케어가 아프리카 에스와티니에서 400번째 해외 개안 수술 캠프를 마쳤습니다. 비전케어는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2일까지 모잠비크와 에스와티니에서 캠프를 열고 813명의 안과 진료와 215명의 백내장 수술을 지원했습니다. 에스와티니는 지난 2007년 비전케어가 아프리카에서 처음 의료 봉사를 시작한 지역입니다. 김동해 이사장은 현지 의료진 교육과 보건 시스템 구축에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전케어는 지난 2002년부터 전 세계 40개국에서 안과 진료 20만 4천 건과 무료 개안 수술 3만 3천 건을 펼쳐왔습니다. 한국교회 안에서 장애인 목회자들의 부교역자 사역지 청빙 난항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과 인식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각장애 5급인 박진우 목사는 부교역자 사역지를 옮기기 위해 100장이 넘는 이력서를 제출했으나 두 곳에서만 면접 기회를 얻었다며 여전한 교회의 편견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전주 효자동교회 진영훈 목사는 노회가 장애인 목회자의 사례비를 지원해 개교회의 부담을 줄이고 사역 기회를 넓히는 제도 마련을 제안했습니다. 실제로 익산 3.1교회는 뇌병변 장애가 있는 부교역자가 유치부를 담당해 성도들에게 은혜를 전하고 있으며 부산 세대르교회 유현영 목사도 뇌병변 장애를 극복하고 4년째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 목사는 교회가 장애인 사역자를 지레 두려워하지 않도록 총회와 노회 차원의 장애인 인식 교육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울산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5도까지 오르겠으며 바람은 초속 2에서 4미터로 약하게 불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현재 울산 지역의 기온은 34도, 습도는 45%입니다. 이상으로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김정호입니다. FEBC.
1: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폭염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중 최고 기온이 33도씨 이상일 때를 폭염이라고 하며 국내에서는 최고 기온이 33도씨 이상이며 이틀 이상 지속될 때는 주의보, 35도씨 이상으로 이틀 이상 지속될 때는 경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폭염 발생 시 야외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외출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챙이 넓은 모자와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물병을 휴대해 가능한 물을 많이 마시도록 합니다.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는 햇볕을 가리고 맞바람이 불도록 환기를 합니다. 창문이 닫힌 자동차 안에는 노약자나 어린이를 홀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 경련 등의 증세가 나타날 경우 즉시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휴식을 취합니다. 폭염에 대비해 여름철에는 관련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무더위에 필요한 용품을 준비하며 행동 요령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폭염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가지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1: 아, 그래? 그게 무슨 방송인데?
0: 바로 으라차차 찬성 메들리.
2: 힘찬 찬양으로 우리 마음이 설레는 시간, 신나는 찬양으로 생기가 샘솟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김현주입니다. 이 시간에는 에너지 넘치는 찬양들만 엄선해서 들려드립니다. 템포가 느리거나 잔잔한 찬양은 선곡하지 않아요. 오직 신나고 힘찬 찬양들로만 채워지는 활력 넘치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오늘 이 시간 전해드리는 찬양들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기쁨, 그리고 삶의 소망이 한가득 충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도 다같이 힘차게 즐겁게 가보자고요. Let's go!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는 활력 충전의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꾸벅꾸벅 졸고 계신 분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템포를 조금 더 올려볼까 합니다. 여러분, 중간에 지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힘찬 찬양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찬양하자고요.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힘찬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남은 하루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통해 힘차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의 비타민, 주타민 김현주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힘찬 하루 보내세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여수와 익산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뜻깊은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 2026 나라사랑축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역번호 061-650-3800, 전북극동방송 063-854-0911번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올여름 여수와 익산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울산 우리교회 김영익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우리교회 김영익 목사입니다. 울산극동방송국을 통하여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반갑고 축복합니다. 인생의 만남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저는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 것은 여름은 물론이요 그렇게 추운 한겨울에도 새벽기도를 마치시고 들어오신 부모님께서는 저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축복기도해 주셨습니다. 저뿐 아니라 한 명의 누나와 또 한 명의 여동생에게도 똑같이 축복기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목회자이신 부모님과의 만남을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만족하고 너무나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 인생에서 만남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디서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조국이 결정됩니다. 만약 제가 대한민국이 아닌 북한에 태어났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소름이 돋습니다.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가정이 결정됩니다.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결정됩니다. 제 아내는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란 목사님의 딸로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합니다. 그리고 어떤 종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영혼이 결정됩니다. 이처럼 인생에서 만남은 영혼까지 지배하고 결정적인 영향력을 끼칩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 천국의 통로인 예수님을 꼭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은 세 번의 삶이 있습니다. 첫 번째 태생입니다. 엄마의 뱃속에서 태중에서의 삶인데 한 10개월 정도. 두 번째는 인생, 이 세상에서의 7, 8, 90년 혹은 100년 또는 그 이상의 삶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생, 이것은 사후에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그런 삶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인 이 영생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인 천국이냐, 아니면 용광로보다 훨씬 뜨겁고 강력하고 꺼지지 않는 유황불이 붙고 있는 지옥이냐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누구를 만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

0: 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얻었다 안한다 옮겼다의 은혜와 복을 영접하는 순간 즉시 바로 지금 즉시 받게 됩니다. 미국 교육위원회에서 발표된 자료인데요, 미국에서 명성 있는 두 사람을 조사했습니다. 한 사람은 술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은 마커스 슐처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프린스톤 신학대학을 설립한 요나단 에드워즈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마커스 슐처의 5대까지의 후손 1062명을 조사한 결과 5년 이상 교도소 복역자가 96명, 정신질환자와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장녀가 65명, 생활보호 극빈자가 286명, 불학 무식자가 46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난 요나단 에드워즈의 5대까지의 후손 890명을 조사한 결과 목사와 선교사가 116명, 교수, 학장, 총장이 86명, 문학가가 75명, 상하의원이 4명, 부통령이 1명, 기업인이 73명, 발명가가 21명, 장로, 집사가 286명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가문과 만나지 못한 가문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꼭 만납시다. 지금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영접하기만 하면 그 즉시 얻었다. 무엇을? 천국에서의 영생을. 안 한다. 지옥 형벌 심판하지 않습니다. 옮겼다. 어디에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즉 구원의 복이 임합니다. 언제요? 지금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이 순간. 예수님은 인생의 3대 완전 불가능인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구원의 문제, 즉 천국의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 외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 천당 불신 지옥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믿자야 본전이니 일단 예수님을 믿어놓고 봅시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사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완전 초대박입니다. 만약에 사후에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본전 아닙니까? 일단 예수님을 믿어놓고 봅시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완전 폭망한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이 말씀 다시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즉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믿으심으로 얻었다 안한다 옮겼다 이런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영접기도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저를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당신의 인생이 폭망하지 않고 잘 되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예수님이 없다고 고집부리시다가 구원도 없이 내 인생은 그저 죽으면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있다라고 지금 당장 고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꼭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 시간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들, 예수님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길 원하시는 분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예수라고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신청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서를 잘 작성해 주시면 신청서에 담겨 있는 연락처를 통해 여러분께 예수님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기억하세요. 당신의 인생이 폭망하지 않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데이 8월 5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오후 5시까지 야외 활동을 자제하라는 알람 자주 받으시죠? 한낮의 무더위가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어서인데 북한에선 정반대의 알람을 전하게 됐다죠. 폭염으로 인명피해가 아닌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논과 밭에 물을 대는 작업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건데요. 농부의 가족들까지 동원해서 나간다고 합니다. 온열 질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라고 또 즉각 보고하라고 지시하면서도 이 와중에 농작물 피해 방지에 힘쓰라는 아주 정확한 행동 지침과 함께 모순적인 지시를 내린 거죠.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기록적인 폭염 가운데 보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북한 주민들의 삶을 먼저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들의 안전과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또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생방송 오 해피데이, 여러분의 출석 인사 기다리면서 출발해 볼게요.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 북녘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위한 기도와 소망의 한 줄을 보내주세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으로 듣고 계신 분은 로그인하시면 무료로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우물정 1069번, 북녘을 위한 기도의 한 줄, 그리고 여러분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 지역도 함께 적어주세요.

북한 주민들을 위한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의 한 줄. 그리고 여러분 어디서 방송을 듣고 계신지 지역까지 함께 기다리고 있는데요.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서천에서 오신 8845님, 수원에서 어플리케이션으로 출석하고 계신 한 분, 의정부에서도 와주셨고요. 5012님은 주님, 북한의 자유와 평화를 주옵소서. 이 더위 북한 주민들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기도의 한 줄 보내주셨어요. 새싹회원이신 5144님은 수련회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이라고 남겨주셨는데, 저희 수련회 주제가 안식이었는데 참된 안식을 주님 안에 있을 때만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북한에 있는 동포들도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복음이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참된 안식, 정말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참된 평안을 북녘에 있는 주민분들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7478님이 우리 5144님이랑 같이 보내신 분이실까요? 처음 문자 보내요. 저도 교회 수련회 마치고 집에 가고 있습니다. 2박 3일 동안 너무 은혜롭고 충만했습니다 하셨는데, 5144님께 먼저 선물 드리려고 했는데 7478님도 우리 북한을 위한 그 은혜를 받은 마음을 그대로 북한에 흘려보낸다는 생각으로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 보내주시면 두 분 같이 출석 인사 선물 나눠드릴게요. 전라도에서도 오신 3225님 반갑습니다. 북한의 주민들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복음 통일을 소망하면서 기도의 한 줄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시작하면서 나눴던 것처럼 북한에도 무더위가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농작물이 시들지 않도록, 농작물에 피해가 없도록 물을 대는 작업을 계속해서 시키고 있다고 하죠. 농작물이 개인의 농작물인 경우는 거의 없죠. 북한 당에 바로 바쳐야 하는 농작물이 대부분일 텐데, 밖에서 10분, 20분만 걸어도 너무나 힘든 이 날씨에 북녘의 주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어제도 나누었던 것처럼 저희는 지금 에어컨의 시원한 바람에, 선풍기에 이 여름을 나고 있지만, 북한에서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작년 인터뷰만 해도 평양에서 살던 분이 그 아파트에 10가구 중 한 가구 정도만 에어컨이 설치돼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수년 전에 온, 이것도 북한 도심에서 오신 분도 수년 전까지만 해도 에어컨을 볼 수 없었다고도 하고요. 반면에 우리는 찾아봤어요. 어디선가 그런 타이틀을 본 적이 있거든요. 전 세계에서 에어컨 보급률 1위가 한국이라는 글을 봐서 검색해보니까 1위로 공식적인 건 나오진 않았지만 98% 이상이 에어컨 바람 가운데 여름을 시원하게 나고 있는 우리들이라고 합니다. 이 더위 가운데 무엇보다 폭염 그 너머에 무거운 짐을 안고 있는 북녘의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세요.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로 기도의 한 줄도 좋고요. 어디서 방송 듣고 계신지 지역까지 기다릴게요. 찬양 후에는 매일같이 만나보고 있는 통일 배우기, 북한과 통일에 대한 상식 퀴즈 이어집니다.

북한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 통일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며 우리가 먼저 바로 알고 바로 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함께하는 통일 배우기.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북한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던 8267님도 그리고 오늘 막내 꿈을 꾸셨다는 3874님도 함께 통일 배우기 첫 번째 상식 퀴즈 맞춰주세요. 앞서서 에어컨 보급률이 북한에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몇 번 나눴었죠. 근데 이게 북한에서는 이런 걸 통계적으로 공식적인 수치를 내는 게 아니라서 대부분 증언에 의한 이야기가 많은데 그 증언에 의해도 평양에서만 해도 10가구 중 한 가구가 채 되지 않는 곳에서만 에어컨을 설치했다라고도 했었죠. 그만큼 이런 상황이 참 좋지 않은 북한에서 전기 또한 제약을 받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상식 퀴즈. 북한 수도인 평양에서 대체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평양에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최근에 그런 증언들에 의한 시간, 그러니까 최근에 오신 평양에서 오신 분들에 의한 증언으로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어요. 평양에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 지금 여러분 이 방송을 라디오를 통해서 그리고 뭐 휴대폰을 통해서 듣고 계신 분도 있으시죠. 또 여러분이 계신 바로 지금 그곳에 밖이 환해도 불을 켜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죠. 이 전기가 제약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평양에서는 그럼 전기를 몇 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을까요? 보기 1번 24시간 하루 종일, 2번 12시간 안팎, 3번 3시간 안팎. 그래도 평양이니까 하루 종일 전기가 돌아갈까요? 아니면 12시간 정도? 아니면 3시간 정도? 고위 간부들이 있는 그런 곳 말고요. 평양에서 살고 있는 보통의 주민들의 가정에는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지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어플리케이션으로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운데 북한 주민분들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너무 걱정됩니다. 기도합니다라고 6753님 아멘입니다. 아, 저도 에어컨이나 선풍기가 없었다면 이거 상상해도 상상이 참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두 시간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이 계신데 보기를 내어드렸어요. 1번은 24시간 하루 종일, 아니면 2번 약 12시간, 3번 약 3시간. 샵 1069번으로 정답 기다리면서 찬양 함께 할게요. 네.

예수는 날 구주 삼고 찬양도 예수는 나의 힘이요라는 찬양도 함께 했고요. 오늘 이 찬송 신청 찬양도 계속해서 보내주시고 계신데 우물정 1069번으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첫 번째 상식 퀴즈 정답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1번이면 좋겠어요 하시는 마음으로 12시간 안팎 2번인가요? 라고 보내주신 분도 많으시고요. 북한 평양에 있는 가정집에서 하루에 전기가 들어오는 시간은 어느 정도일까요가 문제였어요. 1번이 하루 종일 24시간이고요. 2번이 12시간 정도, 3번이 3시간 정도인데, 12시간인 것 같습니다. 통일을 위해서 저도 기도하면서 참여합니다. 5084님, 감사합니다. 전기 절약해야 합니다. 더위 조심하시고요. 하시면서 도전해주신 4169님도 계시고요. 3시간 안팎이면 너무 가슴이 아플 것 같아요. 하시면서도 주셨어요. 오늘 첫 번째 문제가 북한에서 그래도 생활 수준이 높다고 알려져 있는 평양에서 대체로 전기가 가정집에서 이렇게 전기가 들어오는 시간이 어느 정도일지 우물정 1069번 3225님 너무 적네요 하셨는데 아직 정답을 기다려보고 있습니다. 찬양 한곡더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도전을 기다릴게요. 샵 1069번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로 나눠주시고요. 그래서 평양에서 온한 청년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지냈는지, 혹시 냉장고는 그러면 어떻게 했는지.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냉장고를 사용하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대신에 이 전기를 사용할 수 있을 때, 그때 돌아가게끔, 계속 그 음식이 쉬지 않게끔, 꽝꽝 얼리는 그 기계가 있었대요. 아, 이게 힌트가 좀 됐을까요? 냉장고를 계속 우리처럼 계속 사용할 수 없어서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냉동고 기계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평양에서는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총 시간이 얼마나 됐을까요? 하루 종일 12시간 안팎, 3시간 안팎 샵 1069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함께 찬양하면서 여러분의 정답을 받아봤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퀴즈가 북한 평양에서, 평양의 가정집에서 대체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지, 이 전기가 우리도 두꺼비집에 이렇게 전기가 나갈 때 부엌만 나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특정 뭐 방만 나가서 필수적으로 써야 될 것만 같은 전기 외에 나가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이 문제에서 나누는 전기는 정말 말 그대로 모든 전기를 이야기합니다. 방 안에 켜는 불들, 냉장고, 뭐 밥솥, 모든 전기를 이야기하는데 정답은 3번 3시간 안팎입니다. 1690님이 가슴이 아프지만 3시간 이내라는 간증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하루 종일 전기를 사용했으면 좋겠지만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12시간도 참 안타깝지 않을까 싶어요. 정답이 3번이 아닐까 걱정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9741님도 정답을 기도의 한 줄과 소망의 한 줄과 나눠주셨어요. 3시간인 것 같은데 북한의 동포들을 생각하면서 덥기도 하지만 전력 사용을 참 절제하면서 과하지 않게 사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시면서 9325님도 주셨고, 이 찜통 같은 여름에 어떻게 버티고 견딜 수 있을지 주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면서 우는 이모티콘과 함께 우리는 기적 속에서 살고 있네요 9713님. 와, 그쵸. 저희는 감히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하루에 3시간만 전기가 나오는, 3시간이 안 나오는 그 하루를 살아도 너무 힘들 것 같은데 하루에 평균 3시간 정도 전기를 사용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저도 이게 참 믿기지가 않아서 물어봤거든요. 냉장고는 보통 저희가 24시간 돌아가면서 음식이 상하지 않게 하잖아요. 특히나 이 무더위에 상할 수 있는 그게 위험이 참 큰데, 그래서 꽁꽁 얼려두는 그 나오는 약 3시간 동안 꽁꽁 얼려두는 그 냉동실과도 같은 거기에다 넣어두고 3시간 후에 다시 그렇게 얼려두고 이거를 반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통계적으로 북한에서 내세우기도 좀 어려운 그런 문제죠. 그래서 북한 평양에서 살다 오신 분들의 그런 증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수년 전에 북한에서 한 연구소에서 일했던 선생님의 이야기에 따르면 지도자를 위한 연구소였는데 그 설비 기계가 있는 곳만 24시간 에어컨이 돌아갔다고 해요. 거기서만 전기를 주로 사용하는, 그러니까 평양에서도 전기를 쓰는 곳이 있지만 없는 곳이 참 많은, 우리가 바로 기도하고 함께 품어야 할 제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의 두 번째 퀴즈, 두 번째 상식 바로 이어갈게요.

오늘의 첫 번째 상식은 북한의 평양에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럼 두 번째 퀴즈는 평양이 아닌 이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방에서는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우물정 1069번으로 이거는 주관식으로 한번 받아볼게요. 평양에서는 하루에 3시간 안팎 전기가 들어오고요. 지방에서는 얼마나 들어올까요? 하루에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로 기다립니다. 그리고 첫 번째 상식 퀴즈에서 또 선물 보내드릴 분들을 제가 두 번째 요 퀴즈 다 마치고 한 번에 호명을 하도록 할게요. 요즘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찼었는데 부끄러워지는 시간입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에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시면서 5012님 참여해 주셨는데 이 감사와 함께 북한을 위한 중보자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의 두 번째 상식 퀴즈 북한의 지방에서는 전기를 하루에 얼마나 사용할지 샵 1069번으로 정답 기다리면서요. 신청 찬송 한 곡 보내주셨어요. 나의 등 뒤에서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틀어주실 수 있죠? 5084님 나의 등 뒤에서 신청 찬송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정답을 기다려 볼 텐데요. 우물정 1069번으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고요. 평양에서 도시에서는 3시간 안팎이라면 지방에서는 어느 정도일지 보통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평양에서의 삶과 평양이 아닌 곳에서의 그 삶이 참 다른 나라인 것처럼 서로의 이야기가 참 믿기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고도 해요.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샵 1069번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들어와 주세요.

신청 찬송 나의 등 뒤에서 함께 찬양했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상식 퀴즈. 첫 번째였던 이 평양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가정집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시간이 하루 3시간인 점. 요첫 번째 문제에 이어서 두 번째 문제는 지방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일지 나누고 있어요.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열악한 환경 속에 사는 북한 주민들에게 예수님만이 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면서 9016님, 2시간일까요? 라고 도전을 해주셨고요. 참, 우리에게 일상인 것이 일상이 아닌 북녘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주 작은 것들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북한이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문자를 보내주신 분도 계신데, 오늘 정답을 선물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해주시는 선물 소개를 하면서 1분, 2분 정도 더 받아볼게요.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문자로 퀴즈 정답 출석 체크해 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OAP데이에서 마련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한나 만나 한끼 제품과 건강회복을 돕는 월통 부우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을,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제주 청차 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취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정답 2시간입니다. 빨리 평화통일, 복음통일 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도 도전을 해주셨고요. 평양은 3시간, 그 외에는 30분일 것 같아요. 새싹회원도 주셨습니다. 전기가 없는 줄 알았어요. 0770님. 맞아요. 북녘에 열악한 상황에서 전기를 우리처럼 일상으로 사용했던 주민들이 많지가 않죠. 30분, 1시간, 2시간 이렇게 다양하게 보내주셨는데 평양이 3시간 안팎

정도니까요. 당연히 그보다 더 아래인 평균적으로 하루에 1시간 정도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일정하지 않다고 해요. 뭐 청진 씨에서 오늘은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들어오겠습니다 라고 발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하지 않은 그 시간에 하루에 1시간 정도 들어온다고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며칠씩 전기가 안 들어오기도 한답니다. 평양에 3시간이면 그 외 지방에서는 2시간 정도가 아닐까요?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납니다.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절로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0233님 문자 주셨어요. 3시간 정도도 엘리트층이 참 많이 살고 있는 평양에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인데 우리가 지금 이 방송을 하는 이 스튜디오도 그렇고요. 여러분이 방송을 듣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그곳에서도 셀 수 없이 많은 전기를 일상 가운데 사용하고 있잖아요. 참 따뜻한 마음을 문자로도 같이 나눠주신 것처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참 모르는 세계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한 시간일 것 같아요. 0360님.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참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북녘 땅에도 이러한 모든 소소한 것들을 이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덧붙여 주셨어요. 진리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참 자유를 알고 이 일상 가운데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실 거죠.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오늘도 북한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면서 기도의 한 줄 한 줄 여러분 나눠주신 기도의 한 줄 한 줄에 아멘이라고 화답해 주셨을 줄 믿으면서 그리고 여러분의 그 기도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함께해 주실 줄 믿으면서 오늘 해피데이는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인사를 드릴 텐데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 이 생방송이 끝나고 나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리고 그 마음을 나누면서 기도의 산에 쌓아주세요. 이 믿음과 함께 인사드리기 전에 오늘 당첨자 말씀드린다고 했죠. 1690님, 9741님, 9325님, 그리고 9016님, 또 7348님 제가 링크 하나 보내드릴게요. 링크 클릭 후 성함, 주소, 연락처 보내주시면 선물 같이 보내드리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을 부어주실 줄 믿으면서 OHP데이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행복하세요. 내 마음을 쏟아놓아라.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8월 24일 월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과 오전 5시 30분에 가

가을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서울 영락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은성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은혜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 언양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병원 원목실에서 병원전도 봉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병원에 오시는 거동이 불편하신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귀가하실 때까지 동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도봉사에 동참하실 분들은 울산병원 대표전화 지역번호 052-259-5000번, 지역번호 052-259-5000, 울산병원 원목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과 울산루체예술단이 후원하는 2016 여다교 바이올린 토크 콘서트가 열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여다교의 아름다운 연주와 함께 피아니스트 임주환, 비올리스트 박수환이 특별 출연하며 피아니스트 홍보라의 반주가 더해져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희 교수의 진행으로 함께하는 이번 연주회는 8월 23일 주일 오후 5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관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대전 유성구 계백로에 위치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한밭제일교회에서 청소년과 장년 공동체를 담당할 목사님을 모십니다. 건강한 교단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분을 모시며 백석신학대학원 졸업자 해당 사역 유경험자를 우대합니다. 45세 이하이자 운전면허를 소지하신 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택이 지원되며 퇴직금과 자녀학자금이 지원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 한밭제일교회 지역번호 042-541-3990번, 지역번호 042-541-3990번 대전 한밭제일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 지원사업 선정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클라리넷 연주회 피리 부는 혜성이와 이상한 나라의 초대가 8월 22일 토요일 저녁 6시 울산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발달장애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연주와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특별 무대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지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 계신 당신, 혹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계신가요? 아직 모르고 계시다면, 잠시만, 아주 잠시만 이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모든 권세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직접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에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고 누굴 만나셨을까요? 그분은 몸과 마음이 병든 사람을 만나주셨고 그들을 치료하셨으며 눈물 흘리는 사람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살리시기 위해 오셨는데요. 그분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악한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으시고 또 다시 살아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혹시 오늘 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싶으시다면 잠시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겠어요?

시간에도 저와 함께 하시고 두려움보다 평안을, 절망보다 소망을 허락해 주세요. 평생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기업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오성기업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매주 이 시간에는 울산 삼산교회 배석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우리가 잘 아는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비유는 천국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시작되는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누군가의 밭에서 묻혀져 있는 보화를 발견합니다.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이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팝니다. 자기의 집을 팔고 자기의 자동차를 팔고 자기의 미래를 팔고 자기의 재능을 팔고 자기의 안락함이 보장된 삶을 팔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팝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보화가 묻혀져 있는 감춰져 있는 그 땅을 삽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 밭에 감춰져 있는 그 보화의 가치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도 될 만큼 높은 가치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행동한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보화가 감추어져 있고 그래서 이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묻혀져 있는 이 보화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옆에서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 이렇게 자기의 집도 팔고 자동차도 팔고 자기의 미래도 팔고 재능도 팔고 안락함이 보장된 삶도 다 팔아서 가진 것 다 팔아서 그 땅을 산 사람은 미친놈입니다. 정신이 나간 인간입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의 의미는 두 가지 정도의 차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정도의 차원은 뭐냐면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하늘나라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의미는 뭐냐면 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내야 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진주 또 이 밭에 감추인 이 보화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은 죽어서 가게 될 하늘나라, 그 어떤 고통도 아픔도 없는 그 하늘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의 삶에서 현재 자기의 삶에서 가진 모든 것을 내다 팔아서 얻어야만 하는 그래서 이 땅에서 이루어내야 하는 목표요, 삶의 동기요, 또 비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꿈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 꿈은 왠지 어리고 젊고 앞으로 살 날이 그동안에 산 날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밭에 감추인 보화, 또 값진 진주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꿈을 가지라고, 비전을 가지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꿈꾸는 일이 젊은 사람들, 또 어린 친구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성경은 다 쪼개야 됩니다. 성경은 아이들용, 청년들용, 그리고 어른용 이렇게 다 나눠서 읽어야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말씀은 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이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깊이 반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꿈은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은 죽어서 가게 될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다 끝나고 나면 아름다운 영생,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그 놀라운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게 되고 그 기쁨과 또 즐거움을 누리고 또 고통과 아픔이 없는 곳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소망이고 기쁨을 주는 그런 이야기고 이것은 진실이고 이것은 사실입니다. 윤봉길 의사는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와 자식을 놔두고 먼 길을 떠날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나라의 독립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내가 살아서 돌아오지 않겠다. 그리고 정말로 윤봉길 의사는 그렇게 했습니다. 윤봉길에게 독립된 나라는 자기의 가정보다 자기의 안락한 미래보다 편안한 삶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가정도 외면하고 자기의 미래도 팔고 자기의 편안한 삶도 다 팔아서 그것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이 정도 되어진다면 그에게 이 나라의 독립은 비전이고 꿈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는 수많은 순교자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끔찍한 고문과 죽임을 당했던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꿈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번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나에게는 과연 꿈이 있는가? 여러분들에게는 꿈이 있습니까? 내 인생을 송두리째 다 갖다 바쳐도 될 만큼 이루고 싶은 일을 여러분들은 만난 적이 있고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간절히 너무나 이루고 싶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면 내가 뭐든지 다 해서 그것을 이루고 싶다 하는 그 꿈과 비전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 비전과 그 꿈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뭐를 생각해 봐야 되냐면 꿈을 가진다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꿈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일은 상당히 골치 아픈 일입니다. 꿈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그동안에 원하면서 살아왔던 안락한 삶은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만약에 꿈을 갖게 된다고 한다면 밭에 감추인 보화, 그

값비싼 진주를 우리가 찾게 되어서 그것을 내가 꼭 얻고 싶다. 그것을 얻게 되는 그 일이 내 삶에 꼭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진가 동시에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비전과 꿈이 생기면 주변 사람들에게 비웃음과 미쳤다는 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비난과 미쳤다 그런 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집을 팔아서 우리의 차를 팔아서 우리의 미래를 팔아서 내가 그동안에 늘 원했던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다 팔아서 내가 가진 것 다 팔아서 그것을 얻고자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꿈을 꾼다고 생각했을 때에 과연 그 꿈은 내가 꿔도 되는 것인가 잘 생각해보고 꿈을 꿔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비전을 갖기를 두려워합니다. 꿈을 갖기를 두려워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 제가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데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고자 하느냐? 그러면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서 십계명을 열거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을 들은 청년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에 이 부자 청년은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거 다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내게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그러자 다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네가 진짜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느냐, 정말로 온전하게 계명을 지키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라. 그리고 하늘에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러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무엇을 요구하신 거냐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또 값비싼 지극히 값비싼 진주를 발견한 그 사람들처럼 하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영생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영생보다는 자기의 재물이 훨씬 더 그에게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재물을 다 버려서라도 영생을 얻고 싶었다면 그렇게 했을 것이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을 딱 보니 예수님의 그 삶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들이 막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병든 자를 낫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걸어가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삶 가운데 일어나고 또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는 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고 하니 그런 삶을 살고 싶었던 겁니다. 그것을 영생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능력 있는 삶을 나도 살고 싶습니다.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으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가 계명 다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더 온전하게 지켜라 이렇게 하면서 재산 다 팔아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왜 처음에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 말씀을 왜 하신 거냐면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야 됩니다. 온전히 사랑한다는 것은 이런 말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인데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명은 온전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함정을 파신 게 아니고 처음부터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계명을 똑바로 지켜라.
근데 그 계명을 지킬 때에는 반드시 이 조건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해야 하는 그것이 그 밑에 당연히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피상

피상적으로, 피상적으로 나는 그 계명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더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의도를 말씀 그대로 그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 그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딱 여기까지 합니다. 부자 청년이 하는 만큼 딱 거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착각하는 겁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이 정도면 대단하다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우리의 헌신은 그 정도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말씀하시고 또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재미로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그냥 한번 들어봐라, 재밌지, 뭐 이 정도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이와 같은 비전과 삶의 목표를 가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지고 있는 이 신앙과 이 믿음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굉장히 연약합니다.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믿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하고 언제든지 바꿔치기 할 수 있는 아주 나약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부흥과 부흥을 거듭하던 이 초대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것은 어떤 별명이었는가 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쉽게 쓰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저 사람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런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말일 겁니다. 그들은 언제 그 별명이 그들에게 붙여졌습니까? 언제였습니까? 그들이 구원받았을 때였습니까? 그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이 약속된 바로 그 지점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별칭이 붙었을 때는 언제였는가 하면 그들이 그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자기의 삶을 온전히 내다 바쳤을 때에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셔서 그 마음 가운데 비전을 허락하시고 꿈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일하셨던 주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꼭 있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꿈입니다. 비전입니다. 그 마음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다 하나님께 내던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교회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켜져 있는 빨간색 경고의 등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 켜져 있는 그런 경고의 표식입니다. 미국에서 약 30년 정도 전에 있었던 조사입니다. 정기적으로 교회를 가장 많이 참석하는, 비율적으로 가장 많은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그 지역은 어디였는가 하면 미국의 텍사스주의 달라스시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지역의 모든 사회적 통계들을 다 조사하고 분석했습니다. 내 자녀가 거리에서 안전한가? 내 자녀가 알차고 건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가? 나의 가족의 의식주가 잘 해결될 수 있는 경제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가? 우리의 자녀들이 마약과 다른 유해 환경에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잘 보호되고 있는가? 가족이 질병 여러 떠돌아다니는 그 병원체로부터 안전한가? 가족이 혹 병에 걸렸을 때에 적절한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 법적 도움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가? 또 경찰은 시민을 평등하게 보호해 주는가? 또 이 모든 일들이 인종과 국적과 신념과 상관없이 평등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조사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과는 낙제점이 나왔습니다. 형편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에 기독교인들이 많고 교회가 많습니다. 국회의원 중에 40%가 기독교인이라고 하고 CEO들 가운데 40% 이상이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절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절대 낮은 비율이 아닙니다. 이 나라에는 차고 넘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 세상은 더 거룩하고 더 건전하지 못합니까? 왜 이 세상의 어두운 부분은 계속 어둡고 밝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과장된 것이고 거짓말입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이 땅 가운데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우리 모두가 다 가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또 영생을 얻었다고 생각하지만 그 뒤에 숨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그 뜻을 이루어주시는데 그 뜻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마음에 품고 열정을 가지고 자기의 목숨과 자기의 삶과 자기의 가족과 자기의 모든 안락한 삶이 보장된 모든 것을 다 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기드온과 기드온의 300 용사들이 그러했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러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 하는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마음만 가난하다 그런 말이 아니고 실제로 가난하고 마음까지 가난하다는 말입니다. 또 5절에 이야기하는 온유한 자다 하는 말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지 않고 남들에게 봉사하려고 하고 아무 힘도 없는 것 같이 다른 사람들의 결정과 외부의 힘에 의해서 기꺼이 이끌림을 당해 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하는 말도 내 소유가 인 땅이 많아진다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섬겨야 할 영역과 지경이 더 넓어진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복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라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에 등장하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복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아무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누가 실제로도 가난하고 마음도 가난한 삶을 꿈꾸겠습니까? 누가 애통해하는 삶을 꿈꾸겠습니까? 누가 남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끌려다니는 삶을 꿈꾸겠습니까? 누가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삶을 추구하겠습니까? 누가 늘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울어주며 희생하는 삶을 원하겠습니까? 누가 자기의 마음을 더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욕심과 욕망과 치열하게 싸우면서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손해보는 삶을 원하겠습니까? 누가 불화하는 다른 사람들 사이에 껴 들어가가지고 그들을 화평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기꺼이 나서겠습니까? 도대체 누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욕도 얻어먹고 다른 사람들의 중상모략을 당하는 위태로운 상황에 내몰리는 삶을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어떤 종류의 손해도 어려움도 마땅히 기꺼이 당연하게 당해내고 또 그것을 당해내는 것을 기쁨으로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이 선택은 어린 시절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인생이 닿을 때까지 끊임없이 하게 되는 선택입니다. 첫째, 안일한 길과 눈앞에 보이는 일시적인 쾌락과 당장의 이익을 가져다주는 일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당장에는 어려움이 많고 때로는 고난을 몰고 올 수도 있는 올바르고 또한 어려운 길을 택할 것인가? 둘째, 순간적인 기쁨과 이익을 잡을 것인가? 아니면 보다 더 장기적인 전망을 세워서 더 큰 목적을 위해서 당장의 기쁨과 이익을 희생할 것인가? 셋째, 세상의 보상에 집착할 것인가? 아니면 당장은 오히려 손해를 보고 어려운 일을 겪는다 하더라도 먼 훗날 저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의 상급을 받는 일에 마음을 쏟을 것인가?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길이 아닌 세상의

길을 선택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우리에게 수많은 가르침으로 또 하나님께서 성경의 여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수많은 가치들과 비전들을 반드시 포기해야 될 겁니다. 양쪽을 다 잡을 수는 없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잡아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고 한다고 한다면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는 불쌍한 삶을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도무지 인정할 수 없는, 도무지 따라 살고자 노력하지 않을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그 뜻을 이루고 싶다고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불러서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와 같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가난해져야 한다면 마땅히 기꺼이 그 가난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통해야 한다면, 그리고 애통하는 것을 또 매일마다 반복해서 계속 애통해야 한다면 피하지 않고 기꺼이 매일마다 애통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결정하지 않은 여러 가지 여건들과 조건들에 휘둘려서 살아야 한다면 마땅히 몇 번이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꺼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희생이 따른다 하더라도 우리 주변에 반목하고 갈등하고 있는 곳에 끼어들어서 그것을 화평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박해받는 삶을 두려워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십시오. 이 세상은 문제 덩어리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세상입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사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선거권을 가지고 우리 뜻대로 우리의 주권자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대통령을 고를 수가 있고 그들을 우리의 종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이 충분히 아름다운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충분히 이루어지는 곳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욕심과 욕망에 가득 차 있습니다. 요즘 주식시장을 보면 난리도 아닙니다. 이것은 주식시장이 아니라 투기판입니다. 도박판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뿐만 아니라 돈을 빌려서라도 막 집어넣어가지고 그것으로 이익을 보려고 하는 욕심과 욕망이 가득한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왜 대책이 없느냐라고 이제서야 이야기를 합니다. 단일 종목 2배 ETF, 100원이 오르면 200원의 수익을 보는, 대신에 100원이 마이너스 되면 200원이 마이너스 되는, 변동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거기에서 파산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처음에 그거 나왔을 때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 좋아했습니다. 주식시장이 아무 안 그래도 투기판인데 더 투기판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변동폭이 커지고 하루에도 막 30%씩 막 주가가 떨어지니까 그제서야 사람들이 왜 대책을 안 해놓느냐, 도대체 금융당국자들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이렇게 될 것을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인이 없습니까? 이 세상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존재는 그리스도인 말고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충분히 알아지고 우리가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권한을 행사하고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낼 때에 이 세상에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가난해지더라도, 애통할 일이 많이 생긴다 하더라도, 내 결정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결정에 의해서 이리저리 휘둘려야 된다고 할지라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황을 자처하고 끊임없이 주변을 긍휼히 여기고 또 주변을 또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서 우리 주변을 화평케 하는 일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멈춰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꿈입니다. 우리는 꿈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0: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없냐면 믿음이 없습니다. 말씀이 이 땅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없고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빈약한 나를 사용하셔서 그것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그동안에도 계속 있었고 그리스도인들도 계속 있었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패배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안 되는 건가 보다. 만약에 우리가 그 패배감을 현실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상당 부분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과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어떤 꿈을 꾸어야 하겠는가? 나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겠는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 땅 가운데 이루고 말씀의 빛 또 소금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교회가 욕을 먹는가? 왜 교회가 이와 같이 무력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찾아보자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금으로 부르셨지만 우리에게 소금의 맛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맛이 나지 않는 소금은 바닥에 던져져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것입니다. 소금이라는 이름은 있으나 소금의 역할이 없는 자는 이와 같이 험한 꼴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나에게 꿈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가운데 나의 삶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고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꿈이 나에게 있는가? 그리고 그 꿈이 나의 삶을 충분히 움직이고 만들 만큼의 내 열정을 불러일으키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을 박제된 분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경영하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꿈을 꾸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드려야 합니다. 부자 청년같이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라 하면 언제든지 팔아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열정을 가진 꿈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열정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래서 이 시대에 쓰임받는 우리 울산사상학교의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 복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남구 도찔로에 위치한 울산 삼산교회 배석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 258국에 8411번, 지역번호 052-258-8411, 울산 삼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1분) 찬양. 매일 예배를 통해 천국 소망을 준비하는 도심 속 개방형 요양원, 천상소망 노인요양원과 함께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얘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십시오.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유료 문자 메시지 샵 3927번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여수와 익산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뜻깊은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 2026 나라사랑 축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역번호 061-650-3800, 전북극동방송 063-854-0911번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올여름 여수와 익산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8월 24일 월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과 오전 5시 30분에 가을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서울 영락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은성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은혜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 언양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병원 원목실에서 병원 전도 봉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병원에 오시는 거동이 불편하신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귀가하실 때까지 동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도봉사에 동참하실 분들은 울산병원 대표전화 지역번호 052-259-5000번 지역번호 052-259-5000 울산병원 원목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과 울산루체예술단이 후원하는 2016 여다교 바이올린 토크 콘서트가 열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여다교의 아름다운 연주와 함께 피아니스트 임주환, 비올리스트 박수환이 특별 출연하며 피아니스트 홍보라의 반주가 더해져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희 교수의 진행으로 함께하는 이번 연주회는 8월 23일 주일 오후 5시 울산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관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대전 유성구 계백로에 위치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한밭제일교회에서 청소년과 장년 공동체를 담당할 목사님을 모십니다. 건강한 교단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분을 모시며 백석신학대학원 졸업자 해당사역 유경험자를 우대합니다. 45세 이하이자 운전면허를 소지하신 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택이 지원되며 퇴직금과 자녀학자금이 지원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 한밭제일교회 지역번호 042-541-3990번 지역번호 042-541-3990번 대전 한밭제일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 지원사업 선정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클라리넷 연주회 피리 부는 혜성이와 이상한 나라의 초대가 8월 22일 토요일 저녁 6시 울산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발달장애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연주와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특별 무대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지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제가 2010년도에 암 말기였었어요. 아산병원에서 이제 두 달 남았으니까 집에 가서 정리시켜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을 아들 앞에서 그 아픈 모습, 죽어가는 모습 보이기 싫어서 제가 요양병원을 들어갔는데 그곳이 또 기독교 재단이었어요. 새벽

0: 점심, 저녁 예배 드리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정말 이 죽을 병이 들고 보니까 육신의 병이 질병이 문제가 아니고 제 영적으로 하나님 은혜가 없었던 게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 안 주시려면 저를 차라리 데려가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덤으로 생명 연장시켜 주시고 지금은 정말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 마음에서는 아 어떻게 해서든 이 좋은 하나님을 좀 알려야 되고 널리 전파해야 되는데 하다가 아 이거구나 이 방송을 통해서 정말 소외된 곳곳에 예수님이 전파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참여했습니다. 하세요. 망설이지 말고 하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망설일 수도 있겠지만 하면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십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좀 뭔가 작은 것이라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그래서 저는 요번에 저희 가족 다섯 사람 이름으로 하다가 요번에 작은 손주랑 며느리 이름으로 더 추가하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함으로요.
1: 생명을 잃어가는 중에도 놓지 않았던 전파 선교사. 영혼 구원의 가치를 아는 이들에게는 놓을 수 없는 생명줄입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생명을 구원하는 이 사역에 여러분도 동참해 주세요. 전파 선교사로 헌신하는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생명의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지금 바로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229-9000번 지역번호 0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세요. 전파선교사로 헌신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2026년 8월 5일 수요일입니다. 자, 즐거운 수요일.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바로 세깨랍니다. 세깨라.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자, 오늘도 더워요. 계속 덥습니다. 자, 여름답네요. 여름다워요. 자, 이 더운 날 그래도 이 더위를 맞서서 극복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여름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자, 오늘 도전하기 또 좋은 날입니다. 오늘 도전 찬양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끼라에서 이제 우리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 여름 사역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한번 전화 연결도 해보고 선물도 드리는 시간, 방학생, 무교생뿐만 아니라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께 선물도 드리고 저하고 통화도 한번 해보고 그런 도전하는 시간, 여러분의 도전장을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중에 도전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아니면 어플 메시지로 주시는 분께 제가 사전 섭외 없이 문자창에서 보고 도전이라는 두 글자를

0: 글자를 보고 그 전화번호는 저는 볼 수 있거든요. 바로 전화를 드려서 앞 소절 노래를 제가 잠깐 부르면 바로 이어서 노래를 부르게 되시면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문자가 왔다. 제가 딱 전화를 했어요. 거기서 여보세요 뭐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바로 제가 학교 종이 하면은 받는 분이 땡땡땡 하면은 띵동댕 정답입니다. 그리고 선물 받으시는 거예요. 선물 고르실 수 있는 기회도 드립니다.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샵 1069 오물정 1069 오후 3시 시간대에 서울극동방송 수신문자인 샵 1069번으로 지역에 계시는 분들 평소에 보내는 그 지역방송 말고 샵 1069번으로 이 시간에 보내주셔야 되겠습니다. 어플로 들으시는 분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극동방송을 어플로 들으시는 분들 어플 무료 메시지 보내실 때는 회원가입을 하시면 보낼 수 있습니다. 그쪽으로도 도전 여러분의 도전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제가 이제 다른 찬양 오늘도 준비하는데 이 여름 뜨거운 여름에 여름 성경학교나 여름 수련회 때 많이 불렀던 옛날 추억의 찬양을 제가 또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이 또 오늘 도전을 하실지 되도록이면 제가 쉬운 걸로 합니다. 되도록 쉬운 걸로 해요. 한 번쯤은 어렸을 때 불렀던 걸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자, 벌써 도전 샵 1069번으로 어플로 도전을 하고 계시네요. 열무김치 잘 왔다고요. 옆에 지인과 극동방송에서 보냈다고 나눠 먹었다. 아, 좋습니다. 3431번님도 지난번에 도전하셨던 분. 자, 오늘은 또 어떤 분이 또 선물을 받으실지 이분을 한번 제가 첫 번째로 전화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을 한번 받아드리죠. 0904번님의 도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여보세요?
0: 예수께로
1: 가면 나는 기뻐요.
0: 할렐루야. 와우, 축하드립니다. 처음엔 못 맞출 줄 알았는데
1: 너무 당황했어요.
0: 그러니까 처음엔 당황했는데 예수께로
1: 가면
0: 그렇죠 그렇게 받아치면 되죠. 꺄 도전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는데
1: 와, 네.
0: 예, 어디십니까? 어느 지역이세요?
1: 아, 저는 충남 아산입니다.
0: 충남 아산입니까?
1: 네.
0: 원래 이렇게 조금 리액션이 좀 좋으신 편인가 봐요. 예? 문자에서도 제가 그때 느꼈거든요. 그냥 도전이 아니라 꺄 도전 이렇게 적으셨길.
1: 아, 제가 꺄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0: 예.
1: 제 두 번째 도전인데 됐어요. 너무.
0: 아, 두 번째 도전. 지금 혹시 네. 운전 중이세요?
1: 네.
0: 혹시 정차 가능하십니까?
1: 네, 지금 정차하려고 찾고 있습니다.
0: 천천히 정차 한번 해주십시오. 자, 여러분 이제 듣고 계시는 분들 이런 식으로 도전 문자 줬다가 제가 이렇게 전화해서. 예수께로 하면 가면 이렇게 부르면 딩동댕 선물 받는 거고요. 되도록이면 여러분 이렇게 안전하게 정차하실 수 있는 분만 이렇게 도전을 해주십시오. 정차하실 수 있는 고속도로에 계시는 분은 하시면 안 됩니다. 예, 도전했다가 또 위험해요. 자, 0904번님 충남 아산에서 도전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정차가 되고 있습니까?
1: 네, 제가 여기 한 15초 후면 정차 될 것 같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좀 기다리겠습니다. 예. 자, 지금도 뭐 많은 분들이 도전을 해주고 계시는데 오늘 이렇게 예전에 예수께로 가면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제 어린이 찬송가에 있다가 지금은 우리 일반 찬송가에도 수록된 곡인데 참 여름 성경학교 때 많이 불렸던 그런 곡이죠. 예수께로 가면. 자, 운전하실 때, 예, 여러분 이제 안전운전 하셔야 되니까 제가 정차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0904번님,
1: 네, 정차했습니다.
0: 정차했습니까? 예, 어디 가시는 길에
1: 예. 아, 네, 저기 딸내미 학원 데려다주고

0: 딸내미구나. 꼭 목소리는
1: 네.
0: 청년부 같으신데, 딸내미 학원. 학원이면 딸내미가 뭐 초등학생, 중학생입니까?
1: 네,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0: 초등학교 4학년. 새끼라는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1: 한 3년 된것 같아요.
0: 3년 됐어요.
1: 네.
0: 도전 두 번째. 그래도 어떻게 두 번째 때딱된 것도 잘된 거예요.
1: 너무
0: 정말
1: 감사해요.
0: 많은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또, 안 되는 분들이 참 많은데, 3년
1: 네.
0: 되셨구나. 자, 선물 어떤 거 기억나는 선물 있으십니까?
1: 저 네모나요.
0: 레모나. 이게 완전 애청자구나.
1: 네.
0: 새끼라 들으면서 뭐가 좋으세요? 어떤 점이?
1: 모두 소망이 있잖아요.
0: 네네.
1: 이렇게 함께 천국 가고 싶다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는 그게 너무 감동인 것 같아요.
0: 그래요. 지금 혼자
1: 네.
0: 계세요?
1: 지금요?
0: 아니, 옆에 아니면 딸내미 지금
1: 아, 네.
0: 내려줬죠?
1: 내려서 딸랑 네.
0: 혼자 있고.
1: 네.
0: 어느 교회 섬기세요? 아산에서 섬기세요?
1: 네, 아산의 우리샘 교회에 섬기고 있습니다.
0: 우리샘 교회. 온 가족이 어떻게 다 지금 잘 교회 출석하십니까? 예?
1: 네,
0: 방학생 없이?
1: 남편은 안 가고 있습니다.
0: 남편은 안 가고, 혹시나 해가지고 여쭤봤는데.
1: 네.
0: 그래요. 남편 방학생입니까? 아니면 무교생입니까?
1: 원래는 방학이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마음속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이.
0: 아무튼 방학생이지. 옛날에 교회를
1: 네.
0: 다녔으니까. 아, 그렇구나. 이렇게 또 리액션 좋은 또 아내 옆에 방학생이 있었네요. 안타깝게. 혹시 그 방학생 남편 새끼라 들어봤나요? 같이?
1: 네. 지난주에 휴가여가지고,
0: 지난주에.
1: 네, 같이 들었습니다.
0: 다음번에 같이 있을 때꼭좀 도전해주세요.
1: 네.
0: 알겠죠?
1: 네.
0: 자, 남편 선물은 뭐를 드릴까요? 좀 남편한테 오늘 좀 마음의 문을 열게끔 선물 하나 더.
1: 유산균
0: 유산균.
1: 주시면, 네,
0: 알겠습니다.
1: 전달하겠습니다.
0: 남편한테 다음에 우리 전화 연결해가지고 또 선물 또 드리면서 우리 결단의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께로 꼭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자고요.
1: 네.
0: 3년 들으셨으면 이제 남편은 이제 도전해야죠. 남편을 도전시켜야 될것 같아요. 예. 알겠죠?
1: 네, 알겠습니다.
0: 오늘 도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애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아까 우리샘 교회, 그렇죠? 예, 우리샘 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극동방송, 또 새끼라 많이 알려주십시오. 우리 남편에게 한마디 할까요? 남편에게? 예?
1: 하나님은 항상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0: 아멘. 예. 자, 우리 예수께로.
1: 가면 나는 기뻐요.
0: 아, 정말 이 찬송 우리 남편하고 같이 불렀으면 좋겠네요. 네. 예. 자, 우리 아산에 계시는 0904번님, 오늘 고맙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찬송가, 우리 어린이 찬송가에도 수록됐었던 곡, 예수께로 가는 분들 정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3시 11분 지나고 있습니다. 새끼라 오늘 도전 찬양 함께하고 있습니다. 샵 1069로 아니면 어플 메시지로 도전이라고 문자 그리고 메시지 주시는 분께 제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막 전화해가지고 찬송 찬양 앞부분 살짝 제가 부르면 이어서 부르는 게 좋은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방학생, 무교생 할 거 없이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께 선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도전했는데 이번에는 또 어떤 분의 도전장을 제가 받아볼까요? 그냥 뭐 제가 그냥 막 찍습니다. 찍어요. 자, 그리고 다음 곡이 또 준비가 되어 있죠. 다음 곡. 우리가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들 중에 이번에

0: 6143번님. 자, 다시 한번요. 6143번님께 제가 도전 한번 해볼게요. 자, 바로 불러요.
1: 안녕하세요.
0: 오, 이 기쁨. 옆에 알려주고만. 오, 이 기쁨.
1: 주님 주신 거. 주님 주신 거.
0: 할렐루야.
1: 안녕하세요.
0: 옆에 알려주는 건 누구고 본인은 누굽니까? 예.
1: 아, 옆에서 엄마가 계시고요. 저는 지금 수요예배 가려고.
0: 수요예배?
1: 네.
0: 벌써 수요예배를? 네. 엄마랑
1: 아,
0: 지금 있는.
1: 가서.
0: 엄마랑 지금 있는 거예요?
1: 네.
0: 지금 본인이 지금 어떻게 학생인가요?
1: 아, 저 휴직하고 있어요.
0: 휴직?
1: 네.
0: 아, 성인이군요.
1: 네, 맞아요.
0: 목소리가 지금
1: 28살. 아,
0: 저는 이제 완전 학생인 줄 알고 좀 저는 초등학생인가 중학생인가 엄마가 지금 알려줘도 왜 모르나 뭐 이러고 있었는데 아, 성인이구나. 옆에 엄마가 알려줬나요?
1: 네.
0: 엄마가 28살. 28살이라면은 네. 오이 기쁨 이거 모를 수도 있겠다. 오, 이 기쁨. 이거 몰라요? 예?
1: 네.
0: 아, 모태신앙이긴 하죠? 아닌가요?
1: 네, 맞아요.
0: 모태신앙이지만 어렸을 때 안 불러봤구나.
1: 아, 어렸을 때 이제 예. 잘 안 나가다가?
0: 잘 안 나가다가?
1: 제대로 다닌 지는 한 1년, 2년 정도.
0: 어, 그래요. 어느 지역이에요, 지금?
1: 사는 곳은 용인이에요.
0: 근데 지금 전화 받는 곳은 다른 곳인가요?
1: 아, 서울 교회 다녀가지고.
0: 아, 서울 교회 다니고 지금 사는 곳은 용인. 전화 받는 곳 네. 용인입니까? 용인?
1: 네, 용인입니다.
0: 엄마도 옆에 계시고.
1: 네.
0: 엄마도 교회 열심히 잘 다니시고.
1: 네, 엄마 덕분에 이제 교회 열심히 다니게 됐습니다.
0: 엄마 덕분에. 이 방송은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1: 어, 한 2년 정도.
0: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교회 다니기 전부터, 예?
1: 네.
0: 교회 다니기 전부터 들었군요.
1: 네.
0: 교회 한 1년 정도 다녔으면은 다니기 전부터 네. 엄마가 들으라고 해가지고 들었나 보다.
1: 네, 맞아요.
0: 그러네. 자, 엄마가 애청자군요.
1: 네.
0: 엄마 한번 바꿔주십시오.
1: 엄마.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어머니 네. 때문에 딸이 선물 받네요, 오늘. 네, 땡 치려다가.
1: 네.
0: 엄마가 옆에서 오, 이 기쁨 알려줘가지고. 어머니는 어렸을 네. 때 이거 많이 불러보셨잖아요. 그쵸?
1: 네.
0: 여름 성경학교, 네. 여름 수련회 때 우리 막 율동하면서, 그쵸?
1: 네.
0: 어머니는 극동방송 들어보신 지 오래됐나봐요.
1: 예, 저는 오래됐습니다.
0: 딸이 방학 중이어서 딸을 이 방송을 듣게 하셨군요.
1: 아, 네.
0: 성공하셨네요, 근데. 1년 전부터. 딸이 이제 네. 예배도 드리고, 같이 이렇게 방송도 듣고.
1: 예.
0: 지금 어떤 시간인데 딸하고 같이 이 방송을 듣고 계세요?
1: 아, 지금 이제 서울에 교회에 가면서, 예, 듣고 있고, 이제 뒤에 이제 우리 권사님하고 집사님하고, 네.
0: 아,
1: 같이 가고 있습니다.
0: 뒤에 지금 운전은 누가 하세요, 지금?
1: 아, 제가 하는데 지금 정차 중이에요.
0: 정차 중이고,
1: 네.
0: 서울에 있는 수요예배를 위해서 지금부터 네. 출발하시는 거예요?
1: 네, 가서 이제 오늘 수요 요리를 하거든요.
0: 아, 요리를 또?
1: 네네.
0: 이야, 교회 또 일꾼이시구나.
1: 아니 이제 권사님이
0: 네.
1: 저희 아이를 요리를 가르쳐 주셔가지고
0: 네네
1: 예 그걸 이제
0: 아,
1: 예.
0: 딸과 함께
1: 네네
0: 아우 행복한 길이네요 오늘 행복한
1: 네.
0: 길 또 이렇게 도전도 또 또 네. 받았고
1: 네
0: 자 우리 어머니가 애청자시니까 선물 먼저 한번 골라보세요 어떤 선물 새끼라 선물 기억나는 아, 거
1: 연어?
0: 연어
1: 연어
0: 연어
1: 네
0: 딸은요? 딸은?
1: 김부각 세트요.
0: 김부각 세트. 딸이 애교가 많고 꼭 진짜 저는 초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그랬는데 김부각. 아 근데 뒤에 권사님들이 타고 계시네.
1: 네.
0: 이거 어찌해야 될까? 어찌했을까? 커피를 드려야겠네, 커피. 같이 요리하시면서 드시라고.

0: 예,
1: 알겠습니다. 선물을 이렇게
0: 네.
1: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가서 수요예배 정말 요리로 잘또 섬기시고, 이 더운 날, 참,
0: 네.
1: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세요. 자, 우리 따님,
0: 네.
1: 오이 이기쁨이라고, 이번에 이 찬양을 좀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 이기쁨, 주님 주신 것. 이렇게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제 흐릅니다. 이제 흘러요.
0: 네, 알겠습니다.
1: 앞으로 애청해 주시고 사연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뒤에 권사님들도 감사해요.
0: 수고하세요. 맨날 들어요.
1: 예, 감사합니다.

0: 오 이기쁨 옹기장이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시 19분 새끼라 도전 찬양 함께하고 계십니다. 도전이라고 문자나 어플 메시지 주시는 분께 제가 그냥 마구잡이로 전화합니다. 사전 섭외 없이 찬양 앞부분 살짝 부르면서 이어서 부르는 분께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이 찬양으로 아 역시 오늘도 뭐 뜨겁지만 아주 도전 분위기가 뜨겁습니다. 이분에게 제가 한번 또 전화를 드릴게요. 도전장을 받아야지 또. 잠깐만요. 다시 한번. 자, 4834번.
1: 안녕하세요. 녹음을 통해 이름과 용건을 말씀해 주시면 상대방이 통화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0: 아, 이건 안 되겠네요. 아쉽네요. 4834번님. 어떻게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다른 분. 자, 다른 분. 2345번님. 2345번님. 2345번님
2: 보세요.
0: 할 수 있다.
2: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0: 와! 와.
3: 아쉽네요. 4834번님.
0: 자, 지금 라디오가 켜진 것 같아요. 라디오를 꺼주시고요.
3: 그러면 다른 분.
2: 잠깐만요.
0: 운전 중이신 것 같은데.
2: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0: 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2: 예, 예, 예, 예.
0: 정차하고?
3: 2345번님.
0: 그래서 지금 정차하셨어요?
2: 예, 예, 예.
0: 어느 지역이십니까? 어느 지역?
2: 수원입니다.
0: 수원?
2: 예, 예,
0: 자,
2: 예.
0: 내 도전을 받아주시오라고 이렇게 딱 문자를 보내서. 어우, 2345번님. 수원에서. 예, 예. 어느 쪽에, 뭐, 어떤 일로 지금 이동 중이신 거예요?
2: 아, 고객집 방문하면서. 예. 방문 관리하는데.
0: 예.
2: 고객댁 이동하다가.
0: 예.
2: 늘 극동방송 틀어놓고 일하거든요.
0: 그렇구나. 늘 들으세요, 거의.
2: 예, 예. 항상. 시동만 걸면 극동방송. 네. 나옵니다.
0: 이야, 그러시구나. 오후 3시 새끼라도 자주 들으시고요.
2: 예, 예, 예. 틈나는 대로 듣고 있습니다.
0: 틈나는 대로.
2: 예.
0: 오늘 뭐 문자는 처음이 아니신 것 같은데?
2: 자주 들으니까.
0: 예.
2: 기회 될 때마다 몇 번 했었거든요.
0: 그래요. 도전은 오늘 처음 되신 거죠.
2: 맞습니다.
0: 아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2: 감사합니다.
0: 예.
2: 감사합니다.
0: 자,

0: 정착까지 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딱 연결되니까 좋네요. 선물을 어떤 선물을 드릴까요?
1: 연어 세트요.
0: 연어. 아, 오늘 또 연어를 많이 찾으시는구나.
1: 앞전 분이 연어 하시더라고요.
0: 그니까요. 예.
1: 예.
0: 세 개라 들은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1: 한 5, 6년 된것 같습니다.
0: 5년 됐어요, 세 개라가.
1: 예.
0: 처음부터 들으셨구나. 거의
1: 예.
0: 진짜 오며가며 항상 극동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이시군요.
1: 예, 맞습니다. 항상 듣고 있습니다.
0: 어떻게 방학 중에 계시는 분은 주위에 가족 중에 좀 없습니까? 다잘 믿고 계세요?
1: 현재 주위는 다 믿고 있는데,
0: 네.
1: 아는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다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0: 가족은 다 지금 잘 다니고 계시고.
1: 제 가족들은 다 다니는데,
0: 네네.
1: 또, 저 처제들이나 동서들은
0: 네네네.
1: 안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요.
0: 그래요.
1: 예.
0: 혹시 섬기는 교회는 어디 섬기세요?
1: 수원에 있는 수원성결교회입니다.
0: 수원성결교회 섬기고 계시는군요. 혹시
1: 예.
0: 이제 방송 딱 이렇게 연결됐는데, 혹시
1: 예.
0: 꼭 하고 싶은 말, 누구에게라든지,
1: 저희 목사님한테 말씀드리고
0: 예,
1: 싶습니다.
0: 목사님 성함이, 수원성결교회 목사님 성함이?
1: 이정환 목사님입니다.
0: 이정환 목사님.
1: 예.
0: 자, 우리 목사님께 한 말씀, 사랑의 메시지 한번 보내십시오. 예.
1: 목사님, 언제나 저희 성도들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이끌어 주셔서 저희들이 굳건히 서고 있습니다. 언제나 저희를 이끌어 가는데 늘 힘이 되시고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늘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0: 이야, 우리 수원성결교회 이정환 목사님. 이 방송 정말 듣고 계시면 너무나 좋겠네요.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나 좋겠어요. 우리 2345번님,
1: 감사합니다.
0: 오늘 이렇게 도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1: 감사합니다.
0: 뜨거운 여름날 안전운전 하시고 계속해서 애청해 주시고요.
1: 예,
0: 네,
1: 감사합니다.
0: 자, 할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니 우리 참 많이 불렀던 찬양 박수치면서 힘내면서 불렀던 이 추억의 찬양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3시 26분 지나고 있습니다. 전국 생방송 새끼라 도전 찬양 함께하고 계십니다. 혹시 이제 교회를 지금 갈까 말까 가야 되는데 하면서 고민하시는 분들 주일에 드디어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예배 도전 이거 꼭 해보시고요. 지금 교회 안 다니는데 내가 이거 알겠다. 내가 도전해볼 수 있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 도전 적어주시면서 옆에 방학이라고도 한번 적어주세요. 교회 지금 쉬고 있는데 이 방송 듣고 있는 분 그분들 도전해주시면 선물 거의 무조건 갑니다. 예, 당첨 확률이 99%. 예, 샵 1069번으로 도전이라고 쓰고 옆에다가 교회 쉬고 있는 분 방학 몇 년 방학 이렇게 써주시면 더 좋아요. 나 교회 모른다. 도전 옆에 무교 이렇게 써주시면 좋습니다. 그 도전장을 제가 기꺼이 좀 받아주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 또 어떤 곡, 어떤 도전자 만나볼까요? 자, 오늘 여름성경학교 또 수련회 때 많이 불렀던 추억의 찬양들

0: 도전 찬양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전 찬양으로 하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이분. 4153. 4153. 자, 갑니다. 바로. 사막에
1: 세미는 저르리라.
0: 우와.
1: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주시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0: 할렐루야. 오, 축하드려요. 끝까지 그냥 다 알고
1: 감사합니다.
0: 계시네요. 끝까지 다 알고 계세요. 자,
1: 네?
0: 어디 계시는 분이세요?
1: 아, 대구예요.
0: 대구.
1: 네.
0: 지금 옆에 지금 신랑이 있어요?
1: 네, 신랑 있어요. 신랑 바꿔드릴까요?
0: 같이 있습니까?
1: 네, 같이 있는데 신랑이 아파요.
0: 아파요?
1: 학교도 못 나가고 있어서.
0: 아파서 교회를 못 나가고 있어요.
1: 이벤트로 신청을 했어요.
0: 이벤트로? 아파서 네. 못 나가요. 원래 교회 잘 다니시는데.
1: 네.
0: 통화는 가요. 가능합니까?
1: 네.
0: 한번 바꿔주시죠.
1: 네.
2: 네, 감사합니다.
0: 사막에. 사막에
2: 세미는 저리리다.
0: 노래는 아내가 잘 하시는군요. 예. 예, 찬양은 예. 노래. 사막에 예. 이거 어렸을 때 불러봤죠. 예. 신랑도
2: 예,
0: 사막에 예 세미 넘쳐 예. 예. 예. 예. 오, 이거 아내분이 예. 이거를 끝까지 예. 잘 맞춰주셨습니다.
2: 아, 감사합니다.
0: 예, 아내분과 함께 지금 방송 듣다가 지금 문자 주신 거 맞죠?
2: 예, 예.
0: 항상 극동방송 들으시나요?
2: 예, 항상 듣고 있습니다. 아파갖고 집에 있는데. 듣고 있습니다.
0: 그래요. 집에 계시면서 예. 듣고 계시는군요.
2: 예.
0: 오늘 이렇게 또 아내분이 남편을 예. 위해서 아까 보니까 남편에게 예. 힘을 주기 위해서 이벤트성으로 이렇게 도전을 하셨다고 하는데.
2: 네.
0: 축하드립니다.
2: 감사합니다.
0: 아주 역동적이고 아주 예. 밝은 아내를 두셨네요. 그렇죠?
2: 예, 원래 좀 그렇습니다.
0: 에너지가 있으시네요.
2: 예. 예.
0: 새끼라 가끔 이렇게 아내와 함께 들으시나 봐요?
2: 예, 거의 뭐 아내하고는 가끔 갖다 듣고 저는 하루 종일 듣고 있죠.
0: 그래요. 몸이 좀 예. 불편하셔 가지고 지금 교회를 잘 못 나가시나 봐요.
2: 예, 그래.
0: 빨리 회복하셔 가지고 교회를 나가셔야겠네. 예. 자.
2: 그러니까요.
0: 자, 선물을 어떤 선물을 드릴까요? 혹시 기억나는 선물 있으십니까?
2: 선물이야.
0: 네.
2: 커피를 하겠습니다.
0: 커피. 알겠습니다. 예. 커피.
2: 예.
0: 자, 그러면은 아내 한번 바꿔주십시오. 아내.
2: 네.
0: 아내도 또 드려야지.
2: 예.
0: 예. 자.
1: 여보세요.
0: 예, 우리 아내분은 뭐 드릴까요? 남편이 커피 하셨네요.
1: 아이고, 커피 하나만 주셔도 감지덕진데 하나만 하겠습니다.
0: 두 분이서 커피를 좋아하시나요?
1: 아니요.
0: 예?
1: 아니, 커피가 좋긴 한데.
0: 예.
1: 그냥, 예, 한 개만 주세요.
0: 아유, 그래도 제가 이렇게 또 두 분 계시고 몸도 불편하신데 예. 하나 더 드리고 예. 싶어가지고 제가 좋은 거, 다른 거 하나 그러면 예. 또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아, 네, 감사합니다.
0: 옆에 우리 남편 계시는데 예. 참 몸 불편한데 옆에서 이렇게 더운 날 고생이 많으실 예. 것 같은데 예. 우리 남편에게 사랑의 메시지, 한번 말씀 한번 해보세요. 남편 예. 한번 뭐라고 부르시나요? 평소에.
1: 평소에요.
0: 예.
1: 여보라고 부르세요.
0: 여보 하면서 여보에게 예. 한번 얘기 한번 하세요.
1: 예. 네. 여보, 그동안 고생 많이 했는데 정년퇴직하고 이렇게 아파서 마음이 아파. 그래도 씩씩하게 열심히 그 밥 잘 먹고 잘 지내고 있는 거 보니까 감사하고 그리고 예배도 잘 드렸어서 참 고마워. 그리고 우리 끝까지 행복하게 잘 살자.
0: 그래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정말 우리 아내분이 씩씩하고 밝아가지고 예.
1: 네.
0: 남편이 이제 집에서 웃을 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예.
1: 아니 근데 지금은 이런데 평상시에는 예. 제가 이제 일하고 오면 지금 휴가 기간이거든요. 제가
0: 예.
1: 일하고 오면 지치면 남편이 저를 즐겁게 해줘요.
0: 아유, 그래요.
1: 예.
0: 또 마침 또 오늘 휴가시구나 아내분께서.
1: 네.
0: 그래요.
1: 네.
0: 그럼 남편분과 함께 정말 행복한 그런 휴가 보내시고요. 네.
1: 네.
0: 오늘 도전해 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사막에 세미 넘쳐흐르리라 이거 보낼게요.
1: 네, 감사합니다. 평안하세요.

0: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여름 성경학교 때 참 많이 불렀던 곡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도전 찬양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금방은 대구에서 부부와 함께 도전 한번 제가 받았습니다. 자, 도전 찬양 제가 앞부분 살짝 부르면 이어서 부르는 게 선물을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는요 우리 방학생이 도전을 했네요. 방학생. 자, 제가 최대한 좀 쉬운 찬양으로 해야 될 텐데. 쉬운 찬양으로. 8493번님에게 제가 도전을 한번 해봅니다. 자, 8493번님. 방학생이 도전했어요.
1: 여보세요?
0: 나는 구원열차. 나는 구원열차. 아유, 아쉬워라.
1: 예? 올라타고서.
0: 다시, 다시. 나는 구원열차.
1: 올라타고서 하늘나.
0: 라, 가지요. 할렐루야. 오, 큰일 날 뻔했어요. 저 전화 끊으려고 했는데.
1: 네? 네, 고맙습니다.
0: 지금 보니까 동굴 소리가 들려요. 라디오가 켜진 건지 스피커폰인지 블루투스인지 아무튼 예, 그걸 다 좀 해결하고 예. 아니면 장소 때문에 그런가요? 운전 중이신가요?
1: 아니요, 집이에요.
0: 집이에요. 근데 많이 울려서 그런데. 이어폰이나 스피커폰 말고 예.
1: 네.
0: 가까이 오십시오. 8493번님 방학 중이신데 오늘 도전하셨네요.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예.
1: 여보세요?
0: 예. 아, 더 멀어졌는데?
1: 여보세요?
0: 예, 예, 됐습니다. 됐습니다. 어느 지역이세요?
1: 네, 저도 대구인데요.
0: 아, 대구세요?
1: 네.
0: 방학 중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1: 네.
0: 교회 방학, 맞죠?
1: 네.
0: 몇 년 방학이십니까?
1: 저는 한 10년
0: 됐어요. 10년. 구원열차 알 정도면은 예전에 이제 교회 다녀봤잖아요.
1: 네.
0: 그렇죠. 10년. 아, 상당히 긴 시간인데. 그래도 극동방송을 오늘 듣고 처음 문자를 주셨는데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극동방송을 듣게 되신 거예요?
1: 이제 한 달 됐어요.
0: 어떻게? 그러니까.
1: 그냥 FM
0: 주파수 돌리다가?
1: 네.
0: 돌리다가 딱 맞아가지고 듣고 계시는 겁니까? 예?
1: 네.
0: 예, 예.
1: 새끼라 뜻을 잘 모르겠는데.
0: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깨우는...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네. 세 글자로 줄여서 새끼라. 예. 네.
1: 아,
0: 한 달 정도 되셨군요.
1: 네.
0: 한 달 정도 드셨어요. 한 달 정도 들으시면서 어떠세요? 어떤 마음 드세요?
1: 많이 울기도 하고.
0: 울기도 하고.
1: 많이 울컥했고.
0: 네네.
1: 뭘 하다가도. 시간 되면 오늘은 또 어떤 분들이 또 연락이 닿으실까 싶고.
0: 그렇구나.
1: 네.
0: 그러면서 8493번님도 기도할 때 같이 이렇게 따라서 기도도 하고 그러셨나요?
1: 네.
0: 그러면서 눈물도 흘리고 그러셨구나.
1: 많이 그랬죠.
0: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 8493번님을 위한 방송을 열어주셨네요.

0: 하나님께서 우리 8493번님 사랑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렇게 또 지금까지는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 연결했는데 드디어 이제 8493번님을 위한 방송, 이게 이제 오늘 하이라이트예요. 오늘 도전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예, 정말 잘해주셨고, 이제는 이제 10년의 방학, 제가 이제 어떤 사연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방학을 끝내고 하나님께로 꼭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응? 예?
1: 네.
0: 이 시간에 저 따라서 한번 기도 한번 하시죠. 저 따라서.
1: 네.
0: 항상 이렇게 옆에서 조용히 따라서 했다면 이번엔 이제 본인이 직접 우리 8493번님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서 한번 기도 한번 하시죠. 사랑의 하나님, 저 따라서.
1: 사랑의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0: 아멘.
1: 아멘.
0: 자, 우리 8493번님 축하드립니다. 다시 이렇게 기도하게 되시고, 하나님께 이제 꼭 돌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꼭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고, 대구에 있는 집 근처에 있는 두세 군데 건강한 교회를 소개시켜 드릴까요?
1: 네.
0: 네, 그럴게요. 저희가 교회 소개 대구 극동방송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이번 주부터 꼭 진짜 도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8493번이 간절히 찾고 기다리고 계시니까, 알겠죠?
1: 네, 고맙습니다.
0: 예, 오늘 정말 도전해 주셔서 감사하고 축하드리고, 예, 저희가 선물도 드리잖아요.
1: 네.
0: 기억나는 선물 있으세요? 선물.
1: 목걸이.
0: 아, 주얼리.
1: 네.
0: 주얼리, 알겠습니다. 주얼리 선물 보내드릴 테니까, 그리고 또 연락 드려가지고 저희가 교회 소개도 꼭 해드릴 테니까 이번 주에 꼭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새끼라 극동방송 계속해서 애청해 주시고요. 알겠죠?
1: 네, 예. 고맙습니다.
0: 그래서 우리 예수님 잘 믿고 아까 맞췄던 이 찬양, 이 열차 꼭 같이 타자고요. 엄청 네. 좋은 열차, 그쵸?
1: 네.
0: 차표 필요 없고 우리 주님이 차장 되시는 이 열차, 구원 열차 꼭 같이 타자고요. 오늘 도전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이 눈물의 기도 하나님께서 받으셨을 줄 믿고요. 대구에서 우리 8493번님 방학, 10년의 방학 꼭 끝내길 간절히 기도하면서 구원 열차입니다.

0: 구원 열차 꼭 같이 다 타자고요. 도전 찬양 새끼라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3시 43분 마지막 도전자를 받고 싶네요. 마지막 도전자. 자, 마지막 도전자도 제가 방학생의 도전자를 받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 곡은 또 어떤 곡이 될지. 1032번님 도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032번님
1: 여보세요?
0: 주 하나님, 주 하나님,
1: 독생자 예수.
0: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자, 일단은 운전 중이세요?
1: 아니요.
0: 그 라디오가 지금 켜져 있는데 라디오를 좀 꺼주시겠어요, 옆에?
1: 예.
0: 라디오가 켜져 있습니다. 예. 집이세요?
1: 병원에서 퇴원해서 집에서 누워 있는 중이에요.
0: 아, 병원에서 퇴원해서 집에서 누워 있는 중이세요?
1: 예.
0: 지금 혼자세요?
1: 아니요.
0: 그러면요?
1: 집사람하고 딸내미하고 다 있어요.
0: 아, 가족들이 다 있습니까?
1: 네.
0: 지금 도전하셨고 방학 20년이라고 문자를 주셨는데.
1: 20년도 더 됐죠, 사실.
0: 본인이 지금 교회를 20년 더 지금 쉬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못 갔죠.
1: 예. 예.
0: 옆에 지금 아내하고 딸 있다고 했나요?
1: 예.
0: 가족들은요? 가족들은 교회 다니나요?
1: 예.
0: 아, 교회 다니고 있어요.
1: 예.
0: 지금 다 같이 듣고 있어요? 스피커폰으로?
1: 예.
0: 예?
1: 예.
0: 스피커폰으로 듣고 있구나. 오.
1: 예.
0: 자, 오늘 이렇게 또, 어느 지역이세요?
1: 서울이요.
0: 서울 어디요?
1: 서울, 중랑구인데요.
0: 중랑구에? 예.
1: 예.
0: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퇴원하시고 이제 집에서 듣고 계신다고 했는데, 예. 어떻게 지금 좀 몸 상태는 어떠세요? 요즘?
1: 좀, 병원에 퇴원해도 조금 낫는데, 네. 아직도 아프죠.
0: 아직도 아프세요.
1: 예.
0: 이 방송은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1: 계속 저기, 평소에 집에서 듣고 있었어요.
0: 퇴원하면서부터?
1: 예.
0: 계속 듣고 계셨군요.
1: 예.
0: 20년 전에 이제 교회를 다니셨고, 그러면은 예. 퇴원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는데요?
1: 한 4일 됐어요.
0: 4일 됐어요. 얼마 안 됐구나.
1: 예.
0: 이 방송 들은 지 3, 4일밖에 안 된 거예요?
1: 아니, 전에 좀 들었어요. 집에, 저기, 병원에서.
0: 병원에서도 들으셨고, 그래서 예. 극동방송에 대해서도 아시고, 이 시간에 이렇게 전화 연결하고 이런 것도 다 알고 계시는군요.
1: 예.
0: 그래요. 예.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일단 연결이 됐으니까, 옆에 조용하네요. 아내하고 딸은 어떻게 지금 스피커폰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예.
1: 옆에서 듣고 있어요.
0: 듣고는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예. 어떤 선물 드릴까요? 연결되면 선물 드리는데.
1: 커피.
0: 커피. 와, 예. 커피, 커피. 자, 혹시 옆에 아내분은 어떤 선물 드릴까요? 아내분.
1: 주얼리.
0: 아,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스피커폰이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예. 자, 아내분은 그럼 주얼리. 예. 자, 옆에서 아내분과 따님께서 교회 가자는 얘기 많이 하실 것 같고, 이 방송 들으시면서도 내 교회를 가야겠는데라는 생각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1: 예.
0: 혹시 가고 싶어도 지금 혹시 그 거동이 좀 불편하신 건가요?
1: 예.
0: 아, 그러세요. 가실 마음은 있는데.

0: 예.
1: 아, 그래요. 그러니까 빨리 회복이 돼가지고, 교회를 가시는 날을 좀 우리가 기다려 봐야겠네요.
0: 예.
1: 자, 그래도, 자, 이 시간에 저 따라서 한번 결단의 기도 한번 할까요?
0: 예.
1: 좋으신 하나님,
0: 좋으신 하나님,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죄로 죽었던 저를
0: 죄로 죽었던 여를
1: 구원해 주시고,
0: 구원해 주시고,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0: 지금 나는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나의 구주로,
0: 나의 구주로,
1: 나의 하나님으로
0: 나의
1: 고백합니다.
0: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에서
1: 예배 드리겠습니다.
0: 예배드리겠습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0: 아멘.
1: 감사합니다. 꼭 건강하셔가지고 꼭 다시
0: 예.
1: 교회 나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아내분 잠깐 바꿔줄 수 있어요?
0: 예,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1: 예. 스피커폰인데 듣고 계시는 예?
0: 안 되는데
1: 여보세요?
0: 귀가 예
1: 예.
0: 저라님 귀가 좀 멀어요.
1: 아, 그러시구나. 어쩐지 같이 저쪽 다른 데 계셨나 봐요. 여보세요?
2: 아,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세요. 예.
2: 네, 안녕하세요.
1: 예, 새끼라 김인수 PD인데요.
2: 네.
1: 남편하고 지금 통화를 했거든요.
2: 네.
1: 우리 아내와 자녀분은 교회 잘 다니신다고 들었습니다.
2: 아, 네.
1: 예, 남편분 잘 도와주셔서
2: 네.
1: 빨리 회복하고 교회 꼭 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꼭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2: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1: 예, 선물도
2: 네.
1: 주얼리를 고르셨네요, 남편이 대신.
2: 네.
1: 예, 선물 이것도 보내드릴게요.
2: 네.
1: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 계속 극동방송 애청해 주시고요.
2: 감사합니다.
1: 예, 자, 우리 1032번님. 남편, 네.
2: 네.
1: 예. 자, 감사합니다. 제가 마칠게요. 김인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 함께해요.
1: 1분 찬양. 찬양과 기도가 함께하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도록 도와드립니다. 울주군 범서읍 구화에 위치한 주간보호 실로암 노인복지센터에서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찬양과 기도가 함께하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도록 도와드리며 수익금 전액을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회 건립에 후원하는 주간보호 실로암 노인복지센터에서 함께

안녕.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니? 잘 몰라도 괜찮아.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줘. 예수님은 너를 정말 많이 사랑하셔. 그래서 너가 태어나기 전부터 너를 알고 계셨고 지금도 늘 함께하고 싶어 하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죄가 있어. 친구와 싸우거나 부모님께 거짓말을 하거나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도 모두 죄야. 이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었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셨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 하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셨어. 3일 후에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해주셨어. 혹시 너 예수님을 알고 싶지 않니? 그렇다면 나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보자. 한 줄씩 내 기도를 따라해줘. 사랑하는 예수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제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언제나 저와 함께 해주세요. 평생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0: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 알아요?
1: 네!
0: 그러면 이 사랑을 누구에게 먼저 할까? 그래, 예수님은 우리의 이런 모습을 너무너무 기대하실 거예요.

0: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무동에 위치한 울산 감리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울산 감리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의 시간, 위드힘. 이 시간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위드힘의 찬양 예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묵상합니다. 가을날의 열매를 위해 여름날의 뜨거운 햇빛과 비를 주시는 것처럼 내 삶에 반드시 맺어야 할 열매를 위해서 여러 도전과 역경 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젠가 땅끝에서 주님 뵙는 날 가득 안고 올려드릴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생각하며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이 하루하루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지금까지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하셨습니다. 이 예배는 유튜브 검색창에 위드힘이라고 검색하시면 영상으로 다시 보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어디서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간증 예배 여러분의 교회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하는 뜨거운 찬양, 은혜로운 간증, 방송 선교에 대해 깊은 도전을 드리는 위드힘 찬양 예배. 신청을 원하시는 교회나 단체,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0: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매주 이 시간에는 부산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내 마음은 어디에?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외적인 행위가 아니고 우리의 내면, 마음, 중심을 들여다보게 하십니다. 뭐 새벽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교, 단기 성교도 가고 다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도 열심이었거든요. 우리 열심 이상이었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에게 혹독한 평가를 내리십니다. 너희들이 겉은 굉장히 멀쩡해 보이는데 속은 악하다, 회칠한 무덤들아 이렇게 심판을 하셨거든요. 속은 더러운데 겉은 너무 멋지게 포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때로 오늘 21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오늘 사실 읽었던 본문의 핵심적인 구절이 오늘 21절에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두 개 나오죠. 하나는 마음이라는 단어와 하나는 보물이라는 단어예요. 나에게 보물이 있는가? 여러분들 보물이 있으시죠? 그 보물이 뭐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그 보물에 있는 거예요. 주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최고의 관심은 뭔가, 내 마음을 지금 사로잡고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내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게 어떤 것인가, 내가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게 어떤 것인가,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현주소를 물으십니다. 너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현대인들은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고 싶지도 않고요. 마음이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나를 찾으려면 마음을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를 이끄는 중심입니다. 몸도 마음도 같이 오신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몸만 오신 분이 계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해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사람들마다 보물이 있습니다. 보물이란 어떤 것이죠?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물로 여깁니까? 내 마음이 가장 많이 가는 곳. 보물은 여러분 마음을 사로잡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보물을 향해 있는 겁니다. 마음의 방향대로 우리의 인생이 흘러가게 되는 거죠. 권력을 쫓는 사람은 늘 마음이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권력을 잡을 거냐는. 여러분, 어떤 것에 중독된 사람을 보십시오. 틀림없이 마음이 어딘가에 지나치게 쏠려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이 어디 있죠? 무엇에 마음이 쏠립니까? 무엇을 가장 많이 염려합니까? 무엇을 사랑하느냐, 무엇을 잃어버렸을 때 가장 안타까워하느냐, 어떤 것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느냐, 온종일 그걸 바라보고 꿈을 꾸고 염려하고 욕망하는 것. 욕망하고 있는 게 어떤가? 우리는 욕망하는 곳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게 위험한 벼랑 끝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방향일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오늘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 길은 좀과 동등에 해하여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 길은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기 첫 번째 말씀은 19절에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재산으로 여기는 게 크게 세 가지였는데 하나는 옷이 그 당시에는 재산이었습니다. 또 곡식과 식량 그리고 보석과 귀금속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옷은 좀이 먹는 거죠. 그 옷을 좀 먹지 않도록 약을 많이 넣었던 기억이 나요. 곡식과 식량은 뭐예요?

신화 벌레들에 의해서 없어지기도 한다. 귀금속은 어때요? 당신은 은행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보관하는 방식이 땅에 묻거나 자기 집안에 어딘가 숨겨놓았는데 도둑들이 훔쳐갔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은 땅에 쌓은 것들의 특징은 뭐냐? 다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매우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언젠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 물질의 유한성을 말하는 거예요. 죽도록 모았는데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쌓아올리는 건 어려운데 그게 금방 없어져버린다는 거예요. 쌓아올릴수록 마음이 그곳에 가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쌓은 것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지상의 모든 것은 썩습니다. 부식이 일어나고요. 녹이 슬고요. 산화작용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멋지게 보여도 시간이 흐르면 낡아지게 돼 있습니다. 사기꾼도 많아요. 사기꾼이 막 버글버글해요. 여러분. 도둑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2000년 전에도 도둑놈이 이렇게 많았던가 봐요. 예수님이 도둑을 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이 멀리도 없어요. 어떤 데는 가까이도 있어요. 믿고 맡겼는데 도둑이에요. 다 믿어서 맡겼잖아요. 그런데 믿었던 사람이 그냥 사기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이나 사기꾼들이요 금방 알아보고 달려들어요. 삭기만 하면 뭐 그냥 찾아오는 겁니다. 요즘은 돈을 외국으로도 빼돌린대요. 보존하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상에는 그러나 완벽한 창고가 없다는 구멍이 뚫린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인간에게는 죽음이 찾아옵니다. 죽음은 우리가 가진 모든 걸 다 빼앗아갑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잖아요. 공수래 공수거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욥기서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오선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이다 하고 여러분 누구나 죽음의 순간에 그때 모든 것이 내 손을 떠나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뭐 도장을 찍고 사인을 하고 뭐 붙들어 매고 뭐 그냥 철옹성같이 해놔도 죽으면 내가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죽을 때 유언을 했습니다. 장례식 때 내 관 양쪽에 구멍을 뚫고 내 손을 양쪽을 내놓아라는 거예요. 그 수없는 군종들이 황제가 지나가는 관을 볼 때 뭘 봐요? 나는 황제이지만 빈손으로 돌아간다는 그걸 백성들에게 알게 하려. 여러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성경은 사유재산을 인정합니다. 개인의 소유권을 존중해 줍니다. 필요하면 저축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 적절하게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고 모으는 것은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물질은 사라진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돈을 모으지 말라가 아니라 자기만을 위해 탐욕적으로 재산을 모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쌓고 쌓아도 만족을 모른다는 겁니다. 재물을 모아도 내 안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것은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물질을 앉혀놓으면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을 얼마나 많이 모았습니까? 얼마나 벌었습니까? 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무엇을 위해 모았느냐? 돈을 모은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쌓아 올리려고 하고는 있지 않느냐. 좀 더 이 물질에 끌려다닙니다. 결국 재물의 종이 되죠. 내가 돈을 부리는 게 아니야. 돈이 나를 부리는 것이. 핵심은 뭘까요? 내가 재물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재물을 누가 다스릴 수 있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다스리려고 하면 내가 그 존재보다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내가 그 돈의 존재보다 그 존재가 내가 커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재물을 다스릴 수 없으면 그 재물은 우리의 삶의 화가 되지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돈이 하나님 자리에 앉는 순간 인간은 비인간화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사람이 살벌해지고 눈빛이 달라지고 마음이 요동을 치고 무슨 일을 벌일지 알 수가 없습니다. 친구도 형제도 때로는 부모도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말씀을 돈을 사랑한다는 말은 이거 굉장한 겁니다. 이런 사랑이라는 단어는 이거는 굉장히 적극적인 단어잖아요. 그건 일만 악의 뿌리다.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 참화가 왜 일어나요? 누가 보면 12장 15절을 읽게 하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여러분 이것은 한 부자에 대한 경고이지만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런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할 때 단순히 돈만을 말하지 않으면 포괄적이죠. 사실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과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들을 다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하려고 하고 만족하려고 하고 즐거움을 찾는 것들 모두를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애지중지하는 게 뭐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나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보물이

되기도 합니다. 너무너무 애지중지 여겨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싸운 커리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귀해요. 인정합니다. 문제는 뭘까요, 여러분? 지나치게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자녀 사랑하는 거 누구나 해야죠. 애지중지 해야죠. 너무 지나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는 심리학적 용어로 병적 집착이라고 얘기합니다. 강박적 집착이에요. 생각이나 감정 자체가 한쪽으로 치우쳐 균형이 깨어진 상태. 균형이 깨어졌다는 말은 정상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집착과 탐닉, 그 상태는 심리적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거기만 꽂혀 있는 거예요. 눈을 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삶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자신의 마음이 어떤 것에 점령을 당해버린 거죠. 그것이 나의 전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재물의 유혹에 마음이 점령을 당해버리면 희한하게도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진리가 내 귀에 들어오지 않고 눈은 어두워져 버리고 분별력은 내려버리고 결국에서 뭘 얘기할까요, 여러분? 내 마음이 점령이 된 상태, 그게 뭘까요? 그게 우상이죠. 팀 켈러가로 유명한 목사님이 우상은 되게 좋아하는 것을 궁극적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궁극적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쌓고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없어지고 말 것을 쌓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불에 타고 없어질 것을 평생 쌓다가 가지 말라는 거. 여러분, 쌓는다는 그 말의 의미 안에는 뭡니까? 쌓는 게 자꾸 쌓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땅에만 부활을 쌓고 샀다가 끝내지 말라는.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모든 것의 헛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헛된가? 일시적이기 때문에.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는 거. 바람이 잡힙니까? 안 잡히지. 그걸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오늘 20절에 오늘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 하늘의 보화는, 하늘에 쌓은 보화는 썩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이 하늘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입니까?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에 보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거 뭘까요? 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헌신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돈이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끔 기독교적인 그런 세계관이라고 하면서 돈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만 터부시하는 그런 관점들도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돈은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선한 일을 할 수만 있다면 너무 좋은 일들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재물의 지배를 당하지만 않으면 선한 일을 위해서 자꾸 쓸 때 우리가 소유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나누라는 겁니다. 베풀라는 겁니다. 시편 112편 9절에 보니까 그가 재물을 허터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뿌리 영광 중에 들리로다. 재물을 허터 빈궁한 자에게 주었는데 그의 의가 영구히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의로 여긴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니까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선행을 행하는, 나누어 주는 그 일이 제사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려운 형제를 도왔는데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게 됩니다. 잠언 19장 17절을 보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어려운 이웃을 돕는 그것이 하나님에게 구워준 것이고 하나님이 빚진 자가 되니까 갚아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십시오. 선한 일을 위해 나누어주는 일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물질의 힘에 지배당하지 않으려면 선을 적극적으로 하고 선한 사업에 힘쓰고 나누어주는 일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것을 계속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움켜쥐고 살면 스스로 불행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추구하는 사람과 일시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전혀 다른 지금의 모든 걸 베팅하며 살 것이냐 아니면 영혼을 위해 투자할 것인가. 지혜로운 사람은 영혼과 일시적인 걸 구분할 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분이 안 되면 삶은 비참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 무엇을 보물로 보느냐가 관건입니다. 우리는 하루살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현대인들의 슬로건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 즐기자는 거잖아요. 난 크리스천에게 소망이라는 단어는 낯선 겁니다. 소망? 소망이 뭐예요? 지금이 중요한데. 내일이 없어. 미래가 없어. 소망이 없어.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지 않아. 영원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
오늘의 베트남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 주식시장이 화태해졌습니다. 문화적으로 안 하면 손해보는 것 같은 분위기를 조장하는 이런 투자와 투기를 엄격하게 구분하실 수 있죠. 순간인가 영원인가 땅인가 하늘인가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돼요.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에요. 돈도요. 적당하면 좋은데 너무 많으면요. 마음이 거기 가요. 돈 없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교회 오기도 힘들어요, 여러분. 교회 오기도 힘들어요. 신앙 지키기 힘들어요, 여러분. 말씀 묵상 힘들어요. 안 주신 게 축복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아무도 아멘 안 하시니.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여러분? 초점을 영혼에 둔 사람들이요. 시선을 멀리 두어야 돼요. 여러분, 바둑 두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너무 이렇게 초보자들은 가까이만 보는 거예요. 잡아먹을 것만 생각, 아다리 막 무조건 잡아먹고 자기 죽는 줄 모르고. 근시안이죠. 멀리 보지 못해요. 당장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수많은 덫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미련한 사람들은 순간에 모든 걸 걸어요. 영원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영원을 놓치면 우리 안에 탐심은 세상의 미끼를 덥석 물게 돼 있어요. 신약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보세요. 즉사하잖아요, 여러분. 순간에 눈이 멀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21절을 다시 잘 보셔야 돼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벼랑 끝으로 갈 수 있어요. 망하는 길로도 갈 수 있고요. 마음이 가는 곳으로 내 인생이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생각에 꼬리꼬리를 물고 있는 그곳을 따라가면 그것이 내 인생의 길이니까. 그게 벼랑 끝이든 여러분 그게 하늘을 향한 것이. 여러분 내가 보물로 여기는 것과 나라는 존재는 분리가 안 됩니다. 엉켜 하나가 되어 있어요. 결국은 내가 쌓아올린 보물이 나예요. 내 마음이 거기에 집중되고 있는 겁니다. 주야로 묵상하고 내 마음이 거기서 떠나지 못합니다. 내 보물이 흔들리면 잠을 자지 못하고 그것 없이는 행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물을 얻기 위해 어떤 희생도 치르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내가 가진 어떤 보물도 결국은 허무하게 끝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삽니다. 잠시 왔다 가요. 아무리 내가 움켜쥐어도 놓아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소유욕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는 것을 너무 꽉 쥐고 있지 말라는 거, 살짝 잡고 있으세요. 여러분, 도둑을 막기 전에 내가 자발적으로 선행을 베풀면 자선이 되잖아요. 그건 하늘에 쌓는 거예요. 그런데 도둑에게 빼앗긴 것은 하늘에 쌓는 게 아니에요. 먼저 내가 베풀 것인가 빼앗기며 살 것인가. 우리는 청지기들입니다. 늘 기억해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래 가지고 있으면 내가 주인인 줄 착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잠시 소유하고 있을 뿐 실소유주는 따로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니면 사라져도 우울해할 필요 없습니다. 가지고 있다가 없어지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 게 아니었구나. 여러분, 돈이 그렇잖아요. 돈. 돈이니까 돈, 돈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있다가 내 주머니 있다가 다른 사람 주머니를 갔다가 왔다 갔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걸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잠시 맡겨놓으셨어요. 맡겨주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끼지 말고 쓰라는 거죠. 아끼면 그 다음은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보물은 땅에 쌓을 거냐 하늘에 쌓을 것이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미래적인 것만으로 생각하는데 달라스 윌라드라는 유명한 교수님은 마음의 혁신이라는 그의 책에서 하늘의 보물을 쌓으면 그것은 현재적으로도 유익하다. 미래적인 건 물론이지만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다. 이걸 강조해요.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신용을 얻어요. 하나님과의 신용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자를 붙여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으로부터 신용을 얻으면 뭐 여러 가지 유익한 게 많죠.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신용을 얻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결코 주님 우리를 초라한 삶을 살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풍성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조지 몰러가 아주 좋아했던 구절 중에 하나예요.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고 엄청난 고아들을 먹여 살리며 어마어마한 사역을 감당했던 조지 몰러. 그런 이 빌립보서 4장 19절을 너무 사랑해요. 나의 하나님이, 은행장이신 하나님이, 하늘 은행장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만 사인만 들어가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너희 청구하는 금액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의 공급이 끊임없이 있었던 것을 바울의 생애에서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필요한 곳이면 하나님의 공급은 부족하지 않아요. 누구의 공급해 주십니까? 하나님에게 크레딧을 쌓은 사람들이에요.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 나누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사람이요, 하늘의 크레딧이 쌓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색하거나 그리고 탐욕적인 사람에게는 공급하지 않아요. 왜요? 왜 그렇게 엉뚱한데 쏟아버리는 사람들에게 주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믿고 마음껏 주실 만한 사람이 있어요. 하늘 뱅크에 크레딧을 쌓은 사람, 주시기만 하면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사람.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안심하고 주실 만한 크레딧을 쌓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훈련하셔야 돼요. 어마어마한 훈련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돈을 주시면요 정신을 못 차려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정신 못 차려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탐욕적이지 않고, 자기중심적이지 않고, 이기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쉽지 않아요. 훈련해야 돼요.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마음껏 부어주셔도 나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땅에 보물을 쌓지 않고 하늘에 쌓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을 위해 드리고 또 드릴 수 있는 사람들, 좋은 일을 위하여 부지런히 심고 또 심고 베풀고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교회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그런 분들이 많아요. 막 쏟아 붓는 대로 나누어주는 사람들, 막 선교하면 무조건 내가 놓는 사람들, 복음 전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막 그냥 진짜 돈 쓸 줄 아는 사람들 우리 교회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22절 23절에 마음을 위해서 눈이 중요하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런, 눈은 몸의 등불이니, 눈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좋은 눈은 어떤 눈이죠? 성한 눈은 분산되지 않는 눈, 한 곳만 바라보는 눈이에요. 이게 좋은 눈이에요. 사시가 아니에요. 난시가 아니에요. 어떤 눈이죠? 여러분, 24절을 보면 하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냐. Single focus, single minded.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고 하지 않는다. 시선이 한 곳에 주목한다는 것.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다 초점, 한결같은 마음. 다 초점이 아니라 한결같은 마음. 보물을 볼 줄 아는 눈이에요. 볼 줄 아는 눈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는 안목이라고 합니다. 안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목이 있어야 돼요. 이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열리면 통찰력이 생긴다. 그게 안목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안목이란 뭐냐? 보물을 보물로 볼 줄 아는 눈이에요. 미술관에도 가면 진짜 작품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는 볼 줄 몰라요. 전시에 가면은 뭐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여러분, 눈이 나쁘면 무슨 일이 납니까? 눈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분별이 없어요. 초점이 안 맞춰져요. 보물인지 쓰레기인지 구분이 안 돼요. 가작인지 실제 작품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값과 가치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품 정리사들이 있어요. 돌아가신 분의 집을 정리하면 의외의 현장을 발견한다고 그래요. 너무도 인색하게 살았던,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고 인색하게 살았던 분인데 거지같이 노숙자처럼 살았는데 집에 가보니까 그에게 돈이 그냥 꽁꽁 보따리에 쌓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짐을 정리해 주는 정리사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들이 가보면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해요. 정리가 안 돼 있는 집들이 있는데 집 안에 쓰레기들이 가득합니다. 버릴 걸 안 버리니까, 포기할 걸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를 안 하니까 쓰레기통이 된 거예요. 나는 보물이라고 여겼는데 사실은 쓰레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자칫하면 인생의 쓰레기 관리인이 됩니다. 돈이 그렇습니다. 사용할 때만 가치가 발생하잖아요. 그냥 쌓아만 두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돈은 그냥 화폐, 그 종이잖아요. 은행에 있으면 그냥 숫자고, 돈은 쓸 때 가치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0: 쌓아만 놓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눈이 나쁘면 인생이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쓰레기인지 그게 보물인지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엉뚱한 것에 시간과 물질을 바치는 것이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일평생 쓰레기만 쌓고 관리만 하다가 왔느냐? 여러분, 쓰지 않고 쌓은 돈은 그냥 쓰레기와 같습니다. 귀하게 써야 보물이 되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졌을 때 나누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것이 나에게 천년 만년 있을 줄로 착각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 물으십니다. 너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무엇을 쫓고 있느냐? 무엇에 그토록 몰두하고 있느냐? 집착하고 있는 게 뭐냐? 무엇 때문에 마음이 그토록 흔들리고 있느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노심초사하고 있느냐? 무엇에 그렇게 노력하고 정열을 속고 있느냐? 골로새 3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찾아.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란 뭘까요? 하늘이란 공간이기보다 그리스도가 계신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은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거대한 창고와 같은 영적인 지혜와 모든 부요함이 들어있다는 것. 바로 마음이 집중하고 있는 것이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때 그 안에서 모든 보화가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진짜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므로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에게 집중할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진다. 우리의 삶은 풍성해진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면,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살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부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크게 걱정할 일 없어요. 그분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돈 많은 부자가 아닐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 때 우리의 시야는 점점 밝아지고 세상의 미혹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하셨어요. 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늘인가 땅인가? 내 마음이 하늘을 향하고 있는가 땅을 향하고 있는가?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어떤 곳은 천길 안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요, 어떤 길은 천상을 향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어디에 보물을 쌓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보물을 쌓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리스도로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추구하시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에 맞게 기꺼이 사용함으로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 안에서 더 부요해지고 자유로워지고 충만해지는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위치한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1-749-4500번, 지역번호 051-740-4500, 수영로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2: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3: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합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어느 청취자님의 사연으로 시작해봅니다. 항상 극동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평소에 휴대전화 앱을 통해서 극동방송을 들었는데 얼마 전 오랫동안 써왔던 휴대전화를 새 것으로 교체하게 됐습니다. 개통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극동방송을 듣지 못하고 기다렸는데요. 새 휴대폰을 구입해서 기분 좋은 마음보다는 극동방송을 듣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가장 불편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겠죠. 주님과 단절되면 얼마나 주님이 마음 아파하실지 깨닫게 되는 하루였습니다. 네, 애청자 9950번님의 사연이었는데요. 이분의 고백이 참 감사하면서도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정말 그렇죠. 다른 거 다 갖추고 있어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하면 다른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단절을 얼마나 안타까워하실지 주님의 마음도 한번 떠올려 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다른 그 무엇보다 주님을 알고 믿고 그분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하고 벅찬 삶이라는 것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 감사한 은혜 하나님께 찬양으로 고백하는 오후 오늘도 함께 하시죠. 썸머 스페셜로 보내드리는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입니다.

손경민의 찬양 가장 귀한 삶이라는 곡이었고요. 이어서 이성신의 음성이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가 보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입니다. 앞서서 어느 청취자님의 사연 잠깐 나눴는데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새 휴대폰을 개통하는 그 짧은 순간, 휴대전화를 잠시 쓸 수 없는 그 순간에도 극동방송을 앱으로 듣지 못하는 것이 더 답답했다는 그 청취자님의 고백.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참 감사하면서도 또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저도 방송 잘 만들고 잘 진행해야겠다라는 그런 다짐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주님과 단절된 영혼이라면 뭐 아무리 돈 많고 건강하고 세상 권세 다 가졌다 하더라도 무슨 소용 있겠어요. 그치요? 결국엔 허망한 텅 빈 가슴만 남게 될 뿐일 겁니다. 한순간도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바로 지금 한 번 더 찬양하고 주님 한 번 더 부르짖고 한 번 더 기도하는 그런 일상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같이 걸어가기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 찬양 기다립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고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시면 같이 나누고요. 또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2718번님, 같이 걸어가기 늘 감사합니다. 온 시간은 흐르고 흘러 7월을 보내서 아쉬운 마음이지만 하나님께서 또 복된 달 8월을 만들어 가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사연 주셨네요. 7358번님, 저는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서 함께 걸어갑니다. 라고 사연 주셨어요. 네, 이 시간 같이 일상을 걸어가며 함께 찬양하시죠.

세연의 찬양 주와 같이 가는 것 주리 라스트의 피처링으로 함께 했고요. 이어서 주님과의 동행에 대해 노래한 찬양이죠.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유영광의 찬양으로 그리고 이어서 엘라 피츠제럴드의 음성으로 다른 편곡의 두 가지 찬양으로 함께 했습니다. 0623번님, 저 퇴근 시간에 항상 같이 걸어가기 듣게 되네요. 여름성경학교 교사로 봉사한 아들이 현장이 참 은혜로웠다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메시지를 보며 찬양도 들으며 감사가 넘치는 퇴근길입니다라고 사연 주셨어요. 아드님께서 여름성경학교 교사로 봉사한다면 최소 고등학생 이상 뭐 대학생이나 청년 연령대일 것 같은데 참 기특한 아드님을 두셨네요. 지금이 한창 또 교회의 여름 행사들, 수련회, 뭐 단기 선교, 여러 사역들이 진행되는 그런 시기죠. 또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깊이 만나는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정말 이 귀한 현장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모두 다 주님 더 깊이 만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특한 아드님 전해주시라고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름 성경 학교 이야기가 나온 김에 어린 시절 주일학교의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찬양 함께합니다.

서울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의 주일학교 추억의 찬양 메들리 그리고 키스 앤 크리스틴 게리의 Jesus Loves Me 영어 찬송 보내드렸고요. 또 많은 방송가족 여러분이 신청해주고 계시는 히스플랜의 곡 너는 꽃이야 이 찬양까지 함께했습니다. 너는 꽃이야 라는 곡은 또 믿지 않는 분들도 또 다양한 경로로 접하고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렇게 또 귀한 CCM들이 은은하게, 은근하게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역사들이 좀 많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있는 같이 걸어가기 여러분의 신청 찬양 기다립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우물정1069번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어제 말씀의 씨앗 심기 코너 여름방학을 마치고 다시 시작했죠. 이번 주에 말씀 씨앗 배경 화면은 창세기 16장 13절의 말씀.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하갈을 친히 찾아와 주시고 살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궁금하신 분은 샵 1069번으로 씨앗. 씨앗이라고 두 글자 키워드 보내주시면 멋진 캘리그라피로 새겨진 배경화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참새도 돌보시는 주님, 그분의 눈이 우리를 살피고 있습니다. His eye is on the sparrow, 셀라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0: 주님과 같이 극동방송과 같이 걸어가는 여러분 축복하며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믿음의 기업 한독 화장품에서 화장품 세트, 지리산과 강원도에서 모녀가 키워내는 산삼을 정성껏 담았습니다. 천지삼에서 천지삼 스틱과 흑염소 진액을, 건강한 변화의 시작 두피케어 전문 브랜드 별촘에서 탈모 샴푸, 토닉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 더모 코스메틱 브랜드 엑소프록실에서 맑은 광채 피부를 위한 시카엑소 좀 100 맥스 앰플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업 이루다 상점에서 행리마 춘천순살 양념 닭갈비를 드립니다.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쑥떡 전문점 예선당에서 떡 선물을 드리고요. 친환경 웰빙 세제 전문 제조업체 주식회사 지크린에서 아기와 엄마를 위한 젖병과 과일용 친환경 주방 세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태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개역개정판 성경책을 드립니다. 극동방송의 방송사역에 협찬으로 동행해 주시는 아름다운 사업장에 감사드립니다.
1: 네, 오늘 사연 참여해 주신 분 중에 선물 당첨된 분께는 별도로 당첨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9507번님의 신청 찬양으로 끝곡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찬송가 가사 필사에 열심히시래요. 이 찬양의 가사를 또 사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전해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무리합니다. 다가오는 저녁도 주님과 함께 걷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했습니다.

살면서 친구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3명만 있으면 성공한 삶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마음 맞고 또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가족이라고 해도 다 마음이 통하진 않고요. 또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라고 해도 친구처럼 대하기는 좀 어색한 경우도 있는데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은 친구가 좀 얼마나 있으신가요? 예수님이 친구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면 예수님의 친구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구원받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우리가 세상 친구 없어서 좀 낙심할 때도 그리고 부족한 능력으로 낮은 자리에 있을 때에도 너는 내 친구야 이렇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저의 친구, 여러분의 친구인데 좀 뭐가 부족하고 무엇이 두렵겠어요? 자, 이 더운 날에 우리를 시원하게 하시는 그리고 만족하게 하시는 그리고 친구 되어주시는 그 주님으로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채워지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출발합니다.

주님의 계획은 너무도 크시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지요. 주님의 그 계획,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더라고요. 그 계획은 기본적으로 목숨까지 주신 사랑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피 흘려주신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향해서 온전한 경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놀라운 계획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그저 주님 안에 있기를,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속 거하시기를 바라고 또 바랄 뿐이죠. 자, 그런 주님과의 동행이 오늘도 계속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그렇게 주님을 찬송하는 하루 되셨는지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있습니다. 정보 이용료 있어요.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섬기시는 교회 소개, 또 장로님 자랑, 목사님 자랑, 권사님 자랑, 이런저런 교회 이야기들도 함께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문자 번호 다시 한번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이 찬양을 성탄절에만 틀기는 참 아쉬워서 보내드립니다. 예수전도단 캠퍼스 워십의 왕이 나셨다, 그리고 한이의 행복, 두곡 함께 하시죠.

오후의 묵상 헐몬의 이슬.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으로 알려진 야고보, 그가 용기를 크게 내어 권면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2절 말씀이에요. 먹고 살아가는 일로 몸과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하지만 이 야고보의 때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힘겨운 시련과 핍박을 받았던 때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겨내서 주로부터 생명의 면류관을 함께 같이 받자 합니다. 야고보에게도 예수는 형제 이상의 형제요,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랬기에 자신도 흔들릴 수 있는 두려운 상황 속에서 흔들리는 형제들을 향해 내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단단하게 붙잡아주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선물, 저 온전한 선물은 참 빛 되신 아버지로부터 오니 정말로 그 선물만은 꼭 같이 받자고 크게 외친 것입니다.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잠언 4장 9절 말씀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 서로 서로의 마음을 돌보며 꼭 함께 잡고 주를 향하여 같이 걸어가겠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은혜였소라고 주님을 알아갈수록 고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은혜가 아니었던 것, 감사할 만한 일이 아니었던 것이 존재하다가도 점점 감사로 덧입혀지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감사 노트를, 감사의 제목을 적은 적이 있습니다. 아,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이것도 감사. 이러다가 보니까 감사가 아닌 것이 없더라고요. 우리의 인생, 또 우리 하루 24시간 가운데 실제로 그 주님의 경륜을 신뢰하다 보니까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제목이 아니라 전체가 감사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께서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6시 이제 30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듣고 계세요. 듣고 싶으신 찬양들,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다시 한번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3927번이에요. 우물정 392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정말 매일 기쁘게, The Light Worship입니다.

주찬양 선교단의 찬양으로 경배 찬송 메들리 보내드렸습니다. 6시 39분 30초 지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더운 날씨지만 며칠 있으면 이제 입추를 맞이하게 됩니다. 입추는 입추지만 정말 가을은 좀

멀었잖아요. 그래도 주 안에서 좀 시원하게 우리가 생명수 되시는 그 주님으로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8052번님의 신청 찬양이에요. 윤영주의 음성으로 준비했고요. 이어서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박성은의 찬양으로 두곡 이어서 함께 하시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였습니다. 박성원의 찬양이었고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고백은 먼저 나 자신에게 우리에게 할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정말 아무것도 두려워할 만한 상황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잘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두 곡의 찬양 더 준비했습니다. 테너 김민석의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그리고 이정님의 음성으로 은혜의 힘입니다. 두곡 준비했습니다. 아, 날이 여전히 덥습니다. 지금도 아직 29도, 30도를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그래도 너무 더운 곳에 계시지 마시고요. 일하실 때는 음료수 잘 보충하시고 그리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김정호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그대...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렇듯 사도 바울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능력 깨닫기를 기도하고 있는데요. 날마다 되풀이되는 죄를 이기는 비결은 바로 내가 아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미 우리는 성령을 받았고 또 선한 것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령을 인식하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우리 성령님을 인식하기만 해도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풍성한 찬양 가운데 주님이 지금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온전히 믿는, 인식하는 놀란 은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아이자야 61의 찬양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오늘 문을 열면서 앞서 나눈 찬양은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그리고 장윤영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도 듣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는 것, 이미 선한 것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식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하면서 자, 어디서 어떻게 주님과 함께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다양한 신청 찬양과 또 기도 제목들, 또 다양한 메시지들 기다리면서 찬양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700번님의 또 사연이 있거든요. 좋은 찬양들 감사드려요 하시면서 집에서 평안하게 듣고 있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함께 기도해 주세요 라고 애청자이신데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런 기도가 넘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듣고 올게요.

주의 친절한 파래한 기세, 예라모십의 찬송이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은 소박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그리고 브라운워십의 우리를 부르신 그곳 찬양 듣고 왔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을 보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그 주님을 인식

찬양 세곡 이어 듣고 왔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엘샤인이 부르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리고 안성진의 찬송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그리고 이브트 마리의 나의 안에 거하라까지 듣고 왔습니다. 자, 다음은 3664번님의 사연입니다. 40대 남자 집사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예수님 말씀 가운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해서 사랑했더니 어려운 일 닥쳤을 때 가장 큰 도움을 주네요. 제 사연을 듣고 직장 관계 어려움 있으신 분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와, 3664번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응원하는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쉬운 일인 것 같지만 또 어려운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원수를 사랑했더니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오히려 가장 큰 도움을 주었다는 우리 모두의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 가장 기뻐하실 것 같은데요. 다양한 찬양 함께 들으면서 계속해서 이런 회복이 넘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샵 9330으로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이렇게 3664번님처럼 문자 보내주시고요. 또 다양한 신청 찬양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 탤런트 이광기 씨의 음성으로 함께 듣겠습니다.

내 안에 사느니 전시원의 찬양까지 듣고 왔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계신 성령님을 의식하면서 오늘 다양한 찬양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럼 복된 밤, 기대함이 넘치는 밤 되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문자 보내주신 것들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이 시간 순차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귀 기울여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일본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 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생명수 시내가에 생명수 시내가에 매주 이 시간에는

안산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역대하 33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인생 리셋할 수 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그 아들 므낫세는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의 신앙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히스기야 왕때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나라의 꼴은 아수르 대제국에게 전쟁에서 참패하고 그들의 속국이 되어서 나라는 쑥대밭이 되었거든요. 어린 므낫세는 아버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위대한 신이라면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믿는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쑥대밭이 될수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을 지켜주지 못하는 신이야. 그래서 이 므낫세는 왕이 되자마자 의도적으로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과 반대 길을 가요. 아버지가 그렇게 종교개혁이라고 해서 뭐 산당과 우상을 다 제거했는데 마치 반발하듯 아버지가 헐어버린 산당과 우상을 하나둘씩 세우기 시작하고 예루살렘 성전 뜰에다가 보란듯이 존재하는 모든 신들을 다 갖다 놓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 이런 것들을 위한 신을 만들어서 하여튼 존재하는 모든 신들을 다 갖다가 만들어 놓고 이 므낫세의 가장 자기가 신을 의지하는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몰렉이라는 신이 있었어요, 당시에. 그런데 이 몰렉이라는 신에다가 자기 친아들을 불태워서 바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가까이 하는 점쟁이들, 무당들,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두고 지내는 거예요. 몇몇 안 남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고 외치면 그때마다 므낫세는 가차없이 선지자들의 목을 쳤어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요. 딱이 므낫세가 한 사람에게만 충성을 합니다.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아수르 제국의 왕이에요. 다른 사람한테는 뭐 자기 멋대로, 자기 주장대로 하지만 이 아수르 제국 왕에게는 살아야 하니 므낫세는 철저하게 복종을 합니다. 그 덕분에 아수르 제국의 왕의 보호 아래 자신의 왕권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는 자기보다 강한 아수르 제국의 왕에게 그리고 세상의 모든 신들에게 다 잘하면서 지금과 같은 평안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전혀 생각지도 못한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는 사건이 발생해요. 아수르 제국의 왕권 다툼이 일어나요. 엄밀히 말하면 현재의 왕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세력이 나오는데 그게 왕의 친형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끼리 왕권을 놓고 내전이 일어나는데 이게 몇년 동안 아수르 제국에서 극심하게 왕권을 놓고 형제들이 싸우게 됩니다. 근데 결국은 현재의 왕이었던 동생이 이겨서 왕권을 지키게 돼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내전 때문에 속국들의 관계가 소홀한 틈을 타서 이 아수르 왕이 자기가 어려울 때 반란에 가담을 했거나 자기에게 충성을 보이지 않았거나 의심을 받는 속국들을 하나하나 색출하기 시작해요. 그때 므낫세가 대상에 걸린 거예요. 아수르 왕은 군대를 보내서 예루살렘에 있는 므낫세를 체포해서 끌고 갑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쇠사슬을 채우고 짐승들에게 왜 코뚜레 하잖아요. 왕에게 코를 꿰게 하고 그리고 채찍질을 맞아가며 1000km 떨어진 바벨론 지하 감옥까지 처참하게 끌려가요. 그리고 빛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감옥에 갇혀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신세. 두렵고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감옥에서 죽어가는 므낫세가 너무나 억울한 게 하나 있는 거예요. 지난 수십 년간 자기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신들을 위해서 열심히 섬겼어요. 해와 달과 별과 바알과 아세라, 몰렉, 자기는 존재하는 모든 신에게 최선을 다해서 그 신들을 섬겼어요. 아버지 히스기야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걸 보면서 나는 모든 신들을 다 섬기고 그 신들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최선을 다해 섬겼던 어느 신도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감이 들어요. 그리고 그는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자기를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한 분이 있었어요. 자, 오늘 본문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마지막으로 그가 인생의 끝자락에서 드렸던 기도예요. 근데 저는 이 므낫세의 그 절망 속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드린 이 기도를 어떤 느낌으로 하나님은 생각했을까? 참으로 괘씸하고 염치 없는 기도다. 그동안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대우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망령되게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죄를 제일 많이 진 사람이 므낫세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랬던 그가 염치 없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진짜 괘씸하고 용서되지 않고 염치 없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13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자, 이 므낫세는 우리가 생각할 때 괘씸하고 염치 없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그 모든 과거를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므낫세를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의 자리에 복귀를 해요. 므낫세는 모태신앙인이죠. 여기 모태신앙인들 있으시죠? 좀 무겁게 들으세요, 제 얘기를. 너무 오랫동안 돌고 돌고 돌아서 비로소 이 모태신앙인이었던 므낫세가 마지막에 깨닫는 거예요. 아하, 내가 신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의지할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구나. 므낫세는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요. 모두가 그를 환영하고 참혹했던 포로 생활을 위로해 주시죠. 아마 보통 사람이라면 그 이후의 인생은 내 모진 고생을 했으니 보상받듯 편히 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돌아온 므낫세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돌아오자마자 성 밖으로 나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기 시작해요. 이전보다 더 견고하게 성벽을 올려요. 그리고 도시마다 믿는 좋은 지휘관을 세우고 다시는 과거처럼 자신처럼 무너지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방비를 굳건히 세워요. 하이라이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나요. 15절에 보니까 이방신들과 여호와 예 전에 있던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의 전이 있는 산과 예루살렘에 쌓았던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졌다 나와요. 이 므낫세는 자신이 수십 년간 향을 피워 올렸던 그 제단들, 성전 뜰에 세워두었던 해와 달과 별들의 신상들, 그리고 정성스럽게 엄청난 돈을 들여 세웠던 아세라 목상을 직접 자기 손으로 부수기 시작하고 그 잔해를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서 다 불태우고 내던져요.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무너져 있었던 여호와의 제단을 차곡차곡 쌓고는 하나님께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리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나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지난날에 부족했던 잘못된 인생을 회개하며 은혜를 갚는 모습으로 짧지만 남은 인생을 살다가 죽는 므낫세의 이야기. 그래도 므낫세는 너무너무 잘못 살다가 그의 인생을 리셋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나서 짧은 시간이나마 하나님께 은혜를 갚으려고 몸부림치며 살다가 죽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므낫세보다 훨씬 더 못한 인생을 살아요. 혹시 여러분은 살면서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마음속으로 너무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제발 이번 한 번만 넘겨주시면 제가 하나님 잘할게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저 도와주시면, 한 번만 하나님 제 소원 들어주시면 평생 하나님 앞에 잘 살게요. 그게 형식적인 기도가 아닐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혼자라도 그런 마음으로 생각하고 품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여러분 중얼중얼 무의식 가운데 기도했던 경험과 기억들이 있으십니까? 문제는 그렇게 해서 위기를 넘겼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위기를 넘긴 뒤에 내 모습은 다시 옛날처럼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분들의 개념 속에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내 마음과 생각을 고쳐먹으면 되는 거지, 내가 오늘도 교회 나왔으니까 아,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아 그래 라고 내가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먹고 생각하면 난 오늘 회개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건 완전히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회개는 생각을 넘어 과거의 삶을 청산해서, 다시 말하면 청산이라는 것은 나의 물리적인 공간과 환경의 잘못된 것을 뜯어 고치는 거예요. 환경을 완전히 고치는 거예요. 내 삶을 제대로 리셋하는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만. 진짜 회개하면 내가 익숙하게 만나던 사람들 만나지 말아야 돼요. 아 이게 내가 불필요한 사람들과의 관계였고 이거 내가 쓸데없는 나의 과시였고 이것이 하나님께 도움이 되지 않는 건 여러분 스스로 끊어내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인간은 환경의 동물이에요. 환경이 바뀌어야 진짜 회개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 가운데 한 행동심리학자가 환경설계라는 말을 해요. 인간이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 마음속으로 결심하는 대신 물리적인 공간, 그에게 주어진 환경, 이런 구조를 뜯어 고치는 작업, 이것을 환경설계라고 해요. 이 환경설계로 전 세계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공통의 아젠다가 있죠. 스마트폰의 문제.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요, 10대들이 이 자극적인 쇼폼의 영상에 중독되어서 결국 뇌가 서서히 죽어가고 망가지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뇌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 알고리즘에서 보여주는 그 작은 영상들에 완전히 중독되는 거예요. 중독은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내가 중독된지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하루 종일 방 안에 틀어 앉아서 그거를 보고 아이들이 웃고 울고 그 영상, 작은 영상의 모든 걸 뺏겨요. 자기 스스로 뇌가 뭔가를 사고하고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그 영상에서 주는 대로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결과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의지력이 없으니까 무기력해지고 대부분의 그런 아이들이 우울증에 걸립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국가들이 이게 얼마나 심각한 줄 알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나라마다 캠페인을 벌려요. 하루에 한 시간만 휴대폰을 봅시다. 휴대폰을 적게 봐야 됩니다. 이 캠페인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처참했어요. 결심만으로 그 작은 화면 속의 유혹을 이길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정책을 바꿨습니다. 소위 환경 설계로 방향의 틀을 완전히 바꾼 거예요. 다 근자에 일어난 일인데 영국 정부는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어요. 미국도 학교 정문 앞에서 스마트폰을 회수해서 특수 파우처에 넣고 들어가게 해요. 노르웨이, 프랑스 최근에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전면 금지시켰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2024년 결과인데요. 노르웨이에서 여자 중학생들의 정신과 치료가 무려 60%가 줄었고 사이버 폭력이 46%가 사라지는 결과가 나왔어요. 진짜 변화되려면 마음을 고쳐먹는 수준이 아니라 환경을 바꿔야 돼요. 우리 교회에 예전에 평생 무당하시던 분이 등록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제 손을 붙잡고 울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제발 이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 제가 이 무당에게 이런 얘기 했어요. 그때 그러면 환경을 바꾸셔야 돼요. 집에 있는 신당을 다 버리셔야 돼요. 근데 이분이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 먹고 같이 가서 그 신당에 들어가서 평생 그분이 쓰는 우상의 물건들, 신주단지, 부적들, 향 피우는 거, 뭐 거기 뭐 그들이 쓰는 무슨 뭐 칼 같은 거 이런 거 다 제가 모아가지고요. 그걸 그분하고 함께 다 불태웠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걸 철거할 때도 불태울 때도 너무너무 두려워했는데 완전히 이게 잿더미가 돼서 완전히 사라지는 걸 보더니 얼굴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내 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빛이 그때부터 가득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예수 믿기로 결심한 분들에게 똑같은 얘기합니다. 선생님, 예수 믿기로 했으면 당신 집에 있는 달마도 곳곳에 생각 없이 붙여놓은 부적, 자동차에 아무 생각 없이 걸어놓은 염주 다 과감하게 버리시고 환경을 내가 예수 믿는 환경으로부터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내가 오늘부터 교회 다닐 거야. 나 이제 예수 믿어볼까. 이렇게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시 일으키신 게 진짜로 감사하다면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는 변화, 이게 곳곳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990년대 아프리카 라이베리아에서 최악의 내전이 일어납니다. 8년 동안 총 20만 명이 사망하는데 이때 가장 악명이 높았던 반군 사령관이 조슈아 블라히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당시 나이가 20대 초반이었어요. 20대 초반의 반군의 사령관이에요. 왜 그러냐? 능력이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전쟁 전에 10대 소년병들에게 마약에 취하게 하고 전쟁에 내보내는 거예요. 총알받이 세우는 거죠. 마약에 취하니까 애들이 총알이 날아오는지 무슨 폭탄이 터지는지 상관없이 나가서 총알받이에서 싸우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의 심리를 읽어내는지 전쟁에 나가기 전에 그 부하들을 모아놓고 살아있는 사람의 심장을 꺼내서 그 자리에서 먹는 걸 보여주고 흙마술 같은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어린 소년병들이나 이 반군이 이 조슈아를 그냥 단순히 지도자가 아니라 신으로 추앙하는 거예요. 그의 말 한마디면 신이에요. 그래서 이 조슈아가 죽인 사람이 2만 명이 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날도 여느 때처럼 무자비한 학살을 지휘하러 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의 눈앞

0: 앞에 너무나 강렬하고 거대한 빛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벼락 같은 음성이 뼛속까지 뒤흔드는 거예요. 너는 왜 내 사랑하는 죄 없는 아이들을 죽이느냐? 예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 압도적인 영광 앞에 수만 명이 보고 있는 부하들이 보고 있는 그 앞에 이 살인마가 그 자리에서 꼬꾸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는 즉시 그 옛날 사울처럼 내가 전쟁을 그만두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병사들을 모아놓고 그 자리에서 흙맛을 부적과 자신이 그동안 권력의 상징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불덩이에 던지고 반군을 해체시켰어요. 내전이 끝나고 2008년 라이베리아 진실화해위원회가 열릴 때 희생자의 어머니들이 모인 재판정에 그는 자발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솔직하게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해요. 나는 살인마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진실한 사과에 당시 희생자들의 어머니들이 눈물로 용서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너무나 부끄러웠을 텐데 자신의 지난날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삶으로 변화된 것을 보여주는, 진짜 예수를 삶으로 보여주는 이 조슈아 블라이. 그 이후에 그는 지금 나이가 50대 중반인데 목사님이 되었어요. 라이베리아 빈민가로 가서 자기가 마약을 먹였던 그 소년병들을 다시 품고 한 생명 한 생명을 먹이고 씻기고 기술을 가르치는 고아원의 원장이 되어 있어요. 이러한 그의 변화를 보고 어린 소년병들도 한 사람 한 사람씩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는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내 삶은 무너져 내리고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완벽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평가에서 뒤처지지 않는 내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둥바둥, 내 속사람은 다 죽어가는데 보여줘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다 끊어지는 줄 하나 붙들고 아둥바둥 그렇게 매달려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사람에게 나를 보이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꼭 이 말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 인생의 가정에 역풍이 불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리셋을 시킬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이 생각해도 기가 막힌 과거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치불구하고 주님께 엎드려 살려달라고 고백하십시오.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삶 자체를 뜯어 고치는 방향으로 가보십시오. 그러면 망한 내 인생,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가족들의 관계, 진흙 수렁에 빠진 우리의 가정,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 리셋하셔서 나에게도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수 시내가에 지금까지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407-9191번, 지역번호 031-407-9191 꿈의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수 시내가에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친정 엄마가 일찍 한 60대 초반부터 아프셨어요. 파킨슨병이 오셔서 거동이 어려워지시면서 원래 새벽 예배도 매일 가고 그러셨는데 잘 못 가게 되시면서 극동방송으로 예배 드리시고 거의 24시간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전파 선교사 가입하셔서 전파 선교도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원래 저희 자녀들은 엄마가 제일 먼저 교회에 나가시고 저희들은 안 나가다가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가고 그리고는 엄마의 기도로 지금은 다 예배드리고 있어요. 저는 엄마가 교회를 못 가시는데 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기 때문에요. 너무 좋고 너무 감사했어요. 예배 드리러 교회 가실 수 없는 분한테는 너무너무 귀한 방송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하나님께서 엄마의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저희 형제들을 다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너무 감사드려요. 이제는 저희들이 엄마 닮아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녀들로 저희들이 살려고 노력할게요.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1: 믿음의 어머니가 눈물로 심은 구원의 씨앗, 전파 선교사. 자녀를 향한 영혼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이 생명을 구원하는 사역에 동참해 주세요. 여러분께서 전파 선교사로 헌신하실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생명의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지금 바로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세요. 전파선교사로 헌신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지금 극동방송과 함께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8월 24일 월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과 오전 5시 30분에 가을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서울 영락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은성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은혜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 언양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병원 원목실에서 병원전도 봉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병원에 오시는 거동이 불편하신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귀가하실 때까지 동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도봉사에 동참하실 분들은 울산병원 대표전화 지역번호 052-259-5000번 지역번호 052-259-5000 울산병원 원목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과 울산루체예술단이 후원하는 2016 여다교 바이올린 토크 콘서트가 열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여다교의 아름다운 연주와 함께 피아니스트 임주환, 비올리스트 박수환이 특별 출연하며 피아니스트 홍보라의 반주가 더해져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희 교수의 진행으로 함께하는 이번 연주회는 8월 23일 주일 오후 5시 울산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관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대전 유성구 계백로에 위치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한밭제일교회에서 청소년과 장년 공동체를 담당할 목사님을 모십니다. 건강한 교단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분을 모시며 백석신학대학원 졸업자, 해당 사역 유경험자를 우대합니다. 45세 이하이자 운전면허를 소지하신 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택이 지원되며 퇴직금과 자녀학자금이 지원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 한밭제일교회 지역번호 042-541-3990번 지역번호 042-541-3990번 대전 한밭제일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 지원사업 선정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클라리넷 연주회 피리 부는 혜성이와 이상한 나라의 초대가 8월 22일 토요일 저녁 6시 울산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발달장애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연주와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특별 무대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지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올여름 찬양으로 달릴 준비 되셨습니까? 찬양의 은혜가 끊임없이 이어지니 성령의 벨트 단단히 매시고요. 준비되셨죠? 자, 그럼 출발합니다. 찬양의 은혜가 끊임없이 쏟아지는 2026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0: 우상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은혜정원교회 조현식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태화왕 국가정원 은하수 다리 앞에 위치한 은혜정원교회 조현식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엘로의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나누면서 은혜를 받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살아가세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또한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다가오셔서 말씀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응답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엘로이 하나님이라 부른 한 여자를 발견해요. 그 여자는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여자는 애굽 사람이었고 종이었습니다. 이름은 하갈인데 그녀는 애굽 여인으로 하나님을 모르지만 아브라함과 사례의 가정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알게 된 여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주인인 사례의 명을 받아서 섬겼던 종이지만 그 사례의 큰 사랑을 입어서 은총을 입어서 아브라함의 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까지 임신하게 되죠. 그런데 이때 그녀의 잘못을 통해서 아브라함 집에서 도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고생이 열렸죠. 이 모습을 보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찾아오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하세요. 내가 어디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질문하시죠. 이때 하갈이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 채 짧게 대답해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간다고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잠잠히 대답하십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러면 내가 낳을 아들 그리고 너의 걱정 너의 삶까지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이 깨닫습니다. 나의 문제의 가장 깊숙한 고통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향하여 엘로이 하나님이라 부르면서 돌아갔습니다.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니 2개월 후에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됐어요. 꼼짝 말아였어요. 나가지도 못하고 모이지도 못하고 교제하지도 못하고 식사까지 못했으니까요. 혼밥 먹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거의 다 부정적인 생각들과 말들이 제 안으로 침투해 들어왔어요. 게다가 아내가 암 판정을 받아서 항암과 수술까지 해야만 했던 총체적인 어려움의 시간이었어요. 교회와 사역, 가정과 자녀, 그리고 빚과 재정적 어려움들. 캄캄했죠. 한 장로님이 와서 기도하셨는데 아직도 생생해요. 하나님, 앞이 캄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저희들은 그 어려운 시기에 믿는 자들 적은 수지만 모여서 예배하는 데 집중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손길을 통해서 돌보시고 계셨다는 것을 알기

0: 까지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1년 정도가 됐을까요? 한 연로하신 권사님이 찾아오셨는데 걷지를 못하세요. 계단을 못 올라가세요. 그래서 계단을 손을 짚고 두 손 두 발을 짚고 기어서 올라가셨어요. 그 권사님이 예배 드리고 나서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이 동네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저희가 교회 개척하기 수년 전부터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를 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응답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로부터 우리는 같이 새벽 예배를 시작했고 그 새벽 예배 드린 이후에 매년 새 교육을 하는 새로운 신자들이 왔고 세례를 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어. 이 외에도 참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이 있죠. 여러분, 코로나라는 전혀 겪어보지 못한 그런 어려움들, 그리고 그것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세계적인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죠.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무엇보다 신앙적으로 우리를 움츠리게 만들고 교회 나가는 것을, 예배드리는 것을 어렵게 느끼게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럴수록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물으셨던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라는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알려주시는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하갈이 경험했듯이 우리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갈에 말씀하신 그 중심에는 믿음의 공동체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갈에게, 사라에게 돌아가라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는 믿음의 공동체로 돌아가라는 것이에요. 어려울수록, 혹은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난관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일지라도 믿음의 공동체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며 우리가 함께 돌아가서 예배하고 살아갈 때, 섬기며 살아갈 때 내 삶 한가운데서 나를 돌보시는 엘로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돌보시고 가정을 돌보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엘로이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돌아갑시다.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게요.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은혜받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주 앞에 나가려고 결심하고 또 마음을 모두지만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많은 주변의 환경 때문에 쉽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갈을 부르시고 하갈에게 함께 하시고 하갈의 가장 깊은 고통과 어려움을 아시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가장 마음 깊숙이 있는 상처들과 문제들을 아시고 하나님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 돌아가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치료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평안한 물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 살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그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을 보고 계세요. 그리고 당신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오실 분, 다시 교회에 나가기 원하시는 분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예수라고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설문지를 보내드립니다. 내용을 기입해 주시면 신앙상담, 교회 추천, 여러분이 원하시는 부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건강한 교회. 김현태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은광교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오늘은 아이작 왓츠님의 찬송시를 묵상하면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맘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오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다 가져도 주 은혜 못 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89편 말씀 함께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의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여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지혜의 말씀 시편 89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새 것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0: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또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1: 친정 엄마가 일찍 한 60대 초반부터 아프셨어요. 파킨슨병이 오셔서 거동이 어려워지시면서 원래 새벽 예배도 매일 가고 그러셨는데 잘 못 가게 되시면서 극동방송으로 예배 드리시고 거의 24시간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전파 선교사 가입하셔서 전파 선교도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원래 저희 자녀들은 엄마가 제일 먼저 교회에 나가시고 저희들은 안 나가다가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가고, 그리고는 엄마의 기도로 지금은 다 예배드리고 있어요. 저는 엄마가 교회를 못 가시는데 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기 때문에요. 너무 좋고 너무 감사했어요. 예배드리러 교회 가실 수 없는 분한테는 너무너무 귀한 방송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하나님께서 엄마의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저희 형제들을 다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너무 감사드려요. 이제는 저희들이 엄마 닮아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녀들로 저희들이 살려고 노력할게요.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2: 믿음의 어머니가 눈물로 심은 구원의 씨앗, 전파 선교사. 자녀를 향한 영혼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이 생명을 구원하는 사역에 동참해 주세요. 여러분께서 전파 선교사로 헌신하실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생명의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지금 바로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세요. 전파선교사로 헌신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지금 극동방송과 함께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거룩하심으로 우리도 모든 행실에 주님의 선하심과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삶.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성도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안녕하세요, 조시연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의 노래 고백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수요일 밤입니다.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다시 한번 인사드려요. 진행을 맡은 조시현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의 고백을 다시 한번 마음

새겨봅니다. 우리의 모든 행실에 주님의 선하심과 또 온전하심을 이루며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Evening Praise 오늘도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의 선하심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는데요.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조찬미와 오영은이 함께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그리고 Love, Joy, Peace가 부른 새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두 곡의 찬송가 들려드릴게요.

에어컨보다 더 시원한 건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사람들 북적이는 바다 대신 찬양 속 주님과 단둘이 있는 여름. 이건 나만 알고 싶은 은혜의 플레이리스트. 지금부터 마음까지 맑아지는 서머 스페셜. 여기 극동방송이에요.

네, 두곡 함께 하셨습니다. 조찬미와 오영은이 피처링한 재즈 맡은 우리 구주, 그리고 Love, Joy, Peace가 부른 내 진정 사모하는 새 찬송가 88장 띄워드렸습니다. 수요일 밤 함께하는 Evening Praise를 듣고 계십니다. Evening Praise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을 기다려요.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은 50원, 긴글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극동방송 앱을 통해 참여해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비용 없이 참여하실 수 있고요. 또 언제든 실시간 채팅을 통해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실 수 있으시니까요. 앱을 통해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탑린의 Is He Worthy 그리고 김도현의 가을 들려드렸습니다. 수요일 밤 함께한 이브닝 프레이즈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끝곡은 Parachute 밴드의 Complete 온전케 되리 우리의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면서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조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평안하세요.

0: 상담과 함께하는 5분 인터뷰.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해요.
1: 안녕하세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중산초등학교 6학년 문서윤 단원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가을쯤으로 기억합니다. 교회에 계신 집사님께서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원 모집을 추천해 주셨고 흥미가 생기면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활동을 하면 뭐가 가장 좋은가요?
1: 언니 동생들과 함께 다 같이 모여 참여하고 합창단이라는 공동체 생활 안에서 책임감을 기를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0: 우리 서윤이는 하나님과 많이 친해졌나요?
1: 확실히 전보다 더 친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중에 학교 생활만 할 때는 하나님을 찾는 일이 적었는데 합창단에서 찬양을 하면서 들어가기 전에는 안 틀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럴 때마다 잘 틀리지 않아요. 뭔가 바로 들어가기 전에도 잘 안 떨려요.
0: 그러면 반대로 힘들 때도 있나요?
1: 저는 합창을 하면서 노래가 생각하는 것처럼 잘 되지 않을 때나 안무가 이상적인 느낌으로 잘 되지 않을 때가 힘들었어요. 생각할 때는 90도로 되는데 실제로 보면 90도가 아닌 것처럼 거울이 있는 곳에서 연습을 해야 하는 이유.
0: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은 뭐예요?
1: 처음 들어왔을 때 한 미국 케네디 센터에서 한 공연이 제일 기억에 남았어요. 가장 열심히 오래 준비했기도 하고 해외에서 하는 첫 공연이라서 가장 기대되고 설렜던 것 같고 끝나자마자 바로 기립박수를 쳐주셔서 기분이 좋았어요. 되게 화음이 잘 만들어졌어요. 소프라노, 메조, 알토가 되게 잘 나눠져서 좋았어요.
0: 우리 서윤이에게 어린이 합창단은 어떤 의미인가요?
1: 어린이 합창단은 저에게 복음을 전하고 찬양하게 하며 저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곳이에요. 찬양하는 친구들과 추억도 쌓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0: 만약 서윤이가 어린이 합창단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1: 없었다면 허전했겠죠? 왜냐하면 찬양도 자주 안 하고 왜냐하면 합창단을 다니면 찬양이 계속 귀에서 맴돌아서 계속 흥얼거리게 되는데 그런 것도 없었을 거고 여기에 있는 친구들은 다 찬양하고 다 소중한 친구들이니까 허전했을 것 같아요. 없었다면? 어린이 합창단은 나에게 복음이다. 왜냐하면 저에게 어린이 합창단은 복음을 배우고 전하는 곳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어 정말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0: 서윤이가 어린이 합창단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고 계실 텐데요. 부모님을 향해서 감사 인사 드려봅시다.
1: 항상 합창단 데려다 주시고 항상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앞으로도 잘 부탁해.
0: 신입 단원들을 향한 환영의 인사도 부탁해요.
1: 안녕, 얼른 와서 다 같이 찬양하자. 찬양으로 하느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어.
0: 가장 맑고 순수한 음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정과 배려, 사랑과 희생을 배울 수 있는 바로 그 자리,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를 하나님 안에 가장 건강하고 올바르게 키워낼 수 있는 방법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1: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화이팅!

0: 이 프로그램은 63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한 믿음의 출판사 생명의 말씀사와 함께합니다. 거룩한 전쟁은 철로 역정으로 알려진 존 번연의 또 다른 대표작으로 악의 세력들이 어떻게 성도의 내면을 공격하고 그로 인해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다양한 묘사를 통해 소설의 형태로 구성한 작품입니다. 13장 사악한 음모. 안식일이 되자 맨소울 사람들이 보조 설교자인 양심 씨의 설교를 들으러 모였다. 그날 양심 씨의 목소리가 천둥에 치듯 맨소울에 쩌렁쩌렁 울렸다. 그날 설교의 본문은 요나서 말씀이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그날 설교의 능력과 권위는 이전에 들었던 것과 사뭇 달랐다.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충격을 주어 사람들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설교가 끝나고도 사람들은 집에 돌아가지 못했다. 이후 깨달은 죄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며칠간 그저 망연자실했다. 양심 씨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를 보여주었을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죄를 절실히 깨닫고 부들부들 떨었다. 맨소울을 향해 설교를 하며 그는 이렇게 울부짖었다.
1: 나는 얼마나 불행한 자입니까? 내가 그렇게 악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왕자님이 맨소울에 그분의 법을 가르치라고 나를 설교자로 세우셨는데 그런 내가 어리석게도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가장 먼저 죄에 빠져들었습니다. 내 눈앞에 죄가 닥쳤을 때 소리 높여 악을 대적해야 했는데 오히려 맨소울이 그 죄에 완전히 파묻히도록 내버려 두어 결국 임마누엘 왕자님을 맨소울에서 쫓아내고 말았습니다.
0: 양심 씨는 주어진 임무에 태만했다며 맨소울의 모든 장로와 귀족들을 책망했다. 이 무렵 끔찍한 역병이 맨소울에 창궐해 주민 대부분이 극심한 고통을 당했다. 장군들과 군사들도 점차 기력을 잃었다. 침략을 받아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주민들도 장군과 군사들도 맨소울을 보호할 힘이 없었다. 맨소울 거리에는 창백한 얼굴로 팔을 힘없이 늘어뜨리고 비틀거리며 간신히 걷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신음과 탄식이 온 성을 휘감았다. 많은 이들이 병상에 누워 죽을 날만 기다렸다. 임마누엘 왕자가 사람들에게 준 옷은 형편없이 망가지고 지저분해졌다. 해지고 찢어진 옷도 있었고 축 늘어져 바람이라도 불면 날아갈 만큼 병약해진 몸을 그대로 드러내는 옷도 있었다. 이처럼 슬프고 절박한 상황이 얼마간 지속된 후 보조 설교자가 금식의 날을 선포했다. 그리고 그날을 위대한 샤다이 왕과 그 아들에게 행한 악함을 회개하며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날로 삼았다. 천둥 장군에게 말씀 선포를 부탁했다. 금식의 날이 되자 천둥 장군은
1: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0: 라는 말씀을 본문으로 설교했다. 그는 먼저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을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완전한 멸망을 맞이해야 한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누구의 권위로 이 말씀이 선포됐는지 밝혔다. 바로 샤다이 왕의 권위였다. 마지막으로 심판의 이유를 설명하고 설교를 마쳤다.

0: 본문의 진리를 너무도 분명하게 적용했기 때문에 불쌍한 맨소울 사람들은 덜덜 떨었다. 지난번 보조 설교자의 설교와 이번 설교는 맨소울 사람들의 마음을 바닥까지 휘저어놓았다. 양심 씨의 설교로 잠에서 깨어난 자들이 계속 깨어있도록 해주었다. 온 성에 슬픔과 애통과 절규밖에 들리지 않았다. 천둥 장군의 설교 이후 사람들이 모여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상의했다. 보조 설교자가 말했다.
1: 하지만 경외 씨의 조언을 먼저 구하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하지 않겠습니다. 경외 씨는 왕자님의 생각을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이해하는 분이 아니십니까?
0: 그래서 경외 씨를 청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을 물었다. 경외 씨가 대답했다.
1: 제 생각에는 맨소울이 이처럼 고난을 받는 때에 맨소울로 인해 마음이 상하신 임마누엘 왕자님에게 겸손히 청원서를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은총과 은혜의 왕자님이 노를 푸시고 여러분에게 돌아오실지도 모릅니다.
0: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그의 조언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자신들의 청을 담은 청원서를 작성했다. 다음 문제는 누가 이 청원서를 들고 왕자님에게 갈 것인가였다. 시장인 명철경을 보내자는 데 모두 찬성했다. 명철경은 이 임무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임마누엘 왕자가 있는 샤다이 왕의 궁정을 향해 출발했다. 샤다이 왕의 궁정에 도착해보니 문이 굳게 닫혔고 경비가 삼엄했다. 청원서를 들고 간 명철경은 오랫동안 성 밖에서 기다려야 했다. 한참을 기다리다가 수비대중 한 사람에게 왕자님에게 가서 문 밖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는지, 왜 왕자님을 찾아왔는지 말씀드려 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샤다이 왕과 임마누엘 왕자에게 가서 맨서울에서 온 명철경이 왕자님을 뵙고자 성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다고 아뢰었다. 명철경이 샤다이 왕의 궁정까지 찾아온 이유도 전했다. 하지만 왕자는 성 밖으로 나오지도 않았고 명철경에게 성문을 열어주라고 명하지도 않았다. 대신 이런 답을 전하도록 했다.
1: 그들이 내게 등을 돌려놓고 이제 고난을 당하니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구나. 내게 등을 돌리고 그들이 찾아갔던 육적 안일시를 그들의 지도자요, 주요, 환란 때의 보호자로 삼으면 되지 않는가? 왜 번영을 누릴 때는 나에게서 멀어지더니 고난을 당하니 날 찾아오는가?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FEBC 신학 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2: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1: 백석대학교 설립.

0: 의학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시편 34편 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 시를 쓸 때는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적의 손에 잡혀 목숨이 위태롭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막막한 자리에서 그가 한 일은 그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두려움이 클수록 더 붙들 분이 분명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밤도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으로는 Elevation Worship의 Trust in God이었습니다. 방금 들으셨던 Trust in God의 후렴은 내가 주께 구함에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그래서 나는 주를 신뢰한다라는 고백을 그대로 담은 가사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쓴 간구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다라시라는 그냥 한번 부탁하는 게 아니라 끈질기게 찾고 매달린다라는 뜻이더라고요. 잠깐 기도하고 마는 게 아니라 될 때까지 찾는 겁니다. 신뢰라는 건 그냥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매달리고 부르짖고 응답을 경험하는 것, 그게 쌓여서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건 그렇게 찾고 매달린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장윤영의 영원으로 이어진 Here Around Worship의 하늘의 소망을 두는 자들, Tent Makers의 예수의 십자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페트라의 Ancient of Days, Darrell Evans의 Trading My Sorrows, 그리고 Matt Redman의 Did You Feel the Mountain Trembles, Tremble까지 전해드렸습니다. 5278번님께서 아내가 병원에 있어요. 아프지 않고 잠 푹 잘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예, 아, 병원에 계신 가족이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 계시면 정말, 예, 마음이 심란하기도 하고 계속 기도가 절로 나오죠. 예, 아프지 않고 또 빨리 퇴원할 수 있게 되기를 같이 기도합니다. 3590번님께서 예수를 따라 후회함도 없고 주저함도 없네. 그 길을 가리라. 망설임도 없고 두려움도 없네. 그 길을 가리라. 아멘 하고. 이게 찬양 가사인가요? 예, 같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내일도 엄마랑 새벽 기도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이라고. 그러려면 빨리 주무셔야 될 텐데. 예, 저도 새벽 기도 안 간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대단하십니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어노인팅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그리고 아이자 61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홀리 임팩트의 십자가의 사랑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유형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썸머 스페셜 서윤영입니다. 이번 썸머 스페셜 기간 동안에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테마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는 각각의 개별적인 열매가 아니라 성령 충만할 때 함께 나타나는 단 하나의 온전한 열매를 뜻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열매, 두 번째는 이웃을 향한 열매, 세 번째는 자신을 향한 열매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자신을 향한 열매, 충성, 온유, 절제 함께 하는데요. 이번 주에는 충성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맡은 일에 신실하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변함없는 신뢰를 지키는 것, 그것이 충성입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내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바이올린 민유경의 아름다운 연주 찬송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송 임재청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서윤영입니다. 이번 주간 충성의 열매로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충성하고 계신가요? 각각의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충성스럽게 이루는 자, 이 충성도 정말 꼭 갖고 싶고 내 삶에서 맺고 싶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충성은 종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이리 가라 하면 가고 저리 가라 하면 가고 한결같은 모습도 저는 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이 요동치지 않고 주인이 말씀하신 것을 묵묵히 이루어내는 것, 충성입니다. 오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종종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 별그대에서 서머 스페셜 기간 동안에는 신청곡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테마를 가지고요. 저희가 나누고 있는데 방송 들어오기 전에 기도하면서 선곡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서머 스페셜이 끝나는 그 주간, 날짜를 보니까 8월 17일 주간부터는 여러분의 신청곡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함께 나누는 찬양 들으시면서 기도도 하시고요. 또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충성을 맺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기도하면서 이 시간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0: 공동방송 서머 스페셜
1: 아이 시원해.
2: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의 사명을 이루는 것, 그것 또한 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충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걸어가시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저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충성을 다짐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충성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0: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새로 배우는 문자나 단어를 암기할 때 주변에 비슷한 모양이나 익숙한 이미지를 사용하는 연상을 이용한 공부법을 많이 사용하곤 하죠. 연상되는 것 우리 일상에서도 흔하게 발견하게 되는데요. 사과 모양을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태블릿 PC나 핸드폰이 떠오르고 커다란 알파벳 M자를 보기만 해도 맛있는 햄버거가 떠오르는 것처럼 말이죠. 일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과 행동 속에서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떠올리게 한다면 세상에 그보다 더 멋진 일은 없겠죠. 사랑과 희생으로 이웃을 섬기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송경민의 행복으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최고의 행복인 것을 믿습니다. 네비 펠프스의 내 평생에 가는 길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토브 제이의 오신실하신 주 들려드릴게요.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앵크리스토 월십의 주가 필요해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오늘의 월십에 정결하게 하는 셈이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하은의 인내하신 구세주여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사랑 이야기의 속죄하신 구세주를 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레버 맥킨타이어의 살아계신 주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최정원의 주님여 이 손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조은영의 때가 되면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서원지의 무지개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로버트 로빈슨과 해리 민즈의 His Eyes on the Sparrow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극동방송의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때때로 북한에서 내놓는 담화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 또 표현을 보면 참 거칠고 무례하다 여겨질 때도 있어요. 일부러 강하고 센 표현을 쓰고 있겠지만 상대를 존중하는 모습은 사라진 지 오래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적대시하면서 날선 말을 주고받는 것, 신뢰 회복이나 관계 개선, 나아가 하나 돼야 할 일에 도움이 될 일은 하나도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길고 또 멀리 내다봤을 때 지금의 남북관계는 깊은 고랑에 있는 것만 같을 거예요. 다시 이 사이클이 올라가서 따스한 햇볕을 받을 꼭대기에 있을 때 서로를 축복하며 함께하는 그런 행복을 기대하는 날도 분명 올 텐데 말이죠. 그때 가서 부끄럽지 않게 지금의 날선 말을 주고받는 것을 보면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담아서 우리는 따스한 말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지적이나 비난하는 것들이 당장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는 있겠지만요. 용서와 화해의 말이 이 마음을 스르르 녹아버리게 만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젠가는 순식간에 가까워지고 하나 되는 날이 오겠죠. 그날을 위해서 지금의 토양을 잘 가꿔갔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이 시간은 남북한 전역의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 그리고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땅에서 남몰래 이 방송에 귀를 기울이면서 외부의 소식을 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계실 분들께 방송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는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또 북한 지역분들에게는 자세한 날씨 정보가 정말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날씨까지 오늘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또 찬양과 함께 할 텐데 말씀 찬양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생각해보고 느껴보시는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께서는 복음 통일에 대해서 함께 기억해 주시고요. 마음 모아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남북한 청년들의 마음을 모아서 통일을 준비합니다.
1: 너와 나의 어울림.
0: 자, 오늘도 귀한 이야기 나눠주실 남북한 2030 청년분들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각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3: 안녕하세요. 행복입니다.
4: 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5: 안녕하세요. 감자입니다.
6: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온 순입니다.
0: 반갑습니다. 야, 우리 북에서 온 순이님도 계시고 감자님, 행복이님, 그리고 크리스탈님이 새롭게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분들과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오늘의 주제 함께 하시죠.

0: 북한은 계속 우리 대한민국, 남한과 적대적 두 국가를 주장하며 차가운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관계 개선 노력에 꿈을 깨라라고 발언하며 그런 시도조차 거부하고 있는데요.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차디찬 남북관계. 그런데 그냥 바라보고만 있어야 할까요? 우리 국민들은 또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걸까요? 남북한 청년들이 말하는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의 해법은 무엇일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 남북관계가 어느 때보다도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시간만 흐르고 있는데 지금 이 관계를 두고만 볼 것이냐 아니면 어떤 노력이라도 해야 될 것이냐 우리 청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지금 남북관계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2: 매우 좋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식이나 뉴스를 통해서도 우리는 뭐 평화를 외치고 많은 것들을 시도하고 있지만 절대 좋은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3: 네, 저는 요즘 이게 북한에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우다 보니까 가족이 있잖아요, 북한에. 네, 근데 이게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우면 우리는 가족이 아니냐, 그렇다고. 네, 그런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북한을 좀 다시 배우는 시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 솔직히 80년 동안 많은 그런 노력을 해왔지만, 뭐 정치적 이념, 그런 것 때문에 안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노력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요즘에 북한에서 민족을 내세우지 말라, 통일을 말하지 말라 이러니까 북에서 온 우리 입장에서는 솔직히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죠.
1: 지금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에 있다. 네. 사실 적대적 두 국가 때문에 많은 탈북민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시더라고요.
3: 맞아요. 네. 가족이 있는데
1: 그러니까요.
3: 그 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남의 나라면 갈 수나 있지 않아요? 그건 남의 나라도 아니고 어떡해요? 가지도 못하고.
1: 그러니까요.
3: 뭐 그렇다고 해서 가족을 아주 외면하고 살 수도 없는 거고 근데 계속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게 우리 탈북민들인 것 같아요.
1: 이거 남북관계가 좋지 않으니까 탈북민분들이 정말 힘들어하시는 네.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4: 네. 저도 아침에 뉴스를 볼 때마다 북한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뉴스보다는 이제는 부정적인 뉴스가 주를 이루다 보니까 점점 제 주변의 청년들도 그렇고 이제는 통일에 대한 관심이 부정적으로 좀 바뀌어져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남북관계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화와 신뢰 회복이 조금 더 필요해 보입니다.
5: 네. 이 남북관계 갈등 관련된 뉴스나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이와 관련된 그런 사람들 입장도 굉장히 난처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3: 제가 요즘에 북한학 공부하는 사람들, 통일을 위해서 연구하는 사람들하고 좀 많이 접촉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도 지금 하는 소리가 통일을 해야 되냐 아니면 우리 이 상태로 그냥 있어야 되냐. 근데 그냥 이 상태로 있으면 우리는 진짜 영영 남의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난처한 상황인데 어떻게 해결을 해나갈지 그게 제일 중요한 난관인 것 같아요.
1: 사실은 우리 정부도 되게 곤란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여러 가지 노력을 선제적으로 유화적인 제스처를 계속 보이고는 있지만 북한에서는 아예 대응을 하고 있지는 않고 우리가 끌려가는 모습이 어느 정도는 있거든요.
3: 근데 그게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보면 햇볕정책 때도 달란들을 다 주고 그다음에 뭐 또 그다음 거기서 또 막

0: 군사적 긴장감을 또 하면 또 우린 또 우리대로 긴장하고 맨날 거기서 하는 제스처에 따라서
1: 맞아요.
0: 우리가 지금 맨날 긴장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국이 주도권을 잡아가지고 네. 좀 이 문을 열어가든지 외교적으로 좀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2: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상황을 그래도 두고만 보면 안 된다라는 네. 생각이 더 크신가요?
1: 네. 네, 그럼요. 그런 생각이 진짜 크고요. 방금 우리 순희 씨가 북한에서 오신 분의 심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사실 우리가 부정적인 뉴스를 겪을 수밖에 없는 거는 저희가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맞아요. 앞으로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은 들어요.
2: 계속 대결 상태니까.
1: 네, 왜냐하면 군사적으로도 사실 저희한테 주적은 북한이래요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다 생각이 드는데 네. 전문가도 지금 맞아요. 갈피를 못 잡고 네. 있는데 우리 청년들의 입장에서 또 하나님을 믿는 청년들이 어떤 방법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많이 고민을 했어요. 해본 결과 저희가 이제 남북 관계를 어쨌든 형식적으로든 법제적으로도 이끌 수 있는 게 정치잖아요. 저는 이제 정치인들이 좀 새로워지는 게 맞아요. 필요하다고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정치의 네.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근데 왜냐하면 그 정치에서 통일에 대한 법 과 모든 것들이 다 결정이 되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가장 핵심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서 정말로 새로운 그 하나님의 정치인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북한 인권이 그냥 어떤 하나의 인권이 아니라 천부 인권으로 회복되게 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맞아요. 생각하고
2: 네.
1: 그렇게 선봉에 서 계실 때 저희들이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0: 맞아요. 지금 보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게 막힌
2: 그렇죠.
0: 지금 하늘도 막히고 땅도 막히고 다 막혔는데 우리 뭐 아무리 뭐 정치인이고 청년들이고 뭐 머리 맞대고 있어봐야 진짜 해결할 방법이 안 나오잖아요.
2: 맞아요. 우리가. 이게 사실은 정답이에요. 하나님께서 네. 이제 하셔야 되는데 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역할 네. 우리 정부나 여러분이 바라는 그런 모습이 또 노력들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십니까?
3: 네. 우선은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신뢰를 먼저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서로 말이 끊겨있기 때문에 작은 일도 크게 오해로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요. 우선은 말부터 섞어야 오해도 풀고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첫 걸음이라고 생각해요.
2: 대화가 사실은 제일 중요하고
1: 맞습니다.
2: 그래서 이 대화의 자리로 끌어오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1: 네.
2: 이전 정부에서는 좀 압박책을 쓰기도 했고 지금은 네. 유화책을 쓰고 있는데 네. 북한이 반응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1: 네.
2: 그래도 북한을 좀 움직이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4: 아까 크리스타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늘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손을 먼저 내미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어주겠지? 기다리다 보면 결국 손은 맞잡지 않고 끝나는 경우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무응답인 걸 알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계속 내민다면 언젠가 한 번은 스치기라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무응답이라고 낙심하고 아 멈춰야지 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내밀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밀고 더 나아가서 내밀고 하다 보면 정말 스치는 순간이라도 있을 거라고 믿어요.
0: 제 생각인데요. 저는 이때까지 우리도 많은 노력을 했었잖아요. 남북한이 서로 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뭐 북한에서 지금 뭐 미국하고 얘기를 할지언정 우리하고 얘기를 안 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외국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일본하고 얘기할지언정 한국하고 네. 얘기를 안 하겠다는데 외국 국제사회에서 좀 도와서 우리 이게 얼어붙은 관계를 네. 좀 개선을 할 수 있게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2: 이제 북한이 미국이나 일본과 먼저 대화를 하더라도 우리 정부의 네. 역할이 분명히 필요할 거거든요.
0: 네.
2: 중간에서 조율이라든지 네.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1: 네.
2: 우리 정부가 그런 외교적인 노력도 분명히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말씀이십니다.
3: 미국과 일본과는 대화를 하겠지만 우리랑은 대화를 하지 않겠다라는 이 상황은 정말 현재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의 관계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치달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인 것 같아요.
2: 네.
1: 맞아요.
2: 근데 저는 사실 여기에서 포인트가 한 번이면 바로 반대가 될 것 같거든요.
1: 네, 네.
2: 왜 강한 부정이면 긍정이라는 그런 맞아요. 것도 있잖아요.
1: 네. 나한테 좀 잘해줘. 막
2: 너무 싫은데 어떤 네. 포인트가 있으면 바로 남북한의 사이는 금방 네. 좋아질 수 있을 텐데
1: 맞아요.
2: 우리 정부 당국자들이 그것이 뭔지를 분명히 네. 지금 노력하고 있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들, 정치인들의 네.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게 정말 필요할

0: 맞습니다.
1: 맞아요. 가장 중요하죠.
2: 그게 네. 뭔가 네. 하나님이 일하시는 네. 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맞아요. 근데 정답은 알아요. 하나님이 네. 하셔야 된다라는 거.
1: 맞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아멘. 하십니다.
2: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것에 네. 우리가 기도함으로 동역하는 것. 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1: 아멘. 네.
2: 자, 오늘은 얼어붙은 남북한 관계 가운데 그래도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함께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모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엔 또 다른 주제로 우리 남북한 청년들을 통해서 통일을 꿈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2030 남북청년들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2: 지금까지
3: 너와 나.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을 마지막 기회라고 규정하며 협상 결렬 시 대규모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또다시 경고했습니다. 열람뉴스는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의 유조선 운항이 급감하면서 중동 원유 수송이 이란 전쟁 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를 맞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한국은행이 지정학적 불안에 대비해 13년 만에 금 현물을 직접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전국적으로 기록적인 폭염이 연일 이어지면서 광주와 세종 등 11개 지역에서 일 최고 기온 기록이 새롭게 쓰였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우리나라 해군이 사상 처음으로 대형 수송함 독도함의 함장에 여군인 배선영 대령을 임명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멕시코에서 한국어 교육이 확대되면서 올해 가을학기부터 중고등학교 13곳에 한국어반이 새로 개설됩니다. 동아일보는 덴마크가 여성까지 징집 대상으로 포함하는 새 징병제를 시행하고 왕위 계승 서열 2순위인 이사벨라 공주도 군 복무를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동아일보는 제주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이 분실물을 찾아준 한국 경찰에게 한글 손편지를 전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입니다. 북한의 보위 기관이 탈북민 가족에 대한 미행과 감시를 강화하면서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인간관계까지 위축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조선일보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새로운 협상을 마지막 기회라고 규정하며 강도 높은 압박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결렬될 경우 대규모 군사행동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경고하면서 적국 지도부 제거를 뜻하는 참수라는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또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등 걸프 국가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대이란 공습 계획을 취소했지만 당시 계획했던 작전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 가운데 하나였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으로 협상이 본격화되면 우선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개방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이후 이란 비핵화 협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일도 허용하지 않겠다며 이란의 핵무기 보유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반면 이란은 미국과의 협상은 진행되지 않고 있고 호르무즈 해협 선박 통항 문제만 협의하고 있다고 반박해 양측의 입장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에서 유조선의 운항이 급감하면서 중동 원유 수송이 이란 전쟁 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를 맞았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은 전쟁 전 하루 평균 100척 이상에서 최근에는 하루 8척에서 11척 수준으로 90% 가까이 줄었고 홍해에서도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통항량이 평시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호르무즈 해협을 피해 홍해를 우회하는 항로를 활용해왔지만 최근 후티 반군이 이 항로를 이용하는 유조선까지 공격하면서 대체 수송로도 안전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아시아 지역으로 향하는 원유 수송선은 하루 4척 수준까지 줄어 전쟁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해운업계는 이번 위기가 원유 교역 측면에서 전쟁 발발 이후 가장 심각한 국면이라고 평가했고 전문가들은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개방되더라도 선박 운항과 물류 흐름이 정상화되기까지 최소 3, 4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한국은행이 13년 만

내 금현물을 직접 매입하기로 하면서 외환 보유 자산 다변화에 나섭니다. 한국은행은 국내에서 생산된 금 일부를 시장 가격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매입해 국내에 보관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미국과 이란의 전쟁 등 지정학적 위험이 커지고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달러화 중심의 외환 보유 구조를 분산하고 안전자산 비중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2분기부터 금 상장 지수 펀드에도 투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실물 금 보유도 함께 확대해 외환 보유 자산의 안정성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2%로 주요국보다 낮은 반면 달러화 자산 비중은 세계 평균을 웃도는 수준입니다.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국제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대비해 외환 보유 자산의 안정성과 분산 효과를 함께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광주와 세종 등 11개 지역에서 관측 이래 일 최고 기온 기록이 새로 쓰였습니다. 경남 양산이 42.5도를 기록한 데 이어 대구와 광주, 경산 등 전국 15개 지역에서는 기온이 40도를 넘었고, 기상청은 앞으로 열흘가량 폭염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상청은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겹친 이른바 이중고기압에 마른 장마와 높은 해수면 온도, 팬 현상까지 더해지면서 예년보다 훨씬 강한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장마기간 강수량이 크게 부족해 땅이 충분히 식지 못했고 바다 수온도 평년보다 높아 뜨거운 공기가 계속 유입되면서 더위가 더욱 심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산맥을 넘으며 공기가 뜨거워지는 팬 현상까지 겹치면서 폭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서울에도 처음으로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되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온열 질환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한낮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취하는 등 폭염 피해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우리나라 해군이 사상 처음으로 대령급 대형 함정인 독도함 함장에 여군인 배선영 대령을 임명했습니다. 배 대령은 해군사관학교 첫 여생도 기수 출신으로 참수리 고속정 정장과 독도함 갑반사관, 원산함 함장 등을 거치며 다양한 해상작전 경험을 쌓았습니다. 최근에는 30개국이 참가한 환태평양 훈련에서 연합 해군 구성군 사령부 해양작전본부장을 맡아 우리 해군이 아시아 국가 최초로 연합 해군 구성군 사령관 임무를 수행하는데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현재 해군에는 2,800여 명의 여군 장교와 부사관이 복무하고 있으며, 함장과 잠수함 승조원, 해상 초계기 조종사 등으로 활동 영역을 꾸준히 넓혀가고 있습니다. 배 대령은 여군 최초라는 상징성보다 어떤 임무가 주어지더라도 완벽하게 수행하는 독도함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독도함은 우리 해군 최대 규모의 대형 수송함으로 상륙작전과 기동부대 지휘는 물론 무인전력 운용과 재난구호, 해외 평화유지 활동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핵심 전력입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멕시코에서 한국어 교육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올해 가을 학기부터 중고등학교 13곳에 한국어 반이 새로 개설됩니다. 이에 따라 멕시코에서 정식 한국어 수업을 운영하는 중고등학교는 모두 20곳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멕시코 국립자치대학교 부설 과학인문고 5개 캠퍼스를 비롯해 군사고등학교와 공립중고등학교 등에서 한국어 수업이 시작되며 국립폴리테크닉대 부설고등학교 4곳도 한국어반 도입을 위한 협약 체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멕시코를 대표하는 국립교육기관인 멕시코 국립자치대학교와 국립폴리테크닉대까지 한국어 교육이 확대되면서 교육 기반이 한층 넓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멕시코 한국교육원은 K-POP과 드라마 등 한국 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이 한국어 학습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한국어 교육 확대가 양국의 교육문화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덴마크가 여성까지 징집 대상으로 포함하는 새 징병제를 본격 시행하고 왕위 계승 서열 2순위인 이사벨라 공주도 군복무를 시작했습니다. 새 제도에 따라 의무 복무 기간은 기존 4개월에서 11개월로 늘었으며 올해 징집병의 약 20%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징집병들은 5개월 동안

기초 군사 훈련을 받은 뒤 6개월 동안 감시와 드론 운용 등 다양한 작전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덴마크는 러시아의 안보 위협과 북극 지역 긴장에 대응하기 위해 연간 징집병 규모를 현재 5,000명에서 2033년까지 7,500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사벨라 공주는 오빠인 크리스티안 왕세자에 이어 근위 후사로 연대해서 복무하게 되며 덴마크는 이달 말 사상 처음으로 징집병을 그린란드에도 배치해 북극 지역 방위태세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제주를 여행하던 중국인 관광객이 잃어버린 카메라와 신분증을 한국 경찰의 도움으로 되찾은 뒤 감사의 마음을 담은 한글 손편지를 전달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관광객은 출국을 하루 앞두고 택시에 소지품을 두고 내렸고 비까지 내리는 상황에서 한국어를 거의 하지 못해 큰 불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순찰 중이던 경찰은 택시 호출 기록을 확인해 기사와 연락하면서 카메라와 신분증을 모두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관광객은 카메라 안에는 제주 여행에서 찍은 소중한 사진과 추억이 담겨 있었다며 영어와 번역기를 활용해 끝까지 도와준 경찰 덕분에 가장 힘들 수 있었던 순간이 가장 따뜻한 추억으로 바뀌었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경찰청은 이 사연을 소개했고 누리꾼들도 한국 경찰의 친절한 대응과 관광객의 진심 어린 손편지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 보도 내용입니다. 북한 보위기관이 탈북민 가족에 대한 미행과 감시를 더욱 강화하면서 일상적인 외출까지 통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평안북도에서는 탈북민 가족이 송금 브로커를 만나기 위해 신의주시로 이동하던 중 보위원의 미행을 눈치채고 장마당에서 서로 흩어지는 방식으로 감시를 따돌린 뒤 돈을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지역에서는 낯선 사람이 집을 드나들면 쉽게 신고될 수 있어 사람들이 많은 시내에서 브로커를 만나는 경우가 많지만 보위원들이 이동 경로까지 뒤쫓으면서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함경북도에서는 보위원의 미행을 알아차리지 못한 탈북민 가족이 송금받는 현장에서 적발돼 돈을 모두 몰수당하고 노동단련형 처벌까지 받은 사례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주민들은 탈북민 가족이 일반 주민보다 선업에 강한 감시를 받다 보니 이제는 마치 항일 빨치산처럼 보위원의 눈을 피해 움직일 정도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또 가족이 보내온 돈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것까지 막고 처벌하는 것은 지나친 조치라며 불만을 나타냈고 과도한 감시로 인해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 인간관계까지 단절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8월 6일 대한민국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목요일 우리나라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도는 구름 많겠는데요. 제주도 산지와 중산간 지역은 오전까지 곳에 따라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 21도에서 27도로 시작되겠고요. 낮 최고기온은 29도에서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북한 지역은 전 지역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평안도와 함경도는 오후부터 저녁 사이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평안도와 함경도 지역 5에서 10mm 안팎이 되겠고요. 북한의 아침 최저기온 16도에서 27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25도에서 35도로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수도권은 대체로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서울 27도, 인천 수원 26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37도, 인천과 수원 36도로 전망됩니다. 마찬가지로 강원도도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속초 24도, 강릉 23도, 원주 22도, 낮 최고기온은 원주 37도, 강릉 31도, 속초 30도로 예상됩니다. 제주도도 대체로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이어도에서만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이어도 29도, 제주와 서귀포 27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서귀포 33도, 제주 32도, 이어도 30도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예상되고요. 강계와 희천은 오후에 한때 구름이 많으면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신의주 27도, 개성 25도, 강계 21도, 낮 최고기온은 신의주 35도, 개성 34도, 강계 33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도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장진에서는 오후에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함경도의 아침 최저기온 청진 24도, 고성 23도, 장진 19도, 낮 최고기온은 고성 29도, 장진 27도, 청진 26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남해 서부와 남해 동부 모두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고요. 파도의 높이는 남해 서부가 최대 2.5m, 남해 동부가 최대 5m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6일 날씨였습니다.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 해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의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 특별히 오늘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6671 성도님이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언제부터인가 새벽녘에 잠이 깨면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를 듣고 있습니다. 저도 더 많이 기도하게 되는데요. 통일이 될 그날을 꿈꾸며 북녘 성도님들 모두 힘내세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한국의 많은 교회 성도님들이 있음을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도 한 줄의 응원과 또 기도들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찬양 전해드리고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에이든 윌슨 토저 목사님은 믿음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단지 마음속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현재로 가져오는 통로라고요.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며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현재 나타난다고 이야기하시죠. 긍정적인 생각이 아닌 말씀을 체험하고 현실을 새롭게 보는 시선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우리 주님의 말씀과도 같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우리 주님의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루 보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는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불가능은 없는 우리 주님의 능력 가운데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하루 보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국립합창단이었고요.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서울 챔버싱어즈의 목소리로 함께 찬송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주님을 신뢰하는 굳건한 이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일상에서 살아갈 때 나의 삶 곳곳에서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간절히 올려드린 모든 기도가 응답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설령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드리우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마음과 함께, 이 기도와 함께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40절의 말씀.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너에게 이르지 않았느냐 하셨다.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 그 무엇을, 그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선하신 주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길 소망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서울 모태트 합창단입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여러분들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는지 안 가는지 지금 확실히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한 번은 아들과 아버지가 농촌길을 가다가 목이 마르니까 수박밭을 봤어. 아버지가 예, 너 좀 지키라. 사람 오나 안 오나 내가 수박밭에 들어가서 수박 하나 따갖고 나올게. 아버지가 사방을 둘레둘레 다 본 다음에 수박밭에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사람 오는 줄 알고 깜짝 놀래고 왜? 아버지가 사방을 다 보셨는데 저 위는 안 보셨다. 아버지가 수박밭에 들어가다가 말고 그냥 갔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동을 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하나님께서 육신적인 피해, 상처의 피해, 때려서 겁안 죽게 했다고 그랬죠.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찔림을 받으셨고 내 허물을 인함이고 그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의 나 같은 사람 위해서 그 무서운 고난 채찍을 받으셨다고 그랬죠. 강도에게 달라는 것은 주라고 그랬어. 요셉 목사가 유학할 때 주유소에서 일을 했어요. 주유소에 있당식 흑인 강도가 들어와요. 세탁소에도 강도가 들어와요. 총 가지고 돈 내놓으라고 하면 있는 거 그냥 줘야 돼요. 괜히 따지고 뭐하고 하면 총 쏘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내 요셉한테 야 혹시 그 강도가 들어오면 있는 거 다 줘라. 괜히 강도하고 시비하지 마라. 물질의 손해도 억울한데 상처까지 받았죠. 정신적인 피해. 누가복음 10장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남해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겁안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여기 강도들은 복수로 나왔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아니야.

0: 여러 강도 떼거리가 와서 그 사람 옷 벗기고 때리고 있는 거다 훔쳐가지고 간 거죠. 이 세상에서 귀한 것이 있다면 생명이에요. 그렇게 강도를 만났을 때 있는 거다 주문. 있는 거다 주문.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냐?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 했습니다.

내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까지 세 곡의 찬송 함께 하셨습니다. 목요일마다 복음의 메아리에서 만나보는 시간, 우리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찬양의 한 소절과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인데요. 찬송 함께 하신 후에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양강도에서 온 김영란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믿음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복잡하고 혼란한 세상에서 저희 눈을 뜨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살던 내가 빛 되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심으로 평안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매일 눈에 보이는 것이 희망이고 나의 귀에 듣는 것이 기쁨입니다. 우리의 노래가 상황을 바꾸지 못할지라도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평생토록 따르게 하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라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혈통하게 하신 예수님을 믿으며 함께 부르기 싶어 신청합니다.

오늘도 희망과 기쁨을 노래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변찬은 주님의 사랑을 고향 땅 북한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남과 북에서 이 극동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하면서요. 양강도가 고향인 김영란 자매님의 선곡 변찬은 주님의 사랑과 함께 찬양합니다.

양강도에서 온 김영란 자매님의 선곡으로 함께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오늘은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찬양을 함께 했는데요. 거룩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기억하며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을 다시 만나볼 그날까지 우리를 깨끗케 하시는 보혈의 능력에 감사의 고백을 날마다 올려드리며 그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기를,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김영란 자매님의 선곡으로 함께했습니다.

이어진 찬송은 수원시립합창단의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이었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를 친구 삼으신 주님 안에서 기쁨과 은혜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소망과 함께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하시지요? 오늘도 밝은 아침 인사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도구로 쓰임받는 하루이길 원합니다. 인생의 성공자들은 하는 말부터 다르다는 기록을 읽은 일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늘 확신에 차 있고 긍정과 낙관으로 가득하다고 해요. 그리고 그들은 성공했기에 말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말이 다르기에 성공했다고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귀한 예배자 여러분, 이렇게 인사하며 예배 시작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자 여러분, 어서 오세요. 주후 2026년 8월 6일 목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우리 함께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경배와 찬양 먼저 올려드립니다. 성령의 은사를.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6장 16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 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이름을 회복할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그럽니다. 이 더러움이 이 여성이 월경 중에 있는 부정함과 같이 더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의적으로 여성이 월경 중에 있으면 생리 중에 있으면 부정하다 이렇게 유대 율법에서 이야기를 하죠. 자,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더럽다. 왜 그러냐? 이 무고한 이들의 생명의 피를 그 땅에 쏟고 그 다음에 18절에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다. 약속의 땅에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여져야 되죠. 우상과 여호와의 이름을 동격으로 둘수 없습니다. 그 이름은 입에라도 꺼내지 말고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높아지도록 해야죠. 그러나 이들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는 겁니다. 이제 구약에 보면 이제 땅이 더러워지면 땅이 그 백성을 토해내게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도 그 땅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렇죠. 자, 우리 레위기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 시작. 너희 전에 있던 그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아멘. 자, 너희 전에 있던 그땅 주민, 27절에 보면, 이 가나안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살던 이전 가나안 주민들을 말하죠. 그들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했다. 그러죠. 자, 이 가증한 일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서 경고했던 이 이방, 가나안의 가증한 풍속들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18장이 그건데요. 18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3절에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 내 규례를 지켜 살아가야 된다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애굽과 가나안의 풍속과 법도는 뭐냐? 18장에 쭉 보면 이 정결한 관계, 음란한 관계가 아니라 정결한 관계. 특별히 이 성적인 정결과 거룩함과 경계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24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아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살던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25절에 그 땅도 더러워졌고 그래서 그 땅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냈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이방 풍속과 법도 중에 하나라도 지키지 말라 그럽니다. 하나라도 지키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이 백성들을 드리는 이유는 그 이전에 살던 백성들이 그 땅을 더럽히고 가증한 행위로 더럽혔기 때문에 이 땅이 토하여내고 이제 그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들어가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나라에게 전파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거룩이 일종의 선교적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까지 우리가 이 거룩함을 지키는 것, 이게 사실은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근본적인 동력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평생 주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성별하게 사랑하며 세 속에 물들지 않고 우리 자신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를 평생 주 앞에 드리는 거룩한 백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누구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

백성은 거룩하게 살지 않고 이방의 풍습을 따라 살면서 어떻게 되느냐? 20절에 그들이 이른 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더러워졌다 그러죠. 자, 그런데 21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끼셨다. 내 이름이 존중받아야 되고 내 이름이 거룩함을 받아야 되고 내 이름이 멸시당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 멸시당하는 현실을 보고 하나님이 이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새롭게 하실 것이라고 결단하십니다. 22절에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이제 이들을 구원하고 새롭게 하시는 것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고 너희가 들어간 그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그러시지만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이름이 같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그분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23절에 여러 나라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 앞에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다. 그러죠. 자,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하시는 일들이 뭐냐? 먼저는 여기 보면 너희들 24절에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먼저 어떻게 합니까? 인도하여 내고 포로된 상황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죠. 구출해 내고 그 다음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더러워졌던 그 땅을 70년의 포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정화하신 후에 이들을 다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25절에 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자 원래 이 뿌려서 정결하게 하는 행위는 제사장이 언약의 피를 뿌리며 정결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 또 우슬초로 물을 담아서 나병이나 이런 주변에 영향을 끼치는 더러운 질병이 있을 때 그거를 이제 깨끗하다라고 선언할 때 우슬초를 뿌리게 돼 있죠. 자 이렇게 제사장이 정결함을 선언하거나 또 이 언약을 맺을 때 뿌렸던 이 뿌리는 행위, 정결하게 하는 행위죠. 성별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자 이거는 원래 제사장들이 했던 건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너희들이 뿌리는 게 아니라 이제 친히 내가 뿌리겠다라고 하죠. 특별히 맑은 물이라는 의미 자체, 물이라는 것은 신약성경에 보면 우리를 새롭게 살리는 생수의 의미가 있죠. 근데 여기 맑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며 이 물을 우리에게 뿌려서 우리를 모든 더러운 것에서 그리고 우상 숭배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참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로 임재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이 맑은 물은 신약에 와서 성령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등장합니다. 그 생수가 배에서 솟구쳐 날 것이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하시죠. 이 물은 곧 생수는 곧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 이제 물이라는 것은 성령의 정결케 하는 사역인데 이게 그냥 우리를 깨끗게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뿌리며 정결케 하신다고 그러죠. 자, 이거를 이제 상징적인 의미로 뭐라 그러냐면 칭의적 정결, 칭의적 씻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디도서 3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자, 그러면 중생이라는 건 우리 내면의 근본적인 변화를 말하죠. 중생의 씻음.
이 씻음, 중생의 씻음을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여기 나오는 이 과라는 말, end라는 말은 동격인 접속사입니다. 동격 접속사. 중생의 씻음과 그다음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그러니까 중생의 씻음 곧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 중생의 씻음. 요거를 이제 여기서 이제 칭의적인 씻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뿌려주시는 거룩한 성령을 덧입어 어떻게 하느냐? 정결케 되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역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칭의적 씻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25절을 다시 에스겔 36장에 보면은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 모든 우상 숭배에서 정결하게 하고 더러운 것에서 정결하게 하고 그러니까 칭의적 씻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 살던 백성들을 거룩하다 칭하여 주시고 그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 칭의적 씻음, 중생의 씻음에는 뭐가 동반되냐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동반이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3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영, 하나님의 성령과 새 마음,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셔서 너희 육신에서 어떤 마음이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완악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제 완악하다 그러죠. 완악한 마음을 제거하고 완악한 마음. 그 다음에 이 완악한 마음을 제거하고 어떻게 합니까?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은 듣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야 듣죠. 마음이 딱딱하면 듣기 싫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안 듣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다음 27절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자, 여태까지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이 택하신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사사, 왕,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만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 대회복의 때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두셔서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자, 율례를 행하게 한다라는 건 뭐냐? 듣고 순종하게 한다는 거죠.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전에는 세상 풍조에 휩싸여서 자기 마음 가는 대로, 미혹 가는 대로 그냥 막 살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어떻게 해요? 그분의 뜻을 잘 듣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게 하는 근본적인 능력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새로운 마음으로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힘과 능력까지를 부어주신다는 거죠. 자, 이걸 통해서 28절에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며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걸 뭐라 그러냐? 언약 백성의 공식적인 선언을 말씀하는 공식 어구, 언약 공식 어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다시 하나님이 세워주신다고 말씀하죠. 예수님은 이걸 좀 더 친밀하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리라.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그의 백성을 회복시킨다는 선언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새 언약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25절 이하부터에 나오는 이 칭의적 씻음과 중생과 성령의 부어주심 그리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한다라는 말씀 27절에 이거를 이제 뭐라 그러냐?
구별

0: 된 행동, 성화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새롭게 하심으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룰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우상과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막 살아갔던 그들은 그들의 힘으로 돌아올 수 없고 그 모든 것을 시작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24절에 그들을 인도하여 내고 그 다음 25절에 맑은 물을 친히 뿌려주셔서, 그러니까 선제적인 칭의의 선언을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고 우리를 실제로 깨끗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또 변화시키신 다음에 실제로 딱딱하게 그동안 굳어있던 우리의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럽게 하시고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행하며 이 어그러지는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 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변화의 기초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죠. 29절에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그 다음 곡식이 풍성하게 하고 기근이 닥치지 않게 하고 30절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수산을 풍성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 이후에 언약 백성에게 허락하시는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복들은 그냥 세상의 이 세파에 휩쓸려서 그냥 막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이미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그분의 이름이 높여지기 위하여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제 자연스러운 복이라는 거죠. 따라오는 복, 칭의받은 백성, 순종하는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이렇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시대에 살아가는 신약, 새 언약 백성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새 마음을 주셨죠. 완악한 마음을 제거하시고 기꺼이 듣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더 기도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과 또 생업과 삶의 일터의 생생한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구별되고 영광받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분의 이름이 영광받을 때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다운 표징을 하늘과 땅에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넘치게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와 복을 우리가 맛보고 살아가야죠. 이런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복된 새 언약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오늘도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은 생명의 말씀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아버지이시며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월히 여기고 죄로 얼룩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으로 열방에 흩으셨던 하나님이 다시 고치시고 싸매시어 고국으로 부르시겠다는 의지로 말씀하시는 그 마음을 묵상합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은 표면적으로는 행위로 말미암은 하나님에 대한 불경이었으나 실제로는 여호와의 거룩하신 이름을 더럽힌 하나님의 마음과 명예까지 상처를 입힌 씻기 힘든 죄였어요.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부지중인 듯 지을 수 있는 정직하지 못한 행위들조차 사실은 하나님이 설마 보고 계시랴 하는 방만한 생각에서 비롯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이스라엘과 우리를 다시 용서하시고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정결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 오늘 또 감사하지 않습니까? 묵상으로 개인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과 풍성하신 은혜를 믿음 하나로 받은 우리들, 해결해야 할 죄가 있다면 속히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어놓고 솔직히 고백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의 사랑을 노래하는 하루 되길 원합니다. 8월 6일 목요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제장 남지구 예배인도 이용순이었습니다. 오늘도 더위에 평안하십시오. 샬롬.

우리가 종종 사용하는 훈련이라는 단어는 크리스찬에게는 친숙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군인이나 경찰뿐만 아니라 모든 운동선수와 어떤 일을 잘 습득해서 잘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하지요. 꾸준한 훈련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을 높여주고 처음에는 하지 못할 것만 같던 그 무언가를 드디어 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중요한 것은 실력은 훈련의 강도와 비례해진다는 사실이지요. 훈련을 많이, 오랜 시간, 또 세게 하면 힘들어도 그만큼 실력은 높아지지요. 신앙의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시간 꾸준히 열심히 한다면 믿음이 그만큼 커지고 강하게 자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찬송 썸머 스페셜입니다.

인간의 능력은 때론 놀랍습니다. 특히 평범한 사람들은 할수 없는 스포츠 경기에서의 높은 실력이나 음악과 미술 등 예능에서의 흉내낼 수도 없는 그 재능들은 놀라울 뿐이지요. 그러나 김연아 선수나 조수미 성악가 등 세계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에게는 결코 흉내내기도 힘든 훈련의 과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훈련을 무시한 높은 실력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훈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도생활, 예배생활은 물론이고, 자신을 낮추고 섬기고, 남을 존중하고, 온유한 성품을 갖고자 훈련과 노력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도훈련, 전도훈련, 봉사의 훈련이 저와 여러분을 참 성도가 되게 한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훈련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찬송 찬송 썸머 스페셜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 땅의 인생 과정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자의 길입니다. 편안하고 쉬운 것과는 반대의 개념이겠지요.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는 것이 목표인 선수가 날마다 훈련에 훈련을 거듭하는 것처럼 우리도 영광의 저 천국을 가는 그날까지 신앙의 훈련을 계속해야겠습니다. 장차 주실 기쁨의 면류관을 그리며 신앙 훈련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찬송 찬송은 여기까지입니다. 평안한 날 보내십시오. 내일 오겠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107.3MHz, 출력 3kW, 호출부호 HLQR로 방송되는 FEBC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극동방송은 국내는 물론 동북아시아 영혼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45에 연주소를 두고 있으며 송신소는 울산 무룡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방송사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남현용 지사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FEBC 울산극동방송입니다. HLQR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때에 대체로 어떤 상황의 마지막 순간에 기적처럼 해결을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처럼 조금 더 일찍 해결해 주시면 내가 괜히 고생을 안 했을 텐데 하는 생각을 갖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크리스찬들이라면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함을 한결같이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이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고 기다리는 사람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믿고 기다릴 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스가랴 1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네, 오늘은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주님의 시간에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우고 그 입술을 다치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우느니라. 잠언 17장 28절 말씀입니다. 최고의 경지 경청,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인간이 다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에 오른 사람에게는 한자로 성을 붙입니다. 바둑 최고의 경지에 이른 사람을 기성이라 부르고 시인의 최고 경지에 다다른 사람은 시성이라고 부릅니다. 음악에서 최고 경지에 오른 사람은 악성이라 부르며 인간의 최고 경지에 다다른 사람을 성인이라고 부릅니다. 중국에서는 이런 경지에 다다른 사람들을 왕보다 더 높은 경지라고 추앙합니다. 그런데 성의 한자를 보면 가장 먼저 귀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입구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왕을 씁니다. 한자의 뜻으로만 보면 먼저 듣고 다음으로 말할 줄 아는 왕보다도 높은 경지에 다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청득심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듯이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은 먼저 듣는 것입니다. 경청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상한 심령을 위로할 때도 우리는 먼저 진심으로 듣고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합당한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경청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얼마나 귀담아 듣고 있습니까? 얼마나 귀담아 들으려 노력하고 있습니까? 먼저 주님의 음성을 청종하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자신의 마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도 주님에게도 경청하는 크리스천이 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경청을 잘하는지 물어보고 참고하여 행동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서울 모테트 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거 내 마음의 주여 소망 되소서 한웅재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얘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십시오.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유료 문자 메시지 샵 3927번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햇살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전미나의 찬양 드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미나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값진 진주를 찾은 장사꾼에 비유하셨습니다. 장사꾼은 평소에도 좋은 진주를 찾는 사람이지만 어느 날 지금까지 본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는 고민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사기로 결단하죠. 왜냐하면 그 진주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 최고의 보물은 하나님 나라이며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이 주신 선물의 가치를 알고 감사하는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최근에 소소하지만 행복했던 감동을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행동이 반드시 행복을 안겨주지 않을지는 몰라도 행동 없는 행복이란 없다고 했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떠한 행동이 따라오게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요. 누군가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를 선순환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해나 갈등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려면 먼저 이해하고 공감하고 기도해주며 사랑을 베풀어야 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착한 일을 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많은 것들이 빛나 보이고 순간의 기쁨을 주는 것들이 가득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귀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진짜 보화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가진 것을 내려놓기가 두렵고 손에 쥔 것을 놓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주님보다 귀하지 않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이 주시는 선물의 가치를 볼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주님께서 주신 가장 값진 선물임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매일 새롭게 경험하며 세상이 아닌 천국의 가치를 붙드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불행은 공포와 두려움인 것 같습니다. 원치 않아도 우리 인생에 예상치 못한 폭풍과 흔들림이 찾아올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평강의 왕이심을 믿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주 안에서 참 평안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4장 15절부터 24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언약을 잊지 않으며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붙어있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언약을 잊지 않으려면 첫째, 눈에 보이는 우상을 깊이 삼가야 합니다. 오늘 15절에 모세는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고 해요. 깊이 삼가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만나게 될 유혹이 우상 숭배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6절부터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남자의 형상이든 여자의 형상이든 짐승이나 새나 물고기든 무엇이든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 해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내 욕심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복을 얻고자 하나님 대신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19절에서는 해와 달과 별까지도 경배하지 말라고 해요. 당시 사람들은 1월 성신을 신으로 섬겼지요. 그러나 그것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일 뿐이라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위해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돈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성공도 그래요. 모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되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리 강조하며 모세가 깊이 삼가라고 하는 것이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잘 될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안전한 것이 아니에요. 조금 편해지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올라와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 쉽습니다. 그렇게 말씀 앞에서 매일 내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들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며 내 마음속에 형상처럼 새기고 붙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어느새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언약을 잊지 않으려면 둘째,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20절에서 모세는 주께서 이스라엘을 쇠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합니다. 쇠풀무는 쇠를 녹여 정련하는 용광로지요. 애굽은 단순히 생활이 힘들었던 나라가 아니라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훈련의 자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쇠풀무 같은 곳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어 자기 기업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쇠풀무를 통과하곤 하지요. 질병의 풀무, 가난의 풀무, 관계 문제의 풀무, 실패의 풀무 등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절에서 모세는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라고 다시 자기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벌써 세 번째 언급이지요. 모세도 인간적으로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게 당연히 안타까웠겠죠. 120년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왔는데 정작 자신은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는 그 누구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를 통해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모세 같은 사람도 자기 공로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업적이나 충성으로 얻는 나라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모세는 22절에 나는 죽고 너희는 얻으리니라고 담담하게 말해요. 하나님 나라는 내가 끝까지 남아 열매를 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저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내 자녀가 당장 변하지 않아도, 공동체가 바로 달라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맡기신 구원의 씨뿌리는 적용을 계속해야 해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십니다. 23절에서 모세는 스스로 삶과 언약을 잊지 말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요. 결국 우상숭배의 시작은 언약을 잊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잊으면 세상이 더 좋아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으면 돈과 성공과 가족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입니다. 그러니 가나안에 들어가 잘 되거나 풍요로울 때도 더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24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소멸하는 불,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해요. 하나님의 질투는 인간의 질투와는 달라요. 한번 구원하신 백성을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전폭적인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렇게 배신하고 우상을 섬겨도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질투하시면서까지 다시 붙드시고 징계하시면서까지 다시 돌이키셨죠.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질투하신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세상으로 달려가는 나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소멸하는 불처럼 찾아와 내 우상을 다 태우시고 다시 언약으로 돌아오게 하시니 말입니다. 그분은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적용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고자 내 인생에 허락하신 쇠풀무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세상으로 향하는 나를 돌이키려고 주님이 허락하신 징계와 사건임을 믿습니까? 지난날 가족 간의 갈등으로 잘못한 일을 후회하며 자책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가족을 위해 애통함으로 회개한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제가 어릴 때부터 어머니는 새벽에 일어나 농사를 지어 직접 키우신 채소를 내다 파시고 밤늦게까지 일하며 6남매를 키우셨어요. 저는 어머니가 노점상을 하시는 게 부끄러웠지만 다른 형제자매들은 우리가 힘을 합쳐도 엄마만큼 일하지 못한다며 어머니를 자랑스러워했지요. 지금은 저희가 어머니께 매달 용돈을 드리지만 어머니는 이혼하고 사는 저 때문에 일을 놓지 못하고 계세요. 그러다가 아버지의 유산인 아파트 값이 올라서 가족 간에 갈등이 생겼어요. 평소 저는 교회에서 모든 일의 끝에는 돈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저희 집과는 상관없는 얘기라고 여겼지요. 그러나 형제자매들은 앞다퉈 자기 몫을 챙기려 했고 저는 그들을 미워하며 불쌍한 동생에게 좀더 많이 주면 안 되냐며 소란을 피웠어요. 이것이 주께서 저희 가족을 세상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시는 사건임을 모르고 오히려 돈에 미혹되어 그것을 경배했습니다. 그 후로 10년 여전히 세상 가치관을 좇아 사는 가족을 보면 애통한 마음이 들어요. 지난날 제 잘못을 생각하면 후회와 자책이 밀려와 힘들지만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구원의 언약을 지켜 아름다운 땅을 얻게 하실 하나님을 전하길 원해요. 가족을 해달

별 같은 우상으로 섬기며 그들의 작은 약점도 보지 못하고 용가리 통뼈같이 끄떡도 하지 않으며 살아온 것을 회개해요. 이제는 온 가족이 구원받도록 어떤 우상도 조각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적용은 어머니가 노점에 일하러 가실 때 잔소리하지 않고 짐을 옮겨드리겠습니다. 잠들기 전 가족의 구원을 위해 무릎 꿇고 5분씩 기도하겠습니다.

0: 붙어 사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언약을 잊게 되고 언약을 잊으면 결국 우상이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쇠풀무 같은 고난에서 나를 건져 자기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길 바라요. 눈에 보이는 우상이 아닌 주의 언약을 붙들고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호렙산에서 어떤 형상도 보여주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돈과 성공과 가족과 세상의 가치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우상으로 삼기도 합니다. 우리를 쇠풀무 같은 인생에서 건져 자기 기업의 백성 삼아주신 주의 은혜를 잊지 않길 원합니다. 잘될 때도 풍요로울 때도 더욱 스스로 삼가며 언약을 붙들고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길 원해요. 그 어떤 사건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사랑을 보고 소멸하는 불로 찾아와 우상을 태워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께만 붙어 사는 저희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8월 24일 월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과 오전 5시 30분에 가을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서울 영락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운성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은혜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 언양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병원 원목실에서 병원전도 봉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병원에 오시는 거동이 불편하신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귀가하실 때까지 동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도봉사에 동참하실 분들은 울산병원 대표전화 지역번호 052-259-5000번, 지역번호 052-259-5000, 울산병원 원목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과 울산루체예술단이 후원하는 2016 여다교 바이올린 토크 콘서트가 열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여다교의 아름다운 연주와 함께 피아니스트 임주환, 비올리스트 박수환이 특별 출연하며 피아니스트 홍보라의 반주가 더해져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희 교수의 진행으로 함께하는 이번 연주회는 8월 23일 주일 오후 5시 울산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관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대전 유성구 계백로에 위치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한밭제일교회에서 청소년과 장년 공동체를 담당할 목사님을 모십니다. 건강한 교단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분을 모시며 백석신학대학원 졸업자, 해당 사역 유경험자를 우대합니다. 45세 이하이자 운전면허를 소지하신 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택이 지원되며 퇴직금과 자녀학자금이 지원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 한밭제일교회 지역번호 042-541-3990번, 지역번호 042-541-3990번, 대전 한밭제일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 지원사업 선정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클라리넷 연주회 피리 부는 혜성이와 이상한 나라의 초대가 8월 22일 토요일 저녁 6시 울산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발달장애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홍군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연주와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특별 무대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지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하는 5분 인터뷰.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해요.
1: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남산초등학교 6학년 엄지원입니다. 옥동중앙교회 최재훈 목사님의 추천을 해주셔서 올해 3월부터 시작했어요.
0: 아직 4개월 차면 좀 힘든 점도 있을 텐데 어떻게 극복하면서 활동하고 있어요?
1: 어려운 안무 할 때나 연습량이 많을 때 좀 힘들어요. 많이 할 땐 6시간 정도 있어서 엄마한테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극복하는 것 같아요.
0: 엄마의 기도로 이겨내는군요. 지금까지 했던 공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이 있나요?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대구에서 공연을 한 적이 있는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처음 와서 처음 한 무대기도 하고 부채춤을 처음 해봐서 더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포인트 안무나 그런 걸 하고 싶을 때 기도를 했는데 소고춤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쁜 것 같아요.
0: 지원이의 꿈이 무용가라면서요. 그렇다면 어린이 합창단이 우리 지원이에게는 더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겠어요. 우리 지원이에게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은 어떤 의미인가요?
1: 꿈이 아직 정해지진 않았는데 무용가나 여러 시각 디자이너 등 예체능 쪽으로 가고 싶어요. 어린이 합창단 나에게 날개이다. 왜냐하면 내 꿈을 향해 날아갈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이다.
0: 어린이 합창단 활동을 하면서 가장 좋은 게 있다면요? 자랑 하나 해주세요.
1: 찬양과 안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잘 챙겨주면서 배려심도 기르는 좋은 곳 같아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하나님과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간 것 같아서.
0: 우리 지원이가 어린이 합창단 활동 잘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가장 많이 도와주고 계실 텐데요. 부모님을 향해서 감사 인사 드려볼까요?
1: 항상 어린이 합창단을 데려다 주시고 항상 어린이 합창단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지원이가 항상 힘낼게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 신입 단원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그 친구들을 향해서 환영의 인사 부탁해요.
1: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 온 걸 정말 환영해. 처음에는 조금 떨릴 수도 있지만 금방 즐거워질 거예요. 합창단 생활 화이팅!
0: 꿈 많고 재능 많은 우리 아이를 하나님 안에서 가장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0: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어린이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를 하나님 안에서 가장 올바르게 키울 수 있는 탁월한 방법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지금 신청하세요.
1: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화이팅!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에는 물된 동산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태화교회 김민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오늘 누가복음 이제 17장 이 전반부의 10절의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여러분 성경책이 있으시면 한번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한 17장을 펴보시면 한번 15장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15장부터 보시면 17장까지는 한번 쭉 한번 넘겨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다 시뻘겋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다 예수님의 직접 하신 입을 열어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다 붉은색으로 성경은 처리를 해서요. 그러나 누가복음이 이제 15장이 쫙 시작이 되면서 누가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청중들, 대상들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15장을 보시면 15장 2절에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었어요. 15장에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한 마리의 양을 찾는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그 여인의 기쁨,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는 탕자의 아버지의 이야기 모두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16장으로 가시면 또 온통 시뻘건색인데 1절을 보시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1절부터는 또 제자들에게 이르셨어요. 또 16장 14절에 가시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그 이하의 이야기는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17장으로 오면 1절에 1절을 다 채우지 않고 검은색으로 딱 앞에 어구 하나가 처리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다시 말해서 15장부터 17장에 이르는 이 누가복음의 이야기, 예수님의 가르침은 대상들이 계속해서 바뀌어갑니다. 바리새인들, 제자들,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 오늘의 가르침은 또 제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유대사회의 묵은 통념들을 깨뜨리고 이 땅에 새로운 질서를 가지고 오는가. 예수님은 이 말씀을 바리새인과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계셨어요. 이 나라는 죄인들이 초청받고 환영받는 나라이고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가 있는 나라다. 그리고 재물과 율법에 대해서도 새로운 해석과 이해가 필요한 나라인데 율법은 한 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지만 율법의 완성이 되고 성취가 되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들어올 수 없는 나라야.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재물이 막록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기에 하나님 나라에 당연한 사람들이라고, 합당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도 않아. 아무리 많은 복을 받았어도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다면 이 나라는 들어올 수 없는 나라야.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 계속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17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이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나라를 살아내야 하는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네 가지의 삶의 태도라고 보시면 틀림없을 것 같아요. 우리 그 네 가지의 가르침을 살펴보고 한 주간 이 네 가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의 말씀을 읽어보고 첫 번째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2: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1: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첫 번째 교훈은 형제를 넘어뜨리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경고로 시작합니다. 누군가를 넘어뜨리는 일들이 뭐라 그럽니까? 없을 수는 없대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메시아가 가지고 오는 이 예수님이 가지고 오는 이 엄청난 나라를 살아가는 제자들의 삶, 그리고 이런 제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안에 이러한 일들이 가슴 아프지만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눈먼 자가 눈을 뜨는 이 엄청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그 나라를 살아가는 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안에 이런 일이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죠.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일에 통로가 되는 자, 이 일들을 하는 자는 참 화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실족하게 한다는 말은 이제 스칸달론이라는 단어인데 고대 시대에 덫에 놓는 미끼를 의미하는 말에서 시작한 단어예요. 누군가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 누군가를 덫에 걸리게 하는 자, 뭐 이런 뜻이겠죠. 대표적으로 사용된 예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말씀하셨을 때, 죽으심 말씀하셨을 때 수제자인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이렇게 고백한 그 말씀에 우리 예수님이 답하실 때 이 단어를 예수님 사용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거기까지요.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게 바로 이 실족하게 하는 일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믿음을 떠나게 하는 일이고 또 죄를 짓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모든 일들을 가르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 예수님이 가지고 오시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죠.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입니까? 새가족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믿음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믿음이 어린 자를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아버지의 눈에 아이와 같은 자녀인 저와 여러분 모두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성경은 우리를 다 작은 자들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의 눈에 저와 여러분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가장 사랑스러운 자녀들인데 이 자녀들을 실족하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고 인생을 망치게 하고 해악을 끼치고 걸림돌이 되게 하는 일들을 하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누가 그렇게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을 망친다면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 화가 나고 너무 그 사람이 싫고 너무 분이 나겠죠.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 죄짓게 하는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이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건데 그런데 그 일들의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들은 막중한 책임을 느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죄짓게 하는 일은 첫 번째로 이단의 가르침을 교회 공동체 안에 퍼뜨리는 행위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우리 공동체 생활과 연계해서 우리의 지체된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신앙을 잃게 만들고 죄짓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모든 일들이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러한 일들을 일어날 수밖에 없지만 이러한 일들을 하는 자들에게는 엄중히 경고하셨어요. 우리 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연자맷돌은 여러분 작은 맷돌이 아니죠. 고대 세계에 낙이나 소들이 이렇게 커다란 돌들을 가지고 빙빙 돌면서 돌렸던 이 거대한 이제 돌을 의미해요. 여러분, 이 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 무슨 말입니까? 그냥 지금 죽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런 강조의 의미가 담겨 있겠죠. 누군가를 실족해서 넘어지게 만드는 그 일들, 누군가에게 죄 짓는 원인을 제공해서 끝까지 그런 죄를 짓게 만드는 일들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보다 지금 죽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는 게 너한테 더 유익할 만큼 너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엄중한 일인지 책임감을 가져야 해. 이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하고

0: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결코 잊으면 안 돼. 누군가를 넘어뜨리게 하는 일 너희는 조심해야 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제 그 이야기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야 하는 제자들에게 첫 번째 교훈은 형제를 넘어뜨리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때로 말을 잘못해서 누군가에게 죄를 짓도록 여러분 원인을 제공했다면 여러분 그 일 반드시 책임을 지셔야 할 거예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이게 우리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이셨어요. 두 번째 교훈은 뭡니까? 두 번째 교훈은 용서하라는 교훈 주셨어요. 내게 죄를 짓고 돌아와 회개한 자들을 용서하라입니다. 첫 번째 교훈이 누군가를 꾀고 죄를 짓도록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문제였다면 두 번째는 누군가가 내게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을 향한 태도 우리 주님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1: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거나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0: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합니까?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게 우리 주님의 명확한 오늘 가르침이에요.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는 경고하라고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여러분 선을 넘지 않아야 하고 애써 불편한 관계를 만들 필요는 없고 성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의 잘못을 봐도 못 본 채 하고 아니면 봐도 지적질하지 않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고 이런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시대를 살아가요. 개인적인 생활이 중요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굳이 해칠 이유는 없기 때문에 오지랖을 떨면서 그렇게 간섭하고 지적하는 것들 우리는 되게 불편해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이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누군가가 죄를 지었거든 여러분에게 죄를 지었거든입니다. 여러분에게 잘못을 했다면 여러분 그것이 아주 중요한 죄라면 간과할 수 없는 사소한 죄가 아니라면 사소한 실수가 아니라면 반드시 여러분 경고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성경은 용서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히 여러 가르침들을 주어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생각해 보자면 첫 번째는 먼저 죄에 대한 관용의 마음을 어느 정도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자잘한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덮어줄 것을 성경은 요청해요. 그러나 중요한 죄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경고해 주어야 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또 가르쳐 줍니다. 강단을 빌어서 여러 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렸습니다. 여러분 코인 투자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식 단타로 사고팔고 하면서 일확천금을 노리려 하는 짓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돈 남는다고 500원 1000원밖에 안 한다고 복권 긁는 일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고리에 이익을 준다고 얼마 넣으면 하루에 10%씩 이자 준대 여러분 이런 폰지 사기도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다 엄히 우리가 경고해야 할 일들이에요. 굳이 말해서 사람 감상하게 만들고 굳이 안 말해도 나만 안 하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공동체에 있는 지체들을 방임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지만 자잘한 잘못에 대해서는 우리가 눈감아줄 수 있지만 아주 심각하고 중요한 죄에 대해서는 집사님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권사님 그거 안 돼요.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건 나쁜 거예요. 이건 거룩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교회가 왜 이런 일들을 하나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경고의 일들 우리는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두 번째를 또 우리에게 지시해 줍니다. 경고를 했을 때 돌이켜서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경고와 돌이킴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우리는 그게 더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저도 삶을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저에게 잘못을 했을 때 죄송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면 용서해 주는 거 뭐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예수님 말씀처럼 하루에 7번씩 그렇게 해본 적은 없지만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진짜 힘든 건 여러분 어떠한 인간을 만날 때입니까? 뻔뻔한 인간을 만날 때잖아요.

0: 잘못을 했는데 잘못했다고 인정을 안 하고, 잘못했으면 사과를 해야 되는데 도리어 자기가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한 자기는 피해자라고 이야기하고, 상처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용서가 아니라 위로를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잘못해놓고 저기 가서 이상한 소문 퍼뜨리는 사람들, 자기에 대한 모든 건 다 오해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자기는 이쪽에서 위로만 받는 사람들, 그러한 뻔뻔하고 파렴치한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훨씬 어려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을 그러면 우리는 미워하고 저주하고 외면하고 관계 끊고 살아가도 되는 것인가? 라고 질문한다면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해요. 우리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앞에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0: 돌이켜 용서를 구하면 우리는 반드시 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하지만, 용서를 구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고 하여도 우리는 저주하거나 미워하거나 겁박하거나 여러분 외면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려 주어야 하고 기도해 주어야 하고 마음으로는 그 사람을 향한 넉넉한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용서와 이런 용납이라는 주제는 공동체를 지켜내는 빗장과도 같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만 대부분 이렇게 반목하고 다투고 용서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고 용납하지 못할 때 여러분 공동체가 깨어지는 것들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런 일들 많이 겪지 않습니까? 또 교회 안에서 말이죠. 때로 나를 욕보이고 무시하기도 해요. 때로 경제적인 손해를 끼치고 뻔뻔하고 치사하고 야비하게 구는 천박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해요. 자기가 상처받은 거라고 되려 SNS에 글을 올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진실은 외면하고 자기만의 세계에서 자기만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 우리는 오늘날도 많이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자마자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간구해요.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우리는 지금 못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순간 우리에게도 많지 않던가요? 나는 못해. 난 아니야.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우리의 노력을 딱 멈추고 싶은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 말입니다. 한 번도 용서받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누군가를 향해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그고 용납하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우리네 삶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많이 우리를 용서하는 품에 안으시고 그렇게 우리를 지금까지 데리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사람들을 용서하고 인내하고 용납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해 라고 말이죠. 한 번도 제대로 사랑받지 못한 것처럼, 아버지의 사랑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희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믿고 너희가 아무리 주님 앞에 돌아와도 거절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다루어 주시는 또 하나님의 공의도 믿고,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기다려주고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이 땅의 길들을 믿음으로 살아가라,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청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1: 이 뽕나무 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0: 세 번째 교훈은 믿음을 사용해서 용서하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공의의 하나님을 믿고 주께 맡기며

이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런 거죠. 지금 너희에게 있는 믿음이면 충분해. 믿음이 더 필요하다고 핑계하지 마. 지금 너희가 가지고 있는 참된 믿음이 아무리 작다고 하여도 믿음이라면 너희는 용서하는 삶, 그 삶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뽕나무를 예수님 비유로 드셨어요. 여러분, 뽕나무는 뿌리를 아주 깊이 내리는 겁니다. 사람이 그냥 힘으로 나무를 뽑는 거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산에 가서 나무를 뽑아보셨습니까? 나무를 부둥켜 안고 뽑아보셨냐고요? 못 뽑습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에 유초청 잔치 때 여기서 화분 하나, 나무 하나 뽑았죠. 걔 죄송하지만 걔 죽었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그때도 제가 뽑은 게 아니라 미리 우리 부교육자들 시켜가지고 이미 한번 뽑아놓은 거 다시 얹어놓은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않게 탁 뽑았는데 여러분, 실제로는 그 정도 사이즈의 화분 나무 뽑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드러내면 흙이 다 딸려 들어올 만큼 여러분 그거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뽕나무를 뽑는 일 어렵지만 그러나 불가능하진 않아요. 그렇죠? 굴삭기로 그냥 파버리면 뽑을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더 어려운 일은 뭡니까? 이걸 바다에 심는 일은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바다 깊은 곳에 이 나무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심에 있는 땅에다가 이걸 심는다? 이건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에게 있는 믿음, 그 믿음 사용하면 하나님이 일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건데, 믿음은 더해져서 자라는 게 아니라 사용해서 자라는 거야. 너희들에 있는 믿음이면 충분해. 너희들에 있는 이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공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과 역사들을 너희들은 보게 될 거야. 우리 예수님은 이 세 번째 가르침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태화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 혹시 없습니까? 잘못한 사람들, 여러분을 욕보인 사람들, 외면하고 관계를 끊고 싶은 사람들, 쳐다보고 상종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들. 때로는 여러분 외면해서 나는 그렇게 안 살 거야, 너만 그렇게 살아라 라고 여러분 관계를 끊고 살아가는 그러한 지체들이 교회 안에 있다면 여러분 경고해주고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그들을 기다려주고 기도해 주는 이 순종의 한 걸음을 여러분 오늘 예배당을 나가시기 전에 다 여러분 한 걸음을 내딛으셔야 해요. 우리는 감정 따라, 내 감정 따라 결정한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외인이 아니라 우리는 주께서 명령하신 말씀과 교훈을 따라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네 번째 이제 교훈입니다. 이제 겸손한 섬김에 대한 요청, 이제 예수님이 네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순종을 해본 경험들 여러분 있으시죠? 때로 내 욕심대로, 내 원하는 것대로 결정하지 않고 때로는 좀 이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해본 경험을 가지신 분들 있으시죠? 여러분 순종할 때 기분이 어떻던가요? 되게 뿌듯하죠. 기뻐요. 내가 참 기특한 일을 했어. 그래, 내가 그래도 내가 나를 넘어서서 주님 말씀하시는 일에 순종했어 라는 여러분 그런 기특한 감정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실패했을 때도 죄인이지만 성공했을 때도 죄인이에요. 실패했을 때도 마귀는 기뻐하지만 성공했을 때도 그 친구들 기뻐합니다. 어떻게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우리는 불순종하고 실패하면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리거나 남의 탓으로 돌리는 성향이 강해요. 그리고 마귀는 이때 우리의 자존감을 완전히 무너뜨리거나 누군가의 관계를 깨뜨리는 쪽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종해서 뭔가 승리하고 나면 모든 게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죄는 교만으로 역사합니다. 내가 기특해 보이기 시작하고 그런 우리를 향해 여러분 마귀는 아유 이제 얘가 순종했네, 얘가 이겼네, 아유 나는 졌어 이러고 여러분 절대 돌이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승리한 그 순간을 이 친구들은 귀신같이 파고들 겁니다. 오, 그래 잘했다, 너무 잘했어, 야 넌 이럴 줄 알았어, 넌 원래 남다른 아이였잖아, 넌 원래 믿음이 남달랐거든, 너는 달라, 넌 특별하거든, 진짜 잘했어, 너는 칭찬받을 만하지.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의 교만을 부추길

0: 그래서 여러분을 남다르게 포장할 것이고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기특하게 여기게 만들면서 또 다른 교만의 길로, 찬사의 길로 저와 여러분을 안내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 같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1: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0: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대 여러분, 이 17장 이제 이 후반부에 이제 후반부가 아니죠. 이제 이 9절과 10절 이 앞에 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 당시에 이 로마 제국 시대의 문화를 배경으로 합니다. 당시 로마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했어요. 이 세상에는 말하는 사물과 물건과 말하지 않는 물건이 있어. 대부분의 물건은 말을 못하잖아요. 말하는 물건은 종을 가르치고 노예를 가르치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물에 불과한 종들이 밭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어떤 주인이 야 진짜 수고했다, 오늘 수고 많았으니까 오늘 주인이 나와 함께 밥을 먹자, 이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모든 당시 로마인들은 노예나 종, 노예들이 일을 하고 돌아오면 당연히 그 이후부터 주인인 자기의 수종을 드는 일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누구도 보상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칭찬하거나 그런 거 없이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 여기는 것처럼 너희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제자와 백성으로 살아갈 때 너희도 순종했다고, 너희 스스로를 드러내고 너희 스스로가 보상을 요구하고 이 땅에서 너희 스스로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명성을 얻고 좋은 자리에 앉고 칭찬을 받고 자랑을 할 수는 없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마친 것뿐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말하면서 겸손히 섬김의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 제자들의 삶의 태도란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공로와 자신의 치적을 말하지 않지만 인정해 주기를 다 기대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뭔가가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대하나? 라는 섭섭함 말이죠. 여러분, 교회 봉사를 오래 하다 보면 그런 분들 간혹가다 있어요. 그죠? 내가 이 교회 10년, 20년 다녔는데 나를 이렇게 대해? 내가 지금까지 낸 헌금이 얼만데? 그리고 내가 얼마나 많이 봉사를 했는데 주일학교 20년 했으면 금두껍이 하나씩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면 특별히 뭔가 시상이라도 해줘야지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일면 참 위로하고 격려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도 있으면서 동시에 우리는 30년 근속 표창하는 현대자동차가 아닌데 왜 태화교회가 현대자동차처럼 해야 한다는 걸까? 이런 저는 느낌을 받아요. 여러분,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쓰고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여러분 노동행위를 시키고 사람을 고용해서 이윤을 창출하고 창출된 이익을 때로 사람들과 나누면서 회사를 경영해가는 집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회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봉사는 노동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노동 계약서를 쓴 적이 없어요. 주님, 제가 성가대 봉사 20년 했으니까 권사는 시켜주셔야죠. 여러분, 그럴 수 있지만 안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내년에 중직자 선거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선거를 치르는 담임 목사로서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왜요? 여러분 아시죠? 떨어지면 교회 옮기는 분들 있다는 이 무시무시한 이 뭐랄까요? 이 교회의 역사가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섭섭하게 하면 교회 떠나고 자기 무시당했다고 느끼면 할 말 다 하고 뛰쳐나가버리는 이 못된 망둥이 같은 이런 일들이 자꾸 교회 안에 끊이지가 않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매계약서를 체결한 노동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겸손한 섬김의 길들을 걸어가고 이 땅에서의 보상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과 하늘의 칭찬을 기대하면서 아버지 앞에 다만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는 겸손한 섬김의 길들을 걸어가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태화교회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이 네 가지 우리 주님의

0: 말씀과 교훈에 순종함으로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중구 태화동에 위치한 태화교회 김민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993-3000번, 052-993-3000번 태화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광주 소명교회 김은식 목사님입니다.
1: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민족을 향한 선하신 모든 계획하심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온 백성 가운데 높임 받게 하옵소서.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서 이 나라 민족의 통일을 위한 온 국민의 뜨거운 눈물과 간절한 기도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남북을 가로막고 있는 저 38선 장벽이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 가운데 열방의 힘이 아닌 남북 간의 자주적이고 능동적인 대화와 노력으로 평화적인 통일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계 열방을 그리스도의 나라로 회복하는 도구로 통일된 이 민족이 높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16년 8월 6일 목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한 믿음의 장로님이 여름 바다로 휴가를 가셨다고 합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에 쇼핑몰에서 쇼핑을 하고 숙소에 와서 드넓은 바다를 바라보는 것을 기대하면서 휴가지를 가셨는데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이제 좀 쉬겠구나 하면서 있는데 자꾸 딴 생각이 났다고 해요. 몸은 이렇게 가만히 있고 정지해 있는데 마음의 태엽은 여전히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눈을 감아도 내려놓지 못한 그 업무의 걱정, 자녀에 대한 걱정, 앞으로의 삶에 대한 불안감, 이런 마음들이 밀물처럼 밀려와서 좀 이렇게 혼잡하고 번잡스럽게,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야, 이거 내가 없는 동안 무슨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앞으로 내 삶은 어떻게 풀려갈까? 휴가를 왔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찜찜할까? 분명 쉬고 있는데 왜 내 영혼은 여전히 피곤한 느낌일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우리 장로님이기 때문에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저요 휴가지에서 좀 제대로 쉬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이런 마음에 감동이 드셨대요. 아, 이게 쉼이란 게 내가 단순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구나. 대신에 내 마음을 누르던 무거운 짐들을 누군가에게 맡겨두는 상태가 진짜 쉼이구나.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수고하고 무겁고 힘든 짐 진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번 주 휴가를 가신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미 이런 은혜의 수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이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 염려는 제가 안고 있어야 저도 마음이 편합니다. 라고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여전히 무거운 마음의 짐을 머리에 얹은 채 안절부절 못하고 있을 때가 많지 않았나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약속하신 쉼은 마음의 쉼이래요. 그 11장 29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이 좋은 아침, 오늘 날씨는 무덥지만 내 마음 가운데 근심들, 걱정들 우리 주님께 내어놓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지금 여러분 휴가지시라면 부디 푹 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오늘 찬양들, 찬송들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이 나누고 싶어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여러분, 서머 스페셜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 찬송을 부르며 또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그 모든 불편함과 염려를 우리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정말 맡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은 그 대화의 시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아침 이 염려를 제가 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도와주세요라고 하시면서 진정한 쉼이 있는 오늘 8월 6일 목요일의 아침 보내시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생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오프닝 말씀 공유하고 싶어 하시는데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4657님 마음속에 근심이 저한테 왜 이렇게 많을까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저를 주님 도와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마음의 평안을 주세요 하시면서 문자를 주셨습니다. 이 또한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5479님, 9210님 오프닝 말씀 신청하셨는데요. 이 링크들 많은 분들에게 또 알려주시고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우리 더 힘있게 찬양합시다.

극동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햇살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0: 아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이 이 아침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참 바쁘고 분주한 아침일 수 있고요. 또 무더위에 힘이 빠지고 또 야외에서 업무하신 분들은 더 기운이 없으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새 힘, 마음의 새 힘,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목요일 인문학을 하나님께 강남 비전교회 한재욱 목사님과 함께 할 텐데요. 은혜로운 칼럼 인문학이라고 영상 링크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할까요?
1: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남 비전교회 한재욱 목사입니다. 인문학의 주인은 하나님, 인문학을 하나님께. 오늘은 카피라이터 정철의 내 머리 사용법 중 연애와 결혼의 글을 하나님께 드리며, 연애는 때문에로 시작하지만 결혼은 불구하고로 완성되어 갑니다 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작가 정철은 이렇게 말합니다. 연애의 시작은 두근두근 심장 소리, 결혼의 시작은 바각바각 바가지 소리. 미국의 전설적인 배우 존 베리모어는 연애에 대해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연애란 아름다운 소녀를 만난 순간부터 그녀가 결국 해독 대구처럼 생겼다는 걸 깨닫기 전까지의 유쾌한 막강극이다. 하하, 연애란 아름다운 소녀를 만나는 것. 그리하여 그 소녀가 대구처럼 생겼다는 걸 깨닫게 될 때까지의 달콤한 휴식. 연애는 별을 따다 주겠다는 말이고, 결혼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오겠다는 실천입니다. 후자가 더 어렵습니다. 연애는 상대의 장점을 발견하는 기술이고, 결혼은 상대의 단점을 못 본 척하는 기술입니다. 연애는 심장이 뛰어서 잠 못 이루고, 결혼은 옆 사람 코 고는 소리에 잠 못 이룹니다. 연애는 빠지는 것이고, 결혼은 지키는 것입니다. 빠지는 데는 심장이 필요하고, 지키는 데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연애는 화장, 결혼은 민낯입니다. 그리하여 연애는 나를 꾸미지만 결혼은 나를 벗깁니다. 연애는 서로의 좋은 날을 모으는 일, 결혼은 서로의 나쁜 날까지 껴안는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연애는 때문에로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눈웃음 때문에, 낮은 목소리 때문에, 책장을 넘기는 손가락 때문에 사랑했습니다. 결혼은 불구하고로 계속됩니다. 눈웃음에는 주름이 내려앉고, 낮은 목소리는 잔소리로 변해가고, 책장을 넘기던 손가락은 이제 휴대폰만 넘깁니다. 코를 고는데도 불구하고, 양말을 뒤집어 벗어놓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일은 잊고 응원하는 팀의 경기 시간은 기억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가장 아름다운 불구하고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스럽기 때문에가 아니라 사랑스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때문에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는 벌써 버림을 당했을 것입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연애는 때문에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완성되는 자리에는 언제나 불구하고가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나의 옆 사람,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이 아침. 시와그림 김정성 목사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찬양과 함께 인문학을 하나님께 오늘 이 링크 공유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인문학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오늘 오전 중으로 이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지금 또 밤새네 또 작업하고 있었는데요. 예, 아직 작업이 조금 늦게 끝나서 작업이 끝나는 대로

여러분에게 한 분 한 분에게 답장 링크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아, 많은 분들 오늘 이 아침에 인문학 영상 링크 신청하시는데요. 6956님, 아, 제 마음속에 이렇게 신선해지죠? 라고 하셨는데 신선해지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 인문학 링크를 8일 결혼하는 우리 둘째에게 5842님은 선물하고 싶으시대요. 6058님도 너무나 공감이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사랑하려고 애쓰며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인문학이라고 문자를 주시는데요. 0584님 지금 아침 남편과 밥 먹으면서 웃으셨대요. 정말 우리 부부를 이야기하는 것 같다. 77

7123님, 결혼을 앞두고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는 우리 딸 막내 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내용 공유하고 싶어요. 인문학 1472님도 미워할 수밖에 없는 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를 품고 사랑해 보겠습니다. 라고요. 아, 여러분 오늘 방송 이 링크 제가 프로그램 끝난 뒤에 여러분에게 잘 전해드릴게요. 아, 당신만은 못해요. 아, 우리 사랑하는 배우자, 옆 사람을 위한 또 노래일 텐데요. 오늘 박종호 선가사님의 이런 노래로 같이 함께 하시죠.

0: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헬퍼스, 헬퍼 마스크,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온 파이바 효소, 주식회사 다본다에서 국내 최초 울트라 AI 5.0 블랙박스,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는 시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빛에서 드립백 커피,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엘덴탈케어에서 천연 허브로 만든 시린이 전용 아르체 치약, 믿음의 기업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 데일리,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전달하는 기업 한동녹용연구소에서 러시아 알타이 녹용, 땅끝 해남 화원농협 이 맑은 김치에서 맛있는 김치 선물 세트,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마사지기, 음식으로 전세계 복음을 전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세상을 아름답게 영혼을 빛나게 여성 커리어 브랜드 사라제이 패션에서 의류 상품권,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규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감사와 기쁨으로 끓여내는 진한 국물 설렁탕 전문점 푸주옥에서 설렁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업 아로말라이프에서 기능성 속옷,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업 샤인앤샤인에서 마스크팩 세트,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감동의 순간을 더 미라 요트 투어에서 4인 가족 럭셔리 요트 상품권, 전문가의 세심한 서비스, 기업 이전 사무실 이사 전문, 창조혁신기업 이전팀에서 식사권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1: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이 아침에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기대합니다. 휴가를 간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이 찜찜하고 내 영혼이 여전히 피곤한 상황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님께 나의 어려운 부분, 나의 마음을 부르는 그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맡겨드리시기를 기대합니다. 수고하고 무겁고 그 힘든 짐들 우리 주님께로 정말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아침 보내시기를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오늘 그 주님의 마음을 누리시면서 승리하십시오. 송옥석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일본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이 시간에는 눈부신 내일을 꿈꾸는 행복한 공동체 열린문교회 서요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요한 목사입니다. 휴가를 프랑스어로 바캉스라고 하죠. 원래 이 바캉스라는 말은 텅 비우다라는 뜻의 라틴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이 여름이 되면 한 석 달 정도 이렇게 장기 휴가를 떠난다 그래요. 부러우시죠? 그래서 그때는 이 온 도시 전체가 텅 비게 되는데 그래서 바캉스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여름이 되면 휴가를 가는 게 어느 정도 문화가 된 것 같은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렵게 얻은 귀한 시간인데 정말 의미가 있고 재충전하는 그런 시간이 되고 있느냐. 그 축구 경기를 보면 하프타임이라고 있죠.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 시작하기 전에 15분 정도 쉬는 시간인데요. 이때 선수들은 물도 마시고 휴식도 취하면서 그 짧은 시간이지만 전반전의 경기를 되돌아보고 다시 전략을 세워 후반전을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하프타임을 어떻게 보냈냐에 따라서 후반전 나아가 경기의 승패가 결정이 되는 거죠. 전반전에는 몸이 풀리지 않아서 실수도 좀 하고 제대로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하프타임을 잘 보내게 되면 얼마든지 후반에 역전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지나온 시간을 잘 되돌아보고 또 남은 시간을 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하프타임의 시간으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12장에 보면 여호수아의 하프타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가 전체 24장까지 있는데요. 그 중에 딱 절반에 해당하는 12장이거든요. 근데 장수만 절반이 아니라 그 내용에서도 절반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서는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죠.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그 정복한 땅을 이제 지파별로 분배하고 나누어주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12장에는 여호수아가 이제 전반전 마치고 말하자면 후반전에 들어가기 전에 그동안 강 저편에서 모세를 통해 정복했던 땅들 그리고 요단을 건너와 강 이편에서 여호수아 자기가 정복했던 땅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하는 말 그대로 하프타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뭐냐면 나는 지난 세월 동안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완수했는가 하는 질문이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 그게 사명이죠. 근데 지나온 시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나는 얼마나 잘 완수했는가, 그리고 그 일을 완수하기 위해 얼마나 최선을 다해 살았느냐 하는 거죠. 그 여호수아 11장 마지막에 23절에 보면 그 땅에 전쟁이 거쳤다 그렇게 공식적으로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

0: 세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지나간 과거에 모세가 정복했던 그의 왕들과 땅들을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2장 7절 이하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동안 정복했던 왕들과 그 땅들의 이름도 쭉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굉장히 우리에겐 생소한 지명들이고 또 발음하기도 어려운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성경에 왜 기록해 놓았느냐? 이것은 드디어 그들에게 주어진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완수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 목록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다 정복했다는 의미는 아니죠. 아직 미처 정복하지 못한 부족들이 남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모세는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완수했고 또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 가나안 땅의 중요한 거점들을 정복하는 일을 완수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얼마나 최선을 다해 오셨습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건강, 그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시간, 그리고 물질, 여러분 얼마나 잘 사용했느냐 하는 거지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늘 하면서 살았던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 말년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인데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이제 뭐 오래 남은 시간, 5개월도 되지 않지만 오래 남은 시간, 또 아니 앞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의 모든 후반전을 여러분,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완수하면서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멋진 고백을 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울주군 온양읍에 위치한 열린문교회 서요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052-237-1004번 열린문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8월 24일 월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과 오전 5시 30분에 가을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서울 영락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은성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은혜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 언양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병원 원목실에서 병원전도 봉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병원에 오시는 거동이 불편하신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귀가하실 때까지 동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도봉사에 동참하실 분들은 울산병원 대표전화 지역번호 052-259-5000번

이번 연주회는 8월 23일 주일 오후 5시 울산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관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대전 유성구 계백로에 위치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한밭제일교회에서 청소년과 장년 공동체를 담당할 목사님을 모십니다. 건강한 교단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분을 모시며 백석신학대학원 졸업자 해당사역 유경험자를 우대합니다. 45세 이하이자 운전면허를 소지하신 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택이 지원되며 퇴직금과 자녀학자금이 지원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 한밭제일교회 지역번호 042-541-3990번 지역번호 042-541-3990번 대전 한밭제일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 지원사업 선정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클라리넷 연주회 피리 부는 혜성이와 이상한 나라의 초대가 8월 22일 토요일 저녁 6시 울산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발달장애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연주와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특별 무대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지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극동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햇살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오늘도 괜찮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괜찮은 아침 김하은입니다. 점, 선, 면. 수학에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점이 모이면 선이 되고요. 이 선이 이어지면 면이 되죠. 그리고 면이 쌓이면 입체, 곧 부피를 가진 공간이 됩니다. 차원이 점점 확장된달까요? 그런데요, 수학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는 없지만 수학에서는 4차원, 5차원, 더 나아가서 N차원의 세계를 이야기하죠. 아마도 낮은 차원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개념도 높은 차원에서는 가능할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순간이라는 제한된 차원에서 살아갑니다. 오늘의 성공과 오늘의 실패, 눈앞의 문제와 당장의 상처, 지금의 기쁨과 고통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의 차원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십니다. 우리에게는 흩어진 점처럼 보이는 사건들이 하나님께는 하나의 선이 되고요. 또 우리에게는 이 끊어진 선처럼 보이는 시간들이 하나님께는 아름다운 면이 되며 우리 삶의 모든 순간들은 결국 영원이라는 입체 속에서 완전한 작품으로 빚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영성이란 바로 이 하나님의 차원으로 우리의 시선을 높이는 게 아닐까요? 눈앞의 순간에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을 바라보는 사람, 보이지 않은 현실에만 갇혀있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그런 사람. 오늘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영성 깊은 곳으로 맞춰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괜찮은 아침입니다. 괜찮은 아침 찬양으로 출발할게요.

0: 하루 한 곡 찬송가를 읽다. 오감 찬송가. 네, 이 시간엔 찬송가를 음악적으로 깊이 있게 이해하는 시간이죠. 오감 찬송가. 자, 오늘은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혜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1: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1: 네. 와.
0: 아, 교수님. 네. 드디어 그 주가 오고 말았어요.
1: 정말 올게 왔네요.
0: 네. 네. 오늘 다른 이제 그 강동 꿈의 교회 곽충민 목사님과 또 반주의 전송은 선생님께서 휴가를
1: 그렇죠.
0: 가게 되셔서 네. 네. 저희 교수님과 저 이렇게 둘이 함께 네, 인사를 네. 드리게 됐습니다. 네. 좀 특별히 긴장을 많이 하시는 한 주시지 않았을까?
1: 그냥 이 자리에 딱 오니까 네. 실감이 확 나면서 심장이 쿵쿵거리네요.
0: 그렇죠.
1: 네, 오늘 여러분께는 네. 뭔가 빈 듯한 그러나 네. 비지 않은
0: 아, 그렇습니다.
1: 그런 시간을 한번 만들어 드려보도록 네.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0: 아. 지난주는 저희가 국악과 또 양악의 어떤 퓨전으로 네. 좀 네, 새로움을 네. 선사해 드렸다면 네. 네. 이렇게 오늘은 좀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은방울잠의 새로운 찬송가 도전기 같은 느낌으로
1: 데뷔곡이 예. 되겠습니다. 네,
0: 그렇게 될 것 같고요. 네, 어떻게 한 주간 좀 잘 지내셨는지 그래도 근황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1: 아무래도 이번 주에는 하은 PD님과 제가 네. 싱어

0: 이 메인 보컬 담당이다 보니 그게
1: 그러니까요.
0: 적잖이 긴장이 되면서 제가 우리 예고 때부터
1: 네.
0: 함께 신앙을 나누면서
1: 네.
0: 성장해온 그 성악 전공한 친구하고 통화를 했어요. 근데
1: 오.
0: 저희가 청소 시간에 늘뭘 했냐면요. 한
1: 예.
0: 팀이었거든요.
1: 네.
0: 청소를 이젠 괜찮겠죠? 하는 많이 흘렀으니까
1: 아무래도?
0: 그 잘하지 않고 일단 한 친구는 그랜드 피아노에 앉고 한
1: 네.
0: 친구는 지휘를 하고 한 명은 노래를 부르는데 이게 전공이 무조건 달라야 됩니다. 바이올린 전공인 저는 이제
1: 네.
0: 노래, 또
1: 와.
0: 다른 바이올린 전공이었던 친구는 피아노, 그리고 이제
1: 아니, 왜?
0: 성악하는 친구는 왜냐면 바꿔서 해야 재미가
1: 아,
0: 있거든요.
1: 네.
0: 제가 메인 싱어였다를 상기시켜주면서 넌 우리의 메인 보컬이었다 하면서 설명을 좀 이렇게 해줬어요.
1: 네.
0: 앉아서 부를 때 다리를 딱 붙이고 엉덩이 힘을 주고 이렇게 호흡법을 얘기를 해줬는데 제가 안 되겠는데? 이랬더니
1: 단칼에 거절하셨군요.
0: 네, 그냥 하던 대로 힘 빼고 해라. 그것이 가장 그냥 네가 드러나는 것이 좋겠다라고
1: 아하,
0: 저희가
1: 예.
0: 통화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컨셉은
1: 네.
0: 몸에 힘을 뺀다입니다. 그리고 일단 멀티가 될지 알수 없어서 제가 오늘 여러분 건반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에 자리를
1: 맞아요.
0: 옮길 예정이라서 일단 오늘 제가 두 가지 다할수 있게
1: 네.
0: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 너무 좋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몸에 힘을 빼는 거. 잘하고 싶으면 힘이 들어가서
0: 그러니까요.
1: 오히려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오늘은 저희 둘 다, 네, 힘을 빼고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다. 찬양 불러드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 찬송가 어떤 찬송가죠, 교수님?
0: 네, 오늘 찬송가는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이 찬송을 준비했습니다.
1: 네.
0: 이 찬송을 준비한 데는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첫 찬양 들으시면서 생각을 한번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하은 PD님께도
1: 네.
0: 가사 한 부분들을 조금씩만 바꿔주십사 하고 미리 부탁을 드린 지점들이 있는데 굉장히 조금 어렸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믿지 않는 분들을 우리가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할때 어떤 전도를 힘쓰고 싶어서 믿는 자들이 얘기를 건넸을 때 저는 그
1: 네.
0: 당시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교회에 가면 왜 멀쩡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듣고 보니 그분의 얘기는 그랬어요. 무조건 기본값이 죄인이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그리고 난죄 지은 게 없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났다라고 얘기한다. 나의 죄는 무엇이냐. 세상에 죄가 없다. 이런 식의 이제 말씀을 하셨었는데, 말문이 막혔어요. 어렸을 때그 장면이 굉장히 기억이 나면서, 이 찬송을 딱 보면요, 여러분.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할양 없던 우리들이 첫 가사입니다. 그런데
1: 네.
0: 저는 만약에 이제 믿지 않는 분들이 처음에 교회를 방문하셨을 때이 찬양을 만나면 더럽기가 할양 없던 우리들에서 더럽기가의 상처를 받을 수 있지 않나.
1: 그럴 수도 있겠네요.
0: 네,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 이 부분들만 조금 유연하게 우리가 개사를 한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의미를 왜곡하지 않고 뜻을 전달하는 가운데 그렇게 조금 직접적인 단어만 한번 피해 볼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첫 찬양 한번 감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너무 좋습니다. 새 신자 또는 네, 아무런 교회에 대한 경험이 없는 그런 분들에게 불러드린다고 생각하고 이 찬송가의 가사를 어떻게 하면 좀더 유연하게 표현할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이 찬송가 오늘 처음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국립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 할게요.

0: 아멘.
1: 아멘.
0: 국립합창단의 음성으로, 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오늘 주제 찬송가 함께 듣고 왔습니다.
1: 네.
0: 아, 원래는 찬송가를 듣고 저희 곽준민 목사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지만, 네.
1: 그렇죠.
0: 오늘은, 네. 부제 중이시기에 저희가
1: 네.
0: 말씀을 교독하는 시간을,
1: 네,
0: 네.
1: 저는 그렇게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지금 찬송가 아래에 있는 우리 요한복음 15장을 하은 PD님과 제가 교독을 하고서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면 저부터 읽도록
1: 네.
0: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시작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1: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0: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1: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0: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1: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0: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1: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0: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0: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1: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0: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나니.
1: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0: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1: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0: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1: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0: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1: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0: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1: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0: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1: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0: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1: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0: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1: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0: 여러분께 읽어드린 말씀 중에서 저는 제가 별표를 쳐놓은 구절이 있습니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한 채로 내가 먼저 앞서가지 말아야 한다라는 느낌으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겼고요. 하나 더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나의 의지가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서 있는 이 모든 자리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세운 자리다 라는 말씀 오늘 깊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1: 아멘. 오늘 주님 안에 거하면서 특별히 찬송가를 함께하면서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얻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0: 네,
1: 오늘 교수님, 이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이 찬송가로 함께 할 텐데요. 먼저 이 찬송가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부터 알려주신다면서요?
0: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여러분과 기본적인 간단한 지식들을 나누고 이제 뒤쪽으로 옮겨서 건반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가는 4분의 4박자이고요. 제가 늘 풀어드리듯이 4분음표가 한마디 안에 네 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찬양의 집주인은요. C플랫과 미플랫이 붙어 있기 때문에 B플랫 메이저라는 마지막에 C플랫으로 끝나거든요. 그러면 내림 나장조라는 그 친구가 이 집의 주인입니다. 여러분한테 제가 으뜸음이라는 그 주인장의 음정을 조금 이따가 들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나와 있는 리듬 중에 부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오랫동안 모든 죄가 운데 빠져. 여기 있는 부분들의 부점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도 당겨보고 뒤로도 당겨보는 시도를 한번 해볼 예정이고요. 그것 이전에 여러분께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어떤 단어들이 우리 새신자들에게 상처가 되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의미를 왜곡하지 않고 어떻게 변형시킬 수 있을까에 우리 하은 PD님의 개사를 한번 먼저 들어볼까요?
1: 저는 일단은 개사의 가장 기본이 원 의미를 왜곡하지 않으면서 뭔가 그 단어의 뉘앙스도 살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두렵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이라고 개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0: 좋습니다. 저도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는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어렵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정도면 더럽다보다는 조금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1: 좋은데요?
0: 들었습니다. 또 다른 곳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1: 우선은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그다음에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죄악을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이게 의미가 조금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서 떠난 몸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0: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거네요. 죄를 지을 곳에.
1: 거룩한 곳으로 그냥 향하자. 이런 느낌으로.
0: 너무 좋습니다.
1: 스스로도 아쉬운데 교수님은 좀 어떻게 하셨는지요?
0: 저는 뇌물을 쳐놓은 곳들이 꽤 많은데요. 앞에 어렵기가 말고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3절로 조금 지나가서 죄의 깊은 잠과 제가 생각해봤어요. 믿지 않는 친구가 나한테 나는 죄의 깊은 잠을 잔 적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근데 이게 리듬에 맞으려면 죄의 깊은 잠과 여기에 맞아야 되는데 어려움을 뒤로
1: 어려움을 뒤로
0: 뜬 세상의 꿈을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1: 어렵네요
0: 바꿔보자고 하고서도 어려운 일들을 뒤로 하려면 일단 하은 PD님하고 똑같은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1: 차단해야
0: 된다. 탈차단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저는 한 군데 더 꼭 바꿔주셨으면 싶었던 것이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우리가 아무 공이 없나요? 라고 또 물어보실 수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1: 물론 이제 찬송가의 가사

0: 가가 또 이제 어떤 이 성경적인 의미를 반영하고 있어서
1: 네.
0: 그대로 부르는 게 가장 좋지만
1: 네.
0: 저는 똑같은 말이지만 이렇게 한번 바꿔서 하나님 은혜로 구원함을
1: 너무
0: 얻어 이렇게 한번 부르면
1: 좋습니다.
0: 어떨까?
1: 너무 좋습니다.
0: 예, 우리의 공로가 없다가 아니라
1: 네.
0: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 또 네,
1: 그렇죠.
0: 포커스를 한번 맞춰 보려고 합니다.
1: 정말 한 칸만 더 들어가면
0: 네.
1: 우리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0: 아멘.
1: 딱 대놓고 얘기하지 않았을 뿐 그것이 너무
0: 그렇습니다.
1: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0: 감사합니다.
1: 네,
0: 네.
1: 저는 여기까지가 한계라고 생각하면서 어렵기가와
0: 네.
1: 죄를 이제 뒤로 하고
0: 네.
1: 그거 말고는 나는 조금 이 창작력이 부족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은 PD님께 지금 다 여쭤봤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가 기도교에서는 기본값이 죄인인 것이냐라고 물어볼 수 있다라는 점을 마음에 새겨두셨으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어렸을 때 저는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는데 요즘은 어떤 간증과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나의 모습을 투영해서 얘기할 때 이해도가 조금 빠르고요. 아, 너는 그래서 그렇게 되었구나라고 그러니까 본인은 아닐지라도 저를 통해서 이해하시면 되니까요.
0: 네.
1: 까지 하고 제가 자리 이동을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오늘도 교수님께서는 이 피아노의 반주를 또 해주시면서 이 오감 찬송가를 함께할 예정이시기 때문에 자리 이동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우리 1684번님께서 문자를 주셨는데, 샬롬, 여기는 성수동 베이커리 골목입니다. 아침에 방송하시는 피디님 교수님을 뒤로하고 홀로 이 행복을 누리니 죄송하네요. 힘 얻어서 돌아가겠습니다. 내려가면 만난 것을 깨요라고 하셨는데, 예, 우리 아마 목사님이신 것 같은데, 네. 예,
1: 네.
0: 이 휴가를 잘 보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1: 그러네요. 곽충민 목사님께서.
0: 네, 그렇게 말씀을
1: 그러면은,
0: 해주신 것
1: 네,
0: 같아요.
1: 마음에 새기고 있겠습니다. 맛있는 거. 네. 자, 오늘의 찬양을, 여러분 제가 마이크가 꽤 멀리 있어서 오늘 하은 PD님의 목소리를 굉장히 많이 감상하실 수 있으실 것
0: 어머,
1: 같고요.
0: 어떡하죠?
1: 네. 일단 저희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말씀드린 대로, B 플랫 메이저는 C 플랫이라는 들리실까요?
0: 네, 들리고 있습니다.
1: 요게 주인이고요. 일단 1도, 4도, 5도라는 그 화음을 가지고 저희가 보통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B 플랫의 주인 화음들은요. 요게 1도고요. 요게 4도.
0: 네.
1: 요렇게 1도, 4도, 5도, 1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건 지나가도록 하고요. 일단 1절에 하은 PD님과 제가 여러분께 얇은 목소리로 목사님의 중후한 목소리는 좀 빠졌지만
0: 예.
1: 한번 찬양을 올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대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오늘 정말 둘만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이냐, 뭐 저한테 그렇게 말씀 주신 분들 꽤 계시거든요. 놀라실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의도적으로 못하기 담당을 했던 것이지, 아닌가요, 피디님?
0: 맞습니다.
1: 자, 그러면 저희가 1절 찬양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반주 듣고 갈게요.

0: 아멘.
1: 제가 들어보니까 예. 우리 하은 PD님은 기교가 있으시네요.
0: 아 그래요?
1: 테크닉이 있으세요. 뭔가 이걸 딱 꾸며서 부르시는 그 첫 소절 들어갈 때마다 여러분 들으셨죠? 저는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냥 정확도 요 정도인데 하은 PD님은
0: 아 제가 기교가 있어요.
1: 확실히 오늘 목사님께 인정을 받아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아하. 드는 그런 기교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어떤 걸 들려드리고 싶냐면요. 부점이라는 걸 아까 말씀드렸어요. 여기 땀빠밤 이런 걸 저희가 원래 만나는 정상적인 부점이라고 하면 반대로 한번 들려드려볼게요. 그러면 네. 나은 PD님 이게 어떤 느낌인지 한번 두 소절 정도만 한번 들려드려볼게요. 네? 원래 정석으로는

0: 영어인데 바꾸면 오. 어떤 느낌이 드세요?
1: 앞에는 어떤 찬양대의 느낌이라면 네. 뒤에는 약간 뭔가 워십팀의 느낌이라는 생각이 살짝 드는 것 같아요.
0: 굉장히 비유가 예. 건강한 비유셨는데 저는 어떤 네. 생각을 했냐면요.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 부점의 위치를 바꾸는 순간 조금 경박한 느낌의 이게 따라리럼 이거랑 따다다 굉장히 맞아요. 반대급부로 네. 튀기 때문에 듣기가 조금 불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러분 오늘 들으시는 음성이 하은 PD님과 저의 소프라노 음성을 두 개를 들으시잖아요. 네. 저희가 파트를 나눠보고 싶지만 제가 멀티가 거기까지는 안 됩니다. 건반을 저도. 치면서 알토로 내려가긴 너무 어렵기 네. 때문에 대신에 여러분 요거를 또한 4개의 마디 정도만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우리 목사님이 담당하시던 파트가 이쪽 왼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조금 낮은 음역대를 감당을 하셨었는데 이걸 제가 베이스를 빼고요 네. 테너하고 소프라노만 한번 쳐서 들려드려볼게요. 오늘 저희가 들리는 그런 음성의 색상입니다. 가볍기가 하얀 같죠.
1: 참을 수 없는 가벼움 같네요.
0: 그렇죠. 네. 이게 무게감 없이 풍선이 위로 와 올라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걸 사성으로 채우면 이런 꽉 찬 느낌이 납니다.
1: 확실히 다릅니다. 네.
0: 여러분 또 빈자리는 빈자리대로 여백의 미를 그래서 다시 채워졌을 때 그 감사를 우리가 느낄 수 있으면 좋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께 이렇게 들려드려 봤고요. 보통 음정을 이렇게 중간에 간주를 거친 다음에 2도를 높인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음만 올라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파로 시작했으면 그 다음은 파샵으로 그 다음은 솔로 솔샵으로 2도씩 상승할 때는 어떤 긴장감을 유발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고조되는 느낌이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생각해 봤어요, 제가. 이걸 2도씩 아래로 내리면 네. 어떤 느낌이 들까? 그러면 맨 처음은 오랫동안 모든 요 파거든요. 네. 근데 제가 요 파에서 미로 한번 내려볼게요. 그러면 플랫이 붙었던 자리에 샵이 붙게 됩니다. 아마 한 PD님 제가 첫 음만 들려드려도 같이 부르실 수 있을 거예요.
1: 네.
0: 첫 음치고 저랑 같이 한번 가보실게요.
1: 네.
0: 2절로 갈까요?
1: 좋습니다.
0: 자, 첫 음 미입니다. 시작! 미.
2: 주의 보혈로써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0: 자 여기 미로 내려왔던 걸 하나만 더 내려볼게요. 2도 미 플랫으로 그러면 시밀 아래 플랫이 붙게 됩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둘 시작
2: 주의 보혈로써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0: 더 내려볼게요.
1: 더 내려가요?
0: 네.
1: 네.
0: 내려가면 요렇게 레가 주요 음이 됩니다. 네. 이건 1절로 한번 가볼게요. 둘, 시작!
2: 오랫동안 모든 죄가 흔들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0: 느낌을 공유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맨 처음에 파에서 미로 미플렐레도도 이렇게 쭉 내려오면 하은 PD님은 어떠세요? 이게 좀 힘이 빠지는 느낌인가요? 어떤 느낌이 들까요?
1: 힘도 좀 빠지고 네. 뭔가 분위기도 좀 처지고
0: 네. 네,
1: 전반적으로 가라앉는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0: 네, 네.
1: 이게 장점이 하나 있다면 이제 부르는 데 있어서 부담은 없다.
0: 음정이 낮아지니까요.
1: 네.
0: 그렇죠. 그렇지만 저번 주에 목사님이 말씀 주시기로 저희의 강점은 고음이라고 그랬어요.
1: 있다.
0: 고음이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1: 예.
0: 네. 여러분 우리가 후렴구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게요. 근데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하고 끝까지 갔을 때 이 찬양에는 아멘이 없습니다.
1: 그러네요.
0: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멘이라는 것은 모든 어떤 문장에 종결을 맺는 듯한 느낌인데 그래서 저희는 아멘을 만들어 볼 거고요.
1: 아 그래요?
0: 네. 여러분과 함께 후렴을 같이 한번 시작해 볼게요.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둘, 시작.

0: 황 PD님 대단하신 게
1: 네.
0: 아멘의 음정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1: 네.
0: 으뜸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 이 조의 으뜸음은 C플랫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걸로 끝나야 한다는 걸 아쉬웠던 거랑 마찬가지죠.
1: 감사합니다.
0: 자, 네. 여러분 오늘 찬양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렇지만 2도를 내려갔을 때, 2도를 올라갔을 때, 그리고 베이스라는 어떤 중후한 음이 빠졌을 때, 그리고 아멘이 있고 없고에도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요거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한피디님 요게 뭔지 한번 맞춰보세요.
1: 네. 작은 별.
0: 그렇죠.
1: 네.
0: 모차르트의 작은 별 변주곡 첫 테마입니다. 여기에서 테마는 도도 솔솔랄라솔 파파미미렐레도가 되겠죠.
1: 네.
0: 그러면 변주를 할 때는 반드시 이 테마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들리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 다음 변주는 오른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1: 네. 와우.
0: 들리십니까?
1: 네, 너무 잘 들립니다.
0: 자, 이 테마가 왼손으로 들어가면요. 왼손이 네. 화려해지게 되겠죠.
1: 느낌이 아예 다르네요.
0: 왼손으로 몰았을 때도 선율은 네. 오른쪽에 살아 있습니다.
1: 네네.
0: 어떠세요? 간단한 그 선율을 가지고도 오른손을 화려하게 만들므로써 변화를 시킬 수도 있고 왼손을 화려하게 만들므로써 변화시킬 수도 있다. 제가 이 시점에서 저희 어머니께 잠시 감사 인사 한번 드리고 가겠습니다.
1: 갑자기요?
0: 네. 예. 어렸을 때 정말 무섭게 배웠던 곡이거든요.
1: 그래서 반짝반짝 작은 별을요?
0: 이 변주곡을요. 왼손과 오른손의 배열을 아직도 잊지 않았어요. 물론 제가 한 두 음 정도 미스를 냈지만
1: 예.
0: 그래도 어머니 감사드립니다. 무섭게 배웠던 피아노를 제가
1: 네.
0: 찬양 시간에 쓰게 되었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네.
1: 다 쓸 때가 있다는 부모님 말씀이
0: 그러게요.
1: 맞는 것 같습니다.
0: 네.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 찬송가를 제가 코드만 쳐드려 볼게요.
1: 네.
0: 코드만. 그러면 이번에는 하은 PD님의 음성으로만 들어도 괜찮을까요?
1: 아, 그럼요.
0: 네.
1: 네. 전 자신 있습니다.
0: 네네.
1: 늘 전 자신 있어요.
0: 네. 그리고 여러분, 네. 4분의 4박자는요, 강약, 중강약인데, 제가 들어보니 하은 PD님 기본으로 약간 탑재하고 계세요.
1: 아, 그래요?
0: 강약, 중강약을.
1: 어떻게 됐을까?
0: 네. 그냥 하시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1: 알겠습니다.
0: 자, 몇 절로 하실지는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1: 네.
0: 몇 절로 불러주실 건가요?
1: 1절로 하고요. 아까
0: 네.
1: 저희가 개사했던 대로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0: 너무 좋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제가 한마디만 들어갈까요? 그 다음 코드 맞춥니다.

0: 와, 너무 놀랐어요.
1: 저는 행복했습니다.
0: 아니,
1: 예, 들으시는 분들은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0: 아,
1: 저는
0: 여러분,
1: 행복했습니다.
0: 정말 제가 또 숨어있는 보석을 발굴해냈네요. 저한테 묻혀서 약간 뭔가 음악을 묻혀서 가셨던 거지. 마케팅 굉장히 음정과 그 어떤 테크닉적인 부분들이
1: 그래요.
0: 좋으시네요. 앞으로
1: 감사합니다.
0: 저는 혼자 부르는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1: 아니, 가끔 있을 수도 있는데요. 예, 아유,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주시니까 굉장히 뿌듯하네요.
0: 너무 좋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렇게 간결 하고 단순한 이 음성으로 들려드렸다면 만약에 이걸 왼손에 집중해서 우리가 변주를 시킨다면 어떻게 풍부하게 넣을 수 있을까? 얘기로 치자면요. 온갖 미사여구를 한번 다 넣어보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1: 네.
0: 황 PD님 제가 한 번만 더 부탁을 드릴게요.
1: 아, 그럼요.
0: 네,
1: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0: 네네. 솔리스트로 오늘 정말 너무 좋네요. 그러면 제가 넣을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풍성함들을 피아노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